0: 마을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강혜입니다.
1: 안녕하세요, 장욱자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박성경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복환입니다.
0: 네, 오래간만이죠? 한 달 만이죠?
2: 그렇죠, 한 달 만에 만나죠.
0: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이 시간은 꽃샘 라디오가 진행하는데요. 우리 이복환님 꽃샘 라디오에 참여해서 첫 방송이에요. 우리 꽃샘 라디오 멤버로 들어오셨거든요. 기분이 어떠세요?
3: 너무 반갑습니다. 처음이라 좀 어리둥절하고 네. 또 설레는 마음인데 네, 이런 뜻깊은 방송하게 돼요. 기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2: 네, 네 환영합니다.
1: 환영합니다.
0: 네, 앞에가 예, TV가 아니니까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우리 꽃샘 나주의 새로운 멤버님이 멤버로 들어오셨습니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꽃샘 라디오가 진행하는 이야기 있는 마을. 지난 제9회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시의원들을 만나봅니다. 이 시간에는 무소속 사선 의원이시죠? 대단합니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네, 첫 네. 방송 출연이라 떨리고 또 네. 감개가 무량합니다. 고맙습니다.
2: 저도 감개 네. 무량합니다.
0: 반가워요.
1: 네. 이제 사선 의원이신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사선이니까 전주시의회 의원들 중에서 고찬 의원이시죠?
4: 네, 그렇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네. 벌써 사선이나 됐네요.
2: 길어요.
4: 길다고 하신 분도 많은데 저는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어찌 갔는지 모르게 세월이 흘러서 이번 선거 때 너무 많이도 헤쳐먹는다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오래오래 좀 해서 평화동, 사학동이 제대로 발전될 수 있고 후배 의원들이 또 우리 양 의원 뒤를 좀 따라서 배웠으면 네. 하면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 여하튼 이리저리 고맙습니다. 우리 평화동 사학동 주민들께 감사합니다.
0: 네, 네. 열심히 하시니까 이렇게 사선 의원님까지 하시는 거예요.
2: 시간 가시는 분들도 네. 모르잖아요.
0: 네, 그러면요. 발로 뛰시잖아요.
4: 고맙습니다.
2: 네. 의원님, 지난 12대 의회 때 복지환경위원회 하셨잖아요.
4: 네, 그렇습니다.
2: 이번 13대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이신가요? 근데 거기가 어디죠?
4: 저는 원래 복지 환경위원회를 고수했습니다. 전주에 할 일도 많고 네,
2: 그렇죠.
4: 쓰레기 소각 문제랄지 매립 문제랄지 여러 가지가 좀 있고 이제 물론 복지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어려운 지금 시점에 이르러서 저는 그 최주만 의원께 저는 분명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의원직을 그만두더라도 행정위원회 남고 싶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행정위원회가 돼 있어서 현재는 행정위원회 지금 위원입니다.
3: 행정위원회는 어떤 분야를 관장하나요?
4: 이제 행정위원회는 전주시 재산도 많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뭐, 그 다음에 공유재산이라는 이런 것을 이제 뭐 매각하거나 이런 때 우리 전저 행정위원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특히 예산 문제에 많이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된 일들, 그런 부분들. 또 중요한 것은 전주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관리공단. 네, 네. 예, 시설관리공단도 전주 소관위원, 저희 소관위원회에서 예, 철저히 지금 감독과 견제를 하고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2: 네. 네. 행정위원을 하신다는데 양 의원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시는 거예요?
4: 제가 좀 전에 잠깐 흥분돼서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저는 제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네. 예, 아침에 본회장에서 전 제 이름이 불렸어요. 행정위원회 양영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전날이라도 네. 양영환은 어쩔 수 없으니 한번 행정위원회 가서 한번 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또 저도 사람인지라 또 뭐 어쩔 수 없이 가겠지만 그래서 제가 정회를 두 번 시키고 네. 결국 제가 양보를 하고 네. 또 후배 의원들 초선 의원도 많은데 너무 안 좋은 모양새 같아서 또 그럼 행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전주시 발전과 우리 또 평화동, 사학동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 것이다. 또 제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현재는 제가 뭐 원해서 가진 않았지만 전주시의회 소통과 협치가 불통된 상황에서 제가 지금 현재는 행정위원으로 어거지로 쫓겨났습니다.
2: 근데 네. 의원님이 일을 잘하시니까 여기저기서 콜을 해가지고 불러가는 거 아닌가요?
4: 아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느 위원회에 있던 일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저는 전주 시의원이지 어느 한 부분에서 이런 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에 관련된 일은 여하튼 옳지 않으면 반드시 견제와 감시를 분명히 저는 할 각오, 앞으로도 하고 있고 전에도 그랬습니다. 더 열심히 하여튼 일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이번 전주시의회 원 구성할 때 원내 교섭단체 차원에서 의장단 선거 투표를 거부했지요?
4: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 거부한 이유가 뭔가 궁금해요.
4: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10명이라는 네. 의원들이 있습니다. 26명이라는 네. 민주당 의원이 있지만 네. 민주당이 아닌 10명이 있는데 어떤 의견 수렴이나 그다음에 어떤 소통, 네. 뭐 협치, 배려 이런 것이 다섯 명 있을 때나 두 명 있을 때나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 일당 독점이 현재 전주시를 어렵게 만들고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 이번에 열 명 있어도 무슨 무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소통과 협치가 반드시 되어서 전주시가 지금같이 어려운 때를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3: 지금 13대 전주시의 의원이 모두 36명이잖아요.
4: 네, 그렇습니다.
3: 이 중에서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들을 모여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거죠?
4: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에는 네. 원래 5명이 돼야 원내교섭단체가 네. 구성될 수가 있는데 5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네. 우리 김현덕 의원께서 네. 민주당에 입당을 하기 위해서 같이 협치를 나눠서 4명으로 해서 원내교섭단체 교섭단체 구성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10명이 돼서 이제 구성을 했는데 실체적으로 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민주당에서 양보 협치하지 않는 한은 민주당 자체 내에서 의장이 나오고 민주당 자체 내에서 상임위원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여론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체적으로 여론전 흔들 뭐 어떤 큰 이슈가 있어야 신문에서나 뭐 이 방송 매체에서 다루지지 다뤄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명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민주당에서 양보하고 또 소통하고 이렇게 돼야만이 앞으로 같이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데 지금 어떻든 간에 지금 한쪽 바퀴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2: 네. 그 36명 중에 10명이면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4: 그렇습니다.
2: 네.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지만 교섭단체 지위를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작은 회사 작은 데서도 그런 거를 많이 존중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큰 회사 사회에서도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4: 예, 저도 진짜 안타까운 것이 그래요. 상임위원장 자리 한 자리 정도는 배정해도 네. 그렇게 되면 보기도 좋고 아 그래도 민주당에서 많은 것을 양보하고 협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후반기도 저도 뭐 똑같은 생각으로 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저는 뭐 큰 의미가 없다. 10명이라고도 그 대신 소통과 협치 이제 그것은 현재 의장단에서 그걸 많이 고민해 줘야 되는데 또 욕심이란 게 또 그렇습니까? 예, 자기들 욕심 밖으로 내려놓지는 저는 아니라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저희들은 크게 부여하지 않고 뭐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런 게요. 무시하면 안 되죠.
0: 네. 어쩌면 그동안에 전주시의회가 원내 교섭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왔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난 12대 때 전주시의회가 원내 교섭단체가 처음 구성됐지만 그때는 또 워낙 소수였잖아요. 선생님?
4: 맞습니다. 네. 네. 그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5명이 돼야 원내교섭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한 분 때문에 4분으로 해서 네. 원내교섭이 구성이 안 됐지만 4분은 그래도 똘똘 뭉쳤습니다. 뭐 송천동 분동 문제랄지 박예숙 문경위원장 선출 문제랄지 저희 4분이 없으면 이 송천동 주민들께서 그 분동에 반대하신 분은 욕을 할지언정 그 4명이 해서 아마 제가 13대 7론가 예, 통과가 된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박예숙 위원장도 사실 그런 내부적인 투표의 네 명은 뭉쳤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앞으로 10명도 뭉쳐야겠죠. 어떤 이슈에 뭐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뭐 예결산위원회 할지 그런 데 가서 좀 우리가 심의 필요하면 반대할 것은 반드시 반대를 좀 해줬으면은 제가 후에 원단한테 그런 말씀 옵니다. 소신있게 일을 하라. 예, 소신있게 일을 해야지 바람처럼 따라다니면 이거 뭐 4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큰 문제가 없다. 일단은 자기 소신껏 일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10명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의지는 되나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0: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꽃샘 라디오가 전해드리는 도란도란 마을에게 일부 이야기 있는 마을 전주시의회 양용환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노래 한 곡 또 띄운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이치영과 본님들의 노래입니다. 당신만이.

0: 네,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도란도란 마을기 일부 이야기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저희 꽃샘 라디오가 전주 치호의 양녀원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의원님 앞에서 의회에 대해 그 소통과 협력 문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번 13대 전주시에는 무려 10명의 원내 교섭 단체가 구성된 만큼 의회 안에서도 서로 소통하는 모습 그냥 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힘내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
2: 지금 우리 양용원 의원님은 우리 동네에서 일 잘하는 의원이라고 정평이 나 있잖아요. 무소속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혁신 진보 시민연대 원내 교섭단체를 통해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힘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도 좀 그랬으면 오겠습니다. 어차피 전주시도 이제는 전주 시민이나 전라도 도민도 정말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전주 시민이나 도민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당 독주로는 전주시 전라북도 발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상생, 협치, 소통, 그래 같이 해서 같은 책상에서 서로 머리 맞대고 서로 논의하고 상의해서 제대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앞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 시민들도 예전과 같이 많이 변해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일 잘하는 사람을 꼭 찍어야겠다. 이제는 그런
2: 맞죠.
1: 말씀을 많이 들어서
2: 네.
1: 어딘가 모르게 좀 든든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국당도 다섯 명이 들어오고 뭐 조국당한테 이제 초선이지만 뭐 삼선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전주 시민들도 주위에서 정말로 시민 말씀 잘 듣고 민원 해결 제대로 하고 진짜 일 잘하는 의원들한테 진짜 표를 주셔야 전주시가 저는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맞아요.
3: 맞습니다. 지난번 선거 치르시면서 선거 공보 받아보니까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상을 공약하셨는데요. 그중에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난전들로 도로 확장, 이건 뭔가요?
1: 예, 난전들로는 지금 공사가 세 구간에 걸쳐서 4억 예산이 지금 세워서 저기 구세군께 삼천천에서
3: 네.
1: 우리 저 영무회담 굴다리를 지나서부터 시작해서
0: 네.
1: 그 농로였는데 사실은 거기가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아파트 세대가 많아서
3: 네.
1: 예, 그래서 거기를 지금 인도를 지금 새로 신설하면서 지금 도로 확장을 하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 제일 난 코스 그 광신 프로그레스 커브길에 지금 인도가 있는 부분을 못 써먹는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커브길에 도로가 좁아서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서 지금 다 됐는데 거기 주기장 지금 말하자면 포크레인
3: 예,
1: 그
3: 있어요.
1: 주차장 있죠? 예, 거기까지가 이제 남은 구간인데 지금 그 예산은 다 확보해 놓고 예, 그래서 그 도시계획서까지 다 그려서 이제는 거기를 예, 토지주도한테 땅만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 도시계획선이 없어서 강제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절차적으로 다 밟고 토지의 감정가도 다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예, 그 토지를 수용해서 그 구간을 제대로 확보하고 광신 프로그레스 내려가는 그 인도 계단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우리 평화동 그쪽에 사시는 평화동 주민들이 진짜 불편함이 없도록 또 운전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작년에 그 길을 저희가 회사에서 회식을 한 데서 안 막힐 줄 알고 이제 회식 장소를 갔는데 20분이나 30분이면 걸릴 거를 1시간 반 넘게 가가지고 도착을 했더니 벌써 반전은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너무 많이 막히더라고요, 보니까.
1: 좀만 기다려주시면 그게 일명 광신이나 그쪽 골드클래스 주민들께서 일명 양용한 길이라고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제가 그 산달나무 밑에 풀이 너무 커서 제가 제초 작업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 놓고 예, 그 도로를 더 하여튼 나무도 더 심고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예, 보행권에 좀 안전권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3: 네,
0: 감사합니다.
3: 기대해 보겠습니다.
2: 네, 대정초등학교 옆 맨발걷기 길 인근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이런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거기도 제가 예산 1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우리 여기냐면 거기가 저 운동하신 분들은 많은데 정말로 그 소변이나 대변 볼 자리가 없어서 여기는 꼭 저 화장실 하나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의원들 잘 아시겠습니다. 수정 예산에 몰리 이거 또 그것을 본예산을 넣으면 싸웠다니까 의원들이 이게 무슨 화장실이니 뭐니 싸웠어요. 그래서 수정 예산에 살금을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넣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중요한 건 여러 번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나 완산구청 우리 뭐 평화동 다 해서 땅 전시 땅을 좀 확보해봐라. 근데 단 전시 땅이 딱 하나 있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그 골드크레스 3차 옆에 도로변 도로 안에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전시 땅이 없어서 전시 땅이 없어서 그걸 불용 처리하게 되면 너무나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다행히도 아까 우리 강의 우리 MC님과 말씀 잠깐 나눴듯이 평화 1 어린이 공원이 현재 지금 화장실이 닫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분들과 어린이들이 하루면 예, 상당히 많이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일단은 여기 네. 대정수 앞에서는 땅이 없으니 땅을 다시 확보하는 기간에 그러면 거기다 화장실을 옮기자 해서 지금 8.3m 장애인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 화장실을 지금 아마 조만간에 평화일 어린이공원 그것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다시 신설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달 말 안에까지는 끝내라고 했는데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3: 많이 이용해야겠네요.
1: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기회도 좀 많이 해주시고.
4: 네. 네. 네. 지금 수영장 건립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1: 아, 제가 지금 진짜 현장에 나가면 제일 많이 받는 네. 민원이 수영장,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 이제 우리가 아. 왜 그러냐면 5월 달에 착공한다, 6월 달에 착공한다, 이제 선거 기간 때 그러다가 이제 선거가 끝나니까 이거 착공도 않고 거짓말만 했다. 이렇게 이제 주변 좀 잘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그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시청 담당 과 분들하고 만나서 이번 추경에 9월 달에 하는 추경에 우리 좀 수영장 예산을 좀 세웠으면 하겠다. 국도비는 이미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지금 수영장을 지금 못 오는 스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지금 추경이 좀 곧 시작할 건데 지금 추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담당 부서에 야무지게 좀 밀어붙여서 우리 시 예산이 좀 쓸 수 있도록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평화동 사학동 주민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 전주시가 경제가 정말로 녹록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네, 알겠습니다. 네.
3: 평화동은 문화시설이 너무 없으니까 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그런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1: 맞습니다.
0: 네, 시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만큼 우리가 사는 동네가 날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또 지난 6월에 의회 5분 발언 때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남북권 버스 정류장 이걸 만들자고 제안하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 남북권 버스 정류장이 네. 예전부터 여러 말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위치나 이런 것이 좀 전변치 않아서 제가 이제 그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새만금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고속도로가 4개가 거치게 돼요.
0: 네, 네. 네,
1: 완주 순천간 고속도로,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호남 고속도로. 새만금 고속도로 타면 4개 고속도로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지금 저 북부권에 있는 그 CF버스터미널 그런 보면 거기는 호남 고속도로 하나를 이용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네, 네. 이쪽에도 인구가 우리 남북권에 한 20만 이상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 새로 새만금 고속도로의 진입로 IC 인근에 저 남북권 버스 정류장을 만들면 우리 남북권에 계신 분들도 편할 것이고 또 시간도 많이 단축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정류장을 신설하자고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2: 네. 네. 말씀 들으니까 꼭 필요하다고 싶네요.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은 금암동에 있고 북부권에는 호남 제일문 정류장이 있는데 남북권은 그게 없어서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이 불편하지요.
1: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여러 번 네, 목격하고 네. 또 저 역시도 뭐 네. 서울 같은 데 가면 한 시간 이상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전주시에서도 다른 예산보다도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 좀 지금 우리가 저 버스 완성장을 저기 전주역에 만들어 놓고 있지만 네. 사실 무용지물에 대한 그 수백억 들여서 네. 그런 돈이 한 2분의 1만 들이면 여기 우리 남북권 버스 정류장을 만들 수가 저는 있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그래야 우리 남북권도 좀 발전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하여튼 진행이 될수록 저는 계속 전주시와 저는 한번 같이 한번 다퉈보겠습니다.
0: 네. 네. 이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그 버스 정류장만이 아니고 화물 터미널의 필요성도 제기한 것 같아요, 의원님.
1: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똑같이 지금 우리 장동에 가면 장동에 화물 저 트럭 정류장이 있어요. 네, 네. 공영 정류장이. 근데 거기도 이제 있지만 아까 제가 좀 전자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지금 뭐 통행권이나 이쪽이 훨씬 북부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내 물류기지가 반드시 필요할 곳이 저는 앞으로 오면 이 남북권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추동마을이랄지 학점마을 앞에

0: 이런 거 하면은 좋잖아요, 저희들도.
1: 그러죠.
0: 근데 제일 큰 걱정은 전주시가 지금 빚이 많다고 하는데, 재정 위기라고까지 하는데, 이런 사업 할수 있을까요?
1: 예, 저도 사실 제일 걱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뭐 여러 방송 매체에서는 특히 뭐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전주시 빚이 뭐 7천억이니 1조니 지금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전주시 빚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엊그저께 발표했듯이 빚이 1조 정도 된, 이제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의 빚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산, 아까 저뭐 여러 예산이나 지금 뭐 수영장이랄지 평화일동의 복합 커뮤니티스랄지 이런 것이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한 걸음 나갈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림은 좋습니다만 뒤에서 받치는 배경이 없으면 아니 거시기 뭐저 크레용이 없으면 못 그리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러나 제가 일단 발언 내용에서는 유유어떻든 간에 전주시가 예, 시작이라도 할수 있도록 준비라도 할수 있도록 저는 강하게 밀어붙이겠습니다.
0: 네,
1: 지금 당장은
0: 알겠습니다.
1: 아니더라도.
0: 네, 그럼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러고
1: 네.
0: 보면 의원님은 우리 동네 일, 민원 해결에 가장 앞장서시는 분잖아요.
2: 믿겠습니다.
0: 예. 근데 저희 신랑도 이게 정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의원님이 이사할 때부터, 하실 때부터, 이게 제 신랑이 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도로를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의원님들 중에 제일 많이 보신 분이 양녕한 의원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너무 일을 많이 하신다고. 이
1: 근데
0: 날 뜨거울 때
1: 아,
0: 다니신다고
1: 요즘
0: 하는데.
1: 같으면 너무 뜨거워요. 제가 지금 현대 아파트 인도 개설 사업이나 지금 제가 지휘해 오고 있는데 너무 뜨거워요. 그러나 주민들이 처음에는 공사 시작할 때는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왜 멀쩡한 곳을 허냐? 뭐몇년 전에 했느냐 허냐?
0: 이제 뜯었다 붙였다
1: 예.
0: 한다고.
1: 왜 뜯었다 붙였다? 근데 사실 제가 하는 곳은 진짜 우리 그 주민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그런 뭐 나무뿔에 들려서 다 인도가 들려있는 상황, 안 좋은 상황, 상태를 저는 하고 있어요. 어차피 전주시 예산이 완성구로 편입이 되면, 성립이 되면 누군가는 갖다 써야 돼요. 그런데
0: 그렇죠.
1: 일안 사람은 서신동으로 가서 일을 하든, 뭐 효자동으로 가서 이런 관심 없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웬만한 전주시 예산의 흐름을 저 같은 경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예산이 어디에 단가가 있으면 허다못해 풀이나 이런 것도 싹 한번 지금 안 보이지만 제가 다 움직여도 풀이 비어집니다. 예, 근데 그만큼 열심히 돕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아까처럼 뭐일 잘하는 의원, 발로 뛰는 시원, 그 기대에 저는 벗어나지 않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더 동네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3: 네, 그렇죠. 우리 양녕 의원님이 하도 부지런하게 일하니까 평화동이 갈수록 살기 좋아지는 것 같아요.
0: 네, 우리 의원님, 요즘 평화동에서 가장 관심 갖고 신경 쓰시는 일이 뭔가요? 궁금해요.
1: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주민의 안전, 그다음에
0: 네.
1: 주민의 행복함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즉 민원으로 다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지금 민원 많이 받는 것이 왜 평화동은 인구가 많은데 수영장이 안 없냐. 왜 5월 달에 발주하고 착공하고 6월 달에 착공하고 8월 달에 착공한다더만 관광 무소식이냐. 시의원이 거짓말하지 않느냐. 이제 그러나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예, 국비와 도비는 지금 확보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실 사업이 아직은 지금 중단된 상태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시비를 좀 확보해서 수영장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0: 네.
1: 평화일동의 복합 커뮤니티 시설은, 예, 지금 착공은 가능합니다. 예, 그것도 이제 국비와 도비는 확보됐기 때문에 착공은 가능한데,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자치장로동은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단되면 지금 거기 주차를 할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 도로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공사가 뭐 하루 이틀 중단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몇 개월이라도 이렇게 중단되고 시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는 그 민원이 곧바로 어디로 전주시로 들어갑니다. 시작 하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예, 그래서 주차장을 뺏었냐 뭐 사람 다니기 불편하게 만들었냐 뭐 그래서 펜스를 쳐서 어둡게 만들고 바람이 안 통해 만든 이런 민원들을 감당을 못 합니다. 이거 지금은 아닌 것처럼 그래도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우리 구청과 우리 예산을 담당 예산부서 상의해서 이번 추경에는 못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까지 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면 아마 착공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도란도란 마을 얘기 일부 이야기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저희 꽃샘

0: 네,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양용화 의원님 마지막으로 방송 마치기 전에 13대 의회 임기 4년 동안 이것만은 꼭 해내야겠다 하시는 점, 지역 주민들에게 다짐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1: 네. 하여튼 우리 훌륭한 MC들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덜덜 떨리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0: 거짓말
2: 하나도
0: 같아요.
2: 안 떨리고 있어요.
0: 거짓말
1: 그럼,
0: 같아요.
1: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했던 수영장 문제, 그다음에 평화일동의 복합 커뮤니티 문제, 뭐 난전도로 문제, 그다음에 뭐 지시제, 만렛제 여러 가지 우리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챙겨서 우리 평화동 사업동이 전주시 36개 동 중에 그래도 살기 좋은 동이라 이렇게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 아침 9시부터 전해드리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저희 꽃샘 라디오가 전주시의회 양용환 의원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방송에 출연해주신 우리 양용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권자들은 선거 때마다 투표를 하지만 막상 선거 끝나고 나면 우리 동네 의원들, 특히 시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동네 시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또 불편한 점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하겠지요? 유권자인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알아보려면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발언한 의안이나 발언 내용, 또 활동 사항들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공동체 라디오나 마을 신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꽃샘 라디오는 앞으로도 이 시간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 있는 마을, 마지막 노래 한곡 띄우면서 아쉽지만 방송을 마쳐야 될것 같아요. 안치환의 노래입니다. 귀뚜라미.

안녕하세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2부 음악이 있는 마을을 진행하는 평화동 마을 심는 기자 김강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햄맙 클라비에 소나타입니다. 이 작품은 1817년 6월부터 1819년 7월에 걸쳐 작곡되었는데 이때 베토벤은 거의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1817년 여름 베토벤이 휴가를 떠나기 전 런던의 피아노 제조업자인 브로드 우드로부터 최신식 피아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피아노를 포르테 피아노라고 불렀고 독일에서는 함머 클라비어라고 불렀는데 나무 망치가 현을 두들겨서 소리를 냈기 때문에 망치, 함머, 피아노, 클라비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피아노는 다른 피아노에 비해 음량도 크고 울림이나 음향 효과도 진일보한 최첨단의 악기였습니다. 이 피아노로 작곡하였기 때문에 함머 클라비아 소나타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3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노트를 들으시겠는데요. 이 악장에서 베토벤은 특유의 격정과 강렬함은 최대한 억누르고 시종일관 느리고 조용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거의 들리듯 말듯 약한 음으로 진행하다 코다 시작부에서 잠시 분위기가 상승한 후 다시 약한 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에릭 하이드세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박민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전주에서 발생한 조금 무겁지만 반드시 짚어봐야 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전주 자임추모공원 이야기인데요. 현재 전주 자임추모공원에는 약 1800여개 유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과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족들이 고인을 제대로 찾아뵙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방선거 직전에 정상화된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는데 과연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고요. 그 원인은 무엇이었고 또 유족들은 어떤 아픔,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실 분들 함께 모셨는데요. 먼저 유족분들 대표에서 유가족협의회 송인현 대표님 그리고 임상면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고정 패널이시죠.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네. 김노연 작가 자리하셨네요. 네,
2: 안녕하세요.
0: 자, 먼저 우리 유가족을 대표해서 두 분 함께 하셨는데, 먼저 송인현 대표님. 지금 두 분께서 좀 많이, 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리를 좀 함께 해주셨을 텐데, 어떤 분을 지금 추모공원에 모시고 계신지부터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1: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자임 추모공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백혈병으로 투병을 하다가 떠나보낸 사람입니다. 저랑 동갑인 그 친구를 16살에 만났었고 그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마와 싸우는 동안 그 고운 몸에 성한 곳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예쁜 나이에서부터 마지막 떠나는 참혹한 그 순간까지 곁에서 지켜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고통 끝에 세상의 짐을 내려놓은 아내가 그저 세상 편하게 영면하길 바랄 뿐인데 어쩌다 이토록 차가운 분쟁의 구렁텅이에 갇히게 되었는지 한편으로는 죄스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0: 네. 네. 우리 송인현 유가족협의회 대표님이셨고 우리 임상면 선생님은 아드님이
3: 네. 저는 딸입니다.
0: 따님이.
3: 네. 저희 딸이 제가 이제 그 인도라는 회사에 가서 그 해외사업부에서 근무를 할 때 2021년 2월 달에 이제 2월 5일 날 느닷없이 이제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동생이 죽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깜짝 놀라서 이렇게 알아보니 이제 저희 딸이 결혼을 했는데 지금 결혼 실패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비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혼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인도 가기 전에 그쪽 사돈 바깥 사돈하고 좀 만나서 이제 그거를 다시 네. 2차 결합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불과 뭐 2년도 못 살고 또 다시 이혼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굉장히 그 비관을 좀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좀 생겨가지고 이제 2월 5일 날 이제 자기 집에서 자살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또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거는 그때가 이제 또 코로나 시절이라
0: 2021년.
3: 예. 네. 아주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절이라 제가 나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모든 것을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익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제 하는 와중에 자임이라는 데서 와서 네. 뭐 현금을 주면 50%를 깎아주겠다는 등 해가지고 또 그때 당시에 뭐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그 어려운 상황에 등기등본이나 이런 거는 뭐 뛰어볼 뭐 엄두는 못 냈고요. 또 저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아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치르는 과정에서 결정을 하고 실제 이제 와서 보니 시설이 상당히 좋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2월 18일 날 제가 이제 귀국을 했어요. 들어와서 이제 이제 딸한테 가서 이렇게 보니 시설이 뭐 상당히 좋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비결이 터져서 뭐 안타깝죠. 그래서 뭐 우리 손자도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한 번 작년 5월 달인가 경매가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는 왔었는데 조기하게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뭐 금방 해결이 된다고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했는데 7월 달에 이제 그 손자가 방학이 돼서 이제 오니까 중학교도 들어갔고 그러니 엄마한테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네. 7월 들어가서 보니 가니까 문을 잠궈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제 그래갖고 부랴부랴 이제 뛰어다녀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송 대표도 그러고 또 염 대표라고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서 이제 현재까지 예, 1인 시위를 하고 현재 이런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아내와 딸을 가슴에 묻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시위를 하고 계시다 좀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3: 네, 저도 네. 지금 현재 집사람이 있습니다. 도청 앞에 지금 집사람은 거기 있고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참석을 했고.
0: 네. 지금 송 대표님 네. 그 전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죠?
1: 그 고인분들은 1,800기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 피해 금액은 30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가족들이 분양했던 분양 대금, 관리 대금, 그리고 그 공사에 참여했던 그 공사 업체에서 받아간 대금, 그리고 선분양이라는 장사 시설에는 그 특별한 그 제도가 그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존재를 하는데 이것저것 다 추정하면 3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네. 300억이 문제가 아니고 1,800명이 그렇죠. 네.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추모관에는 1,800명의 그 살아있던 삶이 있고 추억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가족들이 그 고인을 기리는 네. 그런 공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이 있는 장소인데 이게 어찌된 원문인지 저희들이 알기는 물론 뭐 2017년부터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저희가 알게 된 거는 수면 위에 2025년 5월부터 이렇게 발생이 됐고요.
0: 그때 시설이 한번 폐쇄가 됐었죠?
1: 그렇죠. 3주 네. 정도 20일 정도 정확히 20일 시설 폐쇄가 됐었고요. 어떠한 연락도 없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네. 그냥 폐쇄가 됐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추모관이라는 시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고인께서 평안한 영면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슬픔을 딛고 온전히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됩니다. 이런 신성한 곳에서 이런 문제가 1년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0: 네. 지금 임상면 선생님이 이걸 처음 이런 상황을 네. 접한 게 작년, 2025년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고. 네. 네. 그러면 우리 송인현 네. 대표님도 같은 시기에?
1: 비슷한 시기에 네. 했고요. 저는 와이프를 보내고 나서 추모관을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는 갔던 것 같습니다. 애써 가지는 않고요. 제 하는 일이 돌아다니는 일이다 보니까 네. 근처에 가면 삥 돌아서 그냥 눈인사 한번 하고 오고 뭐 미련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가서 안부 한번 전하고 삶이 힘들었을 때는 그냥 가서 딸 흉도 좀 보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다 그냥 방앗간처럼 네. 그렇게 들렸던 곳인데 비슷한 시기였을 겁니다. 네. 갑자기 추모관 앞에 온갖 현수막과 혐오스러운 물건들이 방치가 되면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시설 폐쇄가 됐었고 네. 이를 지자체에 다 알렸지만 그들은 민간 기업의 분쟁이라며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다고 방치, 방임, 방관 이렇게 했었습니다.
0: 그게 2025년의 일이었고
1: 맞습니다.
0: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역사회에서 한참 논란이 되면서 지난 지방선거 네. 직전이었나요?
1: 네.
0: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 문제가 좀 해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보도들이 좀 있었어요.
1: 맞습니다. 저희 유가족 입장에서는 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 언론에서는 그 지방선거 훨씬 이전부터 자임추모관 완전 정상화 해결 이런 헤드라인으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 가까운 분들조차도 저한테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축하해 거기 해결됐다면서 그동안 고생했네 이런 말씀을 통화로 많이 하세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게 뭔 소린데 우리는 뭐 하나 달라진 게 없는데 도대체 누가 그래? 그러면은 다 그렇게 방송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최근 전주시의 적극 행정이 참여해서 지금 임시 개방을 이룬 상태고요. 네. 그 점은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행정은 민간 분쟁이니 우리가 해줄 게 없다. 그리고 자임 추모관 같은 설례,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발을 뺐었지만 올 12월까지 전주시가 임시 정상화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건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올해 12월까지만 유지되는 임시 봉합일 뿐입니다. 참고로 평일에는 노인 인력이 두 명씩 3시간 3교대로 평일을 맡고 있고요. 주말은 그 예전에 자임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직원이 그 임시 근로자로 채용되어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시설 폐쇄 상태가 전주시의 개입으로 임시 개방
1: 네.
0: 형태.
1: 네.
0: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1: 네. 근데 또 문제점이 네. 올 12월이 지나면 또 아무런 안전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0: 네.
1: 지난 지방선거 때 전북 도지사와 전주 시장 등 공직자 후보자님들께 저희가 그 공식 질의서를 회신 받은 게 있습니다.
0: 네.
1: 거기 보면 한 분 빼고 모든 후보자한테 공식 질의서를 전달해서 회수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모두들 이 자임 사태는 명백한 행정의 책임이다. 전수 조사 후 전면 재점검하겠다. 네. 공언하셨던 분들이 많으셨고요. 하지만 지금 그 약속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0: 네.
1: 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전주시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 자임이 대한민국 장사시설 시스템에 민낯을 보여준 총체적 부실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사실은 이 문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일단 두 분 중에 현재 그 자임추모군의 이제 상황,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과 운영권이 나뉘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좀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냐,
1: 네.
0: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1: 네.
0: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거예요?
1: 추모관 같은 장사시설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나라에서 정한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유가족을 위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행정이 철저히 검증하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거는 지금 현재 소유권과 운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두 업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 이 두 업체를 무허가 업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시 말해 추모관을 운영할 정상적인 법적 자격이 둘 다 없다고
0: 없다.
1: 생각을 합니다.
0: 네.
1: 한 곳은 자본 잠식 상태로 실제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업체이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는 재단법인 취소 허가 절차를 지금 받고 있고요. 다른 한 곳은 경매를 통해 그 부동산만 취득을 했습니다.
0: 네.
1: 이게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장사법상 유고를 모시는 봉안시설 운영 자격까지 자동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맞는 기본 요건을 충족할 시 행정청에서 허가를 하고 그 허가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0: 네.
1: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2년 가까이 그 행정에서 재단법인 불허를 계속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0: 지금 정리를 해보면 재단법인 자임이라는 곳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1: 네.
0: 운영권을 갖고 있고
1: 네.
0: 그러나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봉안시설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1: 네.
0: 이런 부분들은 또 영치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1: 네.
0: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1: 네.
0: 이 자임과 영치산이 서로 소유권 다툼을 하는 와중에
1: 네.
0: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
1: 맞습니다.
0: 네. 그러면서 유족들은 추모권 자체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다.
1: 제가 한번
0: 네.
1: 더 정리를 하면
0: 네.
1: 자임은 허가가 남아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0: 재단법인 자임.
1: 네.
0: 네.
1: 근데 내 건물이 아닌 거고요. 영지산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내 거지만 네. 허가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0: 임상면 선생님 처음에 이 시설을 선택을 하실 때 이렇게 복합적인 상황인 건 알고 계셨나요?
3: 네. 저는 뭐 당시 없었지만 이제 집사람이 이거를 네. 선택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직접 그 자임 직원이 와서 영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금을 주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뭐 위치도 좋은 자리로 해서 해주겠다. 그래서 집사람이 바로 현금을 드렸는가 보더라고요. 네. 뭐 영수증도 없이 뭐 이렇게 이제 드리고 이제 우리 딸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계약서 쓰고 이렇게 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도 이제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뭐 좀 서운하긴 하지만은 지금 가장 저는 뭐 영시산도 그러고 자임도 그러고 더 서운한 거는 저는 행정이라고 봐요. 행정. 자기네들이 어떤 법에 의한 어떤 건물을 승인을 내주고 허가를 내줬을 때는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책임이 없으면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0: 그렇죠. 허가를 내줬으면 살피는 것이 행정의 네, 책임이니까.
3: 허가를 내줬으면 네.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안 지고 아까도 뭐 퇴직자들이 뭐 퇴직을 했다.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후임자가.
0: 당시 허가 당시에 그렇죠. 담당 직원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3: 예, 네, 지금 그런 내용인데 네. 그러면 그걸 인수인계를 받아서 전임 시장이고 도지사가 계속 인수를 받아서 그걸 왔어야 되는데 네. 일반 기업체도 저도 기업체를 43년을 다니고 정년 퇴직을 했는데 저도 임원도 하고 다 하면서 제 후임자한테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원단위 같은 거 다 계산을 해서 부족한 거 얼마 부족하고 반가이 시켜줘라 해서 다 그런 부분을 해주는데 하물며 이 나라에서 주는 세금으로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노임을 타먹는 공무원들이 그런 허무맹랑한 원인이나 되고 이유나 되고 네. 해명이나 하고 이건 도저히 행정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선적으로 네. 이 도나 시에서 영치산하고 자임은 차후 문제고 그 사람들 네. 여기서 허가를 안 내줬으면 그 사람들도 못 왔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0: 유족들로서는 사실은 지자체 정부 국가에서 허가한 시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네. 것이다.
3: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네. 우리는 우리 딸을 거기 갖다 놓놨는데 내가 그걸 못 본다? 이건 행정적으로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죠. 어떤 이유든 간에.
0: 대표님 뭐 유족들이 네. 그래서 뭐 행정을 향해서도 많이 요구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때 당시에 자임 네. 홈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이 허가한 추모관.
0: 대한민국이 허가한 추모관.
1: 네. 네. 정확히 말하면 전라북도가 허가한 추모관. 그리고 문제가 발생될 시 전라북도하고 전주시에서 해결을 해줍니다. 라는 네. 이런 비슷한 문구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때 당시 어떻게든 분양을 많이 해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구 든든한 문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도청에 시청에 그때 당시 자임 추모관 관련해서 정보 공개를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네. 저희가 획득한 자료보다도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더 허접한 자료들만 저희한테 정보 공개를 해주세요. 그 어떠한 문건도 없고요. 그 어떠한 협의 문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보면 저희도 언제 가족을 보낼 준비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추모관이 재무가 건전한지 허가를 잘 받았는지 허가 받았던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뭐 등기부 등본은 멀쩡한지 이런 법인의 허가 구조나 관계 운영관까지 이런 거를 누가 신경을 쓰고 추모관을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냥 행정에서 허가를 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겠거니 생각을 하고 믿고 가는 거죠.
0: 지금 유족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게 시작부터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는 허가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시설이었고요. 행정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건 민간에서 네.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다. 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문재훈 처장님.
2: 네. 저도 이제 같은 마음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지자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자체에 아까 말했던 허가를 내주고 나서 이후에 문제가 됐을 때 그거에 따른 안전장치가 마련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지자체 장들이 후보자 시절부터 뭘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은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부터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방식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방식 안에서 전수조사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구조를 개편하는 게 제일 문제인데 저는 대중교통도요. 버스도 민간이 운영해요. 근데 그게 공공성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담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맥락에서 공공성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이 여기에서 역할의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좀 전 답을 찾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0: 네.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좀 이것들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김윤주 작가 방송 준비하면서 사실 자료도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4: 네. 저는 이제 여기만 이런가? 이렇게 네. 허술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했다고 하면 여기만 이런가? 여기만 이럴까?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 법인, 아까 이제 자꾸 여러 이제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자임이라는 것도 나오고 영추산이라는 것도 나오는 게 그 법인이라고 하는 곳의 허가 과정에서 그 공무원들이 허가를 해줄 때 살펴본 내용들을 그 어떤 부분을 좀 잘못 생각을 한 건지, 그러니까 그 허가를 해준 공무원 자체가 어떤 오해를 하고 한 건지 아니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허가를 내준 건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한번 설명을 좀 더 대표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는데 그 어떠한 저희를 만족시킬 만한 답변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 간의 협의 내용이나 이런 내용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0: 허가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네. 문제가 좀 있었다고 유가족들은 보는 거고 그래서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허가가 이루어졌느냐
1: 네.
0: 자료 공개를 전혀 안 해요?
1: 아, 저희가 정보 공개를 시청이나 도청에 청구를 했을 때 A4지 한 10쪽 분량 정도의 자료만 그 제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자료들은 이미 다 저한테 있던 자료들이고요.
0: 그러니까 자료 중에서 가장 궁금했던 게 뭐였어요?
1: 저는 네. 왜 이 업체가 허가를 받았는지 더군다나
0: 왜 자격이 없는 이 업체가 허가를 받았는지
1: 제가 그냥 네.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자임은 불교 종교 시설입니다.
0: 네.
1: 우리가 알고 있는 장사 시설의 재단법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 56개 정도의 추모관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이 자임만 빼고 다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0: 네.
1: 도청으로 말하면 고령진화 정책과 소속에서 관여를 하는데 유독 자임만 얘네만 문체부 소속이에요. 종교시설에서
0: 원래 장사시설을 어디에서 관할하게 돼 있어요?
1: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게
0: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데 네. 여기는 실질적으로 장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 관할하고
1: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최초에 종교시설로 재단법인을 설립받은 거는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 수많은 허가받은 사업 중에서 유독 추모관 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체부에서는 이게 그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타당한 거니 얘네들이 과연 추모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니 이렇게 그 어떠한 문건이나 협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단 한 건의 문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정보 공개를 꺼려 하거나 혹은 고령친화 정책과하고 유산관리과에서 협력이 아예 없었거나
0: 네.
1: 혹은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0: 지금
1: 됩니다.
0: 지금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장사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 설치가
1: 네.
0: 그걸 관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되어야 되는데
5: 그렇죠.
0: 이게 문체부에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사 시설 말고 다른 사업 목표를 갖고 있는 법인으로
1: 네.
0: 신청 설립이 이루어졌다
1: 네.
0: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애초부터 자격이 있었던 법인이냐 네.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하나.
1: 또 몇 가지를 네. 말씀을 드리면 재단법인 자임이 최초의 대복전 아바따라 가야 재단법인 자임 주식회사 메모리얼 파크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의 여러 가지 명칭을 바꿔가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최초 자본금 5천억짜리 회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증액을 해서 2억짜리 자본금 회사가
0: 5천만 원.
4: 5천만 원.
1: 아, 5천만
4: 네.
1: 원.
4: 네네네. 네.
1: 그리고 이제 2억짜리 소규모인 법인이 이 큰 추모관을 과연 어떻게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할 수 있었을까. 더욱이 자임에는 그 봉안당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사법상 채권을 가진 재단 법인은 추모관 시설을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장사법상 재단 법인이 아닌 종교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법들을 강요하게 피해갔습니다.
0: 네.
1: 그러면 행정청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때 제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뭐를 요구하든지 어떠한 행정 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0: 법인 설립도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도 이 봉안당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네.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자격 요건이 있는데
1: 네.
0: 그중에 이 시설과 관련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단 말이죠.
1: 그렇죠.
0: 그럼 애초에 허가가 안 났어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허가가 났고
1: 네.
0: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상황들이 계속 네.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1: 또 여기서 네. 또 끝이 아닙니다.
4: 그러니까요.
0: 또 있어요? 네.
1: 종교

0: 할수 있는데, 2017년에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 경매가 개시가 되고, 2024년에는 완전히 소유권이 변경이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초 3,700기 시설 허가를 받은 자임이 6,200기로 갑자기 증설이 돼요.
1: 아니,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시설 확충 허가가
0: 네.
1: 났다.
0: 이게 대한민국이 정한 기본적인 법조차도 이 자임한테는 프리패스이지 않았나. 왜 이래야 되는지 저희는 도무지
2: 너무
0: 이해가 할 수가
2: 궁금하네요.
0: 없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2017년에는 자임에 모셔진 유골이 370기밖에 없었어요. 문제가 발생한 2017년 이후에 2019년에는 430기밖에 없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 1800기예요. 심지어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자임 1층 봉안당이 내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정하기 하건데 200기 이상의 새로운 고인이 모셔져 있고요. 도대체 이거를 아무리 우리가 양보를 한다고 해도 이걸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1: 지금 최초의 허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운영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지적들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관에 지금 아내분을
0: 와이프가 있습니다.
1: 모시고 계시고 선생님은 그러면 따로
3: 일반입니다.
1: 일반관도 있고 기독교관
3: 네.
1: 있고 그 불교관도 있습니까?
0: 불교관은 없습니다.
1: 불교관은 없어요, 정작.
0: 네. 불교관은 분양이 잘안 돼서 경제성이 없었나 봅니다.
1: 어쨌든 좀 이런 상황도 좀 정상적이진 않고 더 중요한 것은
2: 그러니까요.
1: 지금 2011년 허가가 되고
0: 네.
1: 2016년 처음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
0: 그쵸.
1: 2017년부터 사실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있었던 거잖아요.
0: 있었죠.
1: 근데 그 와중에
2: 네.
1: 오히려 봉안시설은 더욱더 그러니까 늘어나는
0: 그렇죠.
1: 허가.
2: 처음에
1: 네.
2: 아까
1: 김민희
2: 이게
1: 작가. 네.
2: 굉장히 돈이 되는 사업인가 봐요. 이 분야가. 그냥 지금까지 말씀으로만 들어봐서는
0: 네.
2: 처음 자본금이 아까 5천만 원이요?
0: 네.
2: 이게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고.
0: 지금은 2억으로 재단법인 법인법이 좀 변경이 된 건데 그때 당시는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게 캐시카우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추모관에는 이권이 발생을 하면서 여러 많이 힘 있는 분들이 많이 관여를 하는데 그 장사 업계에서 추모관은 허가가 받기가 어렵지, 허가를 받고 나면 이게 무한대로 평생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 그래서 사실 제 주변에도 고인을 모시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예를 들어 허가가 안 나, 그러니까
0: 네.
2: 허가가 이미 예를 들어 수목장을 그분은 알아보셨는데, 수목장을 하고 있는데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0: 네.
2: 그쪽으로 모시면 안 된다 그래서
0: 네.
2: 다른 쪽으로
0: 네.
2: 모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사업은 일단 시작을 해놓더라고요, 그분들이.
0: 네.
2: 우선 그 자리는 다 마련을 해놓는데,
0: 맞습니다.
2: 허가는 나중에 받으면 되니까,
0: 네.
2: 근데 허가를 안할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걸
0: 네.
2: 믿고 있는 건가 싶어요. 그 사업자들은 결국엔 해줘야 되는 일인 건가요?
1: 어쨌든 이게 지금
2: 진짜.
1: 말씀을 나눠보다 보니까
0: 네.
1: 굉장히 좀 이권이 개입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2: 그러니까요.
1: 허가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데 비해서.
0: 네.
1: 이 자임의 사례는 굉장히 부실한 요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이루어졌고,
0: 네.
1: 그 위에 운영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고,
0: 네.
1: 현재는 이제 앞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족들의 추모권 자체가
0: 네.
1: 제한되는 상황,
0: 네.
1: 임시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0: 네.
1: 여전히 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2: 그러니까요.
1: 상황인데, 행정을 향해서 그러면
0: 네.
1: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져라. 여기에 대해서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두분 지금 나와 계신데,
2: 얼마나
1: 네,
2: 답답하세요.
1: 임상균 선생님 뭐 행정에 좀 이런 질문 해보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행정에서는.
3: 제가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한 거는 없고요. 뭐 이제 주로 저희는 이제 유가족 협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우리 대표님 두 대표님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뭐 원하는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제 대표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저희들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금방도 행정의 허가 과정에 대해서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0: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농반 진반으로 자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 행정에 가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그럼 나한테 재단법인을 허가해줘라. 그럼
1: 내가 할
0: 내가
1: 것, 내가
0: 책임지고
1: 하겠다.
0: 관리하겠다. 나 돈은 없지만 뭐 2억 정도는 나는 끌어올 수 있으니까 나한테 허가를 내주면 내가 관리할게. 라고 이렇게 뭐 칭얼댔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적법한 절차와 거기에 안내되는 모든 과정을 다 준수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너는 안 된다는 거죠.
1: 근데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준수를 해야만 돼할수 있는 일인데.
2: 그러니까
1: 참.
2: 행정에서는 행정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유족 측에서. 네, 이 허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것보다 더큰 문제는 그 이후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제 역할을 못한 거 아니냐.
0: 그 전에 저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아까 말씀 이어서 하면 행정이 허가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허가에 대한 권력을 가졌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게 저희는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사법에는 행정이 허가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관리 감독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적극 관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다시 문제를 처음으로 돌아가면 자임은 종교법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조차 다또
1: 거기서부터
0: 다
1: 다
0: 피해갔어요.
1: 비켜가는 거죠, 요리조리.
0: 1년에 한 번씩 관리 감독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5,000기가 아닌 6,000기를 증설을 해도 그 어떠한 제약도 받은 일이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심지어는 내가 가진 봉안당이 경매에 넘어갔음에도 이거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원래 봉안당 시설이 경매에 넘어갈 때는 주무관청의 허락을 득해야 됩니다.
1: 맞아요.
0: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얘네는 종교법인이에요.
2: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법인은?
0: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는 되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유가족들이 수많은 시간 쓰면서 비용 쓰면서 이 뜨거운 날에 땀 뻘뻘 흘리고 그 추운 두 번의 겨울을 지내면서도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청에서 저희가 릴레이 1인 시위한 지가 58주가 됐어요. 시청에서 시위한 지가 지금 21주차가 됐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누가 저한테 좀 제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장사법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0: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에요. 상여 시위도 하고, 상경 시위도 하고, 수많은 정치인을 만나보고, 행정관 미팅을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이 짜잘한 글씨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거든요. 왜 그럼에도 행정이나 정치에서는 왜 아무런 답변이 없는지, 왜 자꾸 무책임한 그런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는지, 누가 제발 저한테 저 알아먹게끔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 저도 평범한 일상으로 제발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저도 한 아이의 아빠로서, 그리고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 알겠습니다.
0: 체력적으로.
1: 너무 고생하십니다.
2: 지금 행정에서는 어쨌든 이것이 소유권 다툼을 두고서는 민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허가라든지 관리 감독 책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래 종교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문재인 처장님, 좀 이런 지자체 태도 어떻게
3: 저는
2: 봐야 될까요?
3: 우선은 그 양쪽 뭐 관리 체계가 두 명, 두 단, 두 재단인지 아무튼요. 싸우는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법망을 다 지금 피해가는 게 종교시설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3: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그 뭔가 뭐 이권 다툼? 민간의 분쟁으로만 이렇게
1: 생각할 수
3: 보여지는 건데,
1: 있는데.
3: 실은 그 파고 보면
1: 맞아요.
3: 그 모든 걸다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거에 대한 저는 도에다 아니면 국가에다가 이거가 이
1: 이
3: 종교시설이
1: 허점.
3: 추모관을 할수 있는 겁니까라고 하는 걸 다시 되물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겉에 있는 모든 다양한 이야기들은 그냥 그 두 분이서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물어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종교시설이 추모관을 하면은 지금 안 되는데 왜할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제대로 돌려놔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죠? 우리 유가족분들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제대로 제 시간에 내가 원할 때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욕구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나는 해결이 안 되는 건지 하나랑 그냥 교회에다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재단법인이 아니고 종교시설이 이거를 허가 내준 이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그 담당자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정확해요. 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 이유가 없으면 전 안 된다고 봐지는 거여서 제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2: 네, 이게 네. 허가 과정이라든지 그 일련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감사도 좀 필요하면 진행을 네. 해야 되고요. 네. 명확하게 그 잘잘못도 좀 네. 따져야 되고.
1: 이게 제가 그 대표님께서 네. 이제 설명을 하고 유가족협의회가 이렇게 나서갖고 나서서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사실은 뭐 정치권이라든 정치인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또는 뭐 행정에 관계되신 분들이 보시면서도 내용을 속속들이 잘 모르면 전혀 이해하기가 힘든 구조잖아요. 지금 워낙 복잡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다른 분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그분 역시 정치인이셨는데 실은 이렇게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그냥 제3자적 시각으로 보시다가 직접 대표님 가서 만나면서 그때서야 상황을 정확히 인지를 하게 되면서 좀 달라진 분들도 많이 계시었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이게 좀 그쵸. 내용을 좀 가까이 와서 관심을 가지고 먼저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오늘 방송에서도, 방송을 네. 통해서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0: 근데 네. 기자님들도 마찬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네. 행정분들도 마찬가지고 정치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뭐 하시는 일이 워낙 많고 공사 다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뼛속까지 깊숙이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알면 알수록 이게 양파도 아니고 계속 뭐가 나와요. 저는 지금 1년 넘게 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루 자고 나면 또 다른 사건이 또 다른 진실이 발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가 이것만 계속 팔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누군가가 정권을 휘두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을 할 수 있는
1: 정말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0: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 자, 저희가 한 시간 예정을 하고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지에 대한 대책, 해법에 대한 이야기도 한 20여 분 남았는데 네. 나눠봐야 될 것 같거든요.
0: 네.
2: 그래서 지금 문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좀 파헤쳐 봐야 되겠지만 당장 좀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네.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전에 송인현 대표님 뭐 장사시설 네. 안심관리조례 뭐 이런 네.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던데 이건 어떤 거예요?
0: 아 그게 그. 저희가 이제 행정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행정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정치가 해야 된다고 믿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 계속 노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관심 있는 정치권에서 문의를 많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 국회법이나 지방조례 등을 건의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건 단 하나도 없고요. 이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유가족 협의회가 활동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이 대한민국 장사 시설에 있어서 자인 같은 사례가 없어요. 총체적인 부실과 그리고 이런 선례조차 없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만의 일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일이고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추모관이 무너지고 저희처럼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고 해도 진짜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총체적인 부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자임이 마지막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2의 자임은 없도록 누군가께서 분명히 살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금방 말씀하신 부분 해결 방안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이렇게 그냥 감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는 누구의 민간 기업의 뭐 재산을 뺏자는 것도 아니고요. 네. 행정 누구를 처벌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의 추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인데 일단 지금 전주시가 지금 어찌 됐든 임시로 네. 참여를 하고 유가족의 출입과 추모권을 임시로 보장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2: 임시 관리하고 있는 상황.
0: 그래서 네. 1단계로는 긴급 공공관리가 지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는 제3의 전문기관이나 뭐 시설공단 뭐 이런 전문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임시 전문 관리 주체가 지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소유권과 운영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하면 기존 유가족의 권리를 승계하고 그리고 새로운 주체가 확립하도록 승인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지금 현재 소유권 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자임과 영치산 사이에.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0: 네.
2: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네. 일단 이 추모시설을 이용하시는 유가족들 또 고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0: 네.
2: 긴급 공공관리시설 지정
0: 네.
2: 이게 1번이다.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된다.
0: 맞습니다.
2: 네.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긴 해요.
0: 이게 장사법이 네. 제도적인 공백이 너무 커요.
2: 네.
0: 이게 어떤 범주가가 그러더라고요. 법은 항상 현실을 한참 뒤따라간다고.
3: 네.
0: 그리고 우리 같은 피해자가 발생이 됐을 때 그 후에 법이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행에 있는 장사법, 행정법, 뭐 공익법, 뭐 민법, 심지어는 관습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법들을 저는 죄송합니다만 법조인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현재에도 분명히 있어요.
2: 네.
0: 이 모든 법들을 다 통틀어서 한다고 하면 유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조문은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가 행정한테 매일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2: 네.
0: 근데 그 토시 하나 해석의 그 방법이 차이가 달라서 행정하고 저희하고 항상 싸우는 건데, 저희는 어떻게든 마음만 있다고 하면 이게 분명히 해결을 하는 데는 어렵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2: 법적인 문제는 아니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문제이다.
0: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네. 누군가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2: 행정에 그런 요구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0: 죄송합니다. 민간 분쟁으로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자인 같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설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2: 그러니까 긴급 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것조차다. 불가하다.
0: 이게 정치인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세요. 심지어는 신문의 방송에도 많이 났었고요. 긴급 관리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전주시 전북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떠한 이유든 1800기 유골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가족들이 멀쩡히 추모를 할 수 있도록 당연히 안전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많이 하세요.
2: 네.
0: 근데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답변은 단 한 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2: 지금 올 12월까지는 전주시가 좀 개입을 해서 임시 관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근데 이것 자체도 올 12월이 지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3: 그쵸,
2: 그래서 유족 모르겠다. 측에서는 이것을 긴급 공공 관리 시설로 지정을 해서
0: 네.
2: 그렇게 관리 상태를 연장하자. 어쨌든 이게 공공이 적극적으로 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자. 이런 요구이신 거고. 근데 행정은 우리가 여기와 관련한 뚜렷한 권한이 없다.
0: 네.
2: 규정이 없다.
0: 네.
2: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0: 제가 그래서 항상 반문하죠.
2: 네.
0: 추모관 이렇게 문제가 터졌는데, 자, 이렇게 행정이 관여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전 반문을 해요, 항상. 그러면 추모관 이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하지 말라는, 절대 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 네. 송인현 대표님과 그다음에 임상면 선생님 좀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임상면 선생님도 이제 이 공공관리 시설로, 긴급 공공관리 시설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임시 관리자를 선임해서 그 임시 관리자에 의해서 이 시설이 좀 운영되는 좀 그런 것들을 함께 요구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임시 관리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시설을 열고 닫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4: 그렇죠.
2: 해야 됩니까?
4: 그 네. 건물에 이제 유족들이 모셔 있는 그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온도잖아요.
3: 그렇죠.
4: 유골이 부패되거나 그렇죠. 또 이렇게 분실되거나
3: 네.
2: 그렇죠.
4: 뭐 이런
2: 그렇죠.
4: 부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유족들이 왔을 때 또 청결 관리가 또 좀 유지가 돼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그 건물 그 시설 관리만 되면
2: 네.
4: 그거는 뭐 관리는 그러니까요. 충분히 힘들지 않게 지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는 진짜 그 행정에서 마음만 먹으면 저는 어려운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정도는.
2: 네, 행정에서는 지금 여기 개입할 명분이 없다? 뭐 어떻게 해서 그래야 돼요? 어떻게 보세요, 문제점? 뭐 이게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3: 저는 돈 문제는 네. 아닌 것 같고요. 네. 법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법을 또 적용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뭐 장사법하고 장사법이 적용 안 된다며요. 종교시설이어서 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저는 어쨌거나 공공의 목적, 공공의 역할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잘못 깨어진 거를 다시 풀어서 다시 깰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저는 지금 지자체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2: 네. 일단 뭐 예산이 수반될 수 있고 일부 예산이 수반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 권한이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말씀만 들어보면은 일단 법적 권한과 관련해서는 안 된다는 거나 규정이 뚜렷이 있다기보다는
0: 네. 없습니다.
2: 개입해야 법적으로 이런 권한이 있냐라고 하는 규정도 역시 명확히지는 않다. 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김윤 작가님.
1: 네, 저는 네. 이게 과연 나한테는 안 일어날 일일까라는 네. 생각도 네.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물론 뭐 민간 관리를 행정 입장을 최대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여기 어쨌든 인력이 투입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예산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런 건가? 또 워낙 또 이렇게 치열하게 분쟁이 있고 시끄러운 사안이고 네. 이래서 아니면 아예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한 건가 싶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피한다고 또 더 이상 이렇게 회피를 한다고 해도 될 일은 아닌 거잖아요.
0: 제가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는데 저는 행정의 지금 관점이 후자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까딱 잘못 관여를 하게 되면 민간 분쟁에 대해서 덤탱이를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위험한 발언을 하자고 하면 최초에 누군가의 잘못을 밝혀내고 정상화를 가졌을 때 분명히 밝혀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해 그리고 세금은 저희가 내는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고인들도 한때는 전라북도 전주 시민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현재 전주 시민이고 전라북도 도민이고 근데 먼저 가셨다고 해서 죽은 자를 지키지 못하는 사회가 어떻게 살아있는 자의 삶을 얘기하고 이렇게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나 피해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가 으쌰으쌰 해서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 살기 좋은 나라, 장사시설에 좋은 선례를 남긴 전주시 이렇게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인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지금 그 잠시 그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긴급 공공관리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0: 네.
2: 이 공영화라고 네.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임시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0: 저는 임시조치를 말씀하고요. 그 한때 공영화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던 네. 건 사실인데
3: 네.
0: 이런저런 이유로 개인적으로는
2: 그러니까 운영권을 공공이 환수 네. 행사하는 것을 공영화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고
3: 네.
2: 지금 그 전에
0: 네.
2: 긴급 공공관리 시설로 네. 지정을 해서 일단 우선은 관리를
3: 그렇죠.
2: 하자. 이게 네. 요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민간 기업의 분쟁, 행정의 잘못, 난 모르겠어. 아무것도 잘 몰라. 일단은 네. 사태가 이렇게 왔으니까 지금 당장 사기업들의 쌈질, 쌈박질 덕분에 이렇게 전주시민, 전북도민, 그리고 고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행정이 임시관리자를 정확히 지정을 해서 일단은 완전 정상화를 시키고 나서
3: 네.
0: 그리고 나서 추후에 나머지 것들은 차차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2: 그래서 제가 이걸 나눠서 여쭤본 게 예산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뭐 시설을 완전 공영화하기 위해서는
3: 그러니까요.
2: 뭐 소유권 문제라든지
3: 뭐
2: 이런 것에 비용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0: 네.
2: 아니 긴급 시설도 지정해서 네. 이렇게 운영을 공공적으로 좀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예산 문제인가?
0: 좀 지금 이런, 현재 네. 비용이 제가 추정하기로는 월 한 500만 원 정도의 임시 관리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500만 원이 넘지는 않고요.
1: 네.
0: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저희가 전주시청 전북구청 앞마당을
1: 네.
0: 저희 집처럼 쓰고 있거든요. 거기서 뭐 여러 차례 요구도 하고 단체 행동도 하고
1: 네.
0: 매일 하루에 릴레이 시위도 하고
1: 네.
0: 근데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거는 아무리 내 집에 지나가던 뭐 유기견이 와서 쳐다보면 주인장은 당연히 나가보기 마련, 굳어보기 마련이거든요. 얘가 어디서 왔을까? 왜 왔을까? 집에 언제 갈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이게 당연한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네.
0: 근데 저희가 1년을 넘게 저희도 사람이 이렇게 막 1년 넘게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쉽지 않거든요.
1: 네.
0: 그럼 도대체 얘네들은 뭐가 이렇게 억울하길래 네. 왜 이렇게 아직까지 지치지도 않고 행동을 하는지 한번 누군가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2: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이게 긴급 공공관리시설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이 민간시설을 아예 공용화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공용화의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0: 네.
2: 일단 당장의 문제부터 좀 해결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2: 행정 측에서는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로 태도로 좀 임하고 있다.
0: 네.
2: 지금 이런 상황까지 좀 짚어봤는데 좀 저희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네.
2: 끝으로
0: 네.
2: 못하신 말씀 또 하시고 싶은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임상면 선생님
4: 네.
2: 오늘 방송을 통해서
4: 뭐 큰 거 안 바라고 저희들이 지금 자임이나 영치산이나 도우나 시한테 저희들이 뭐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유족들은 우리 가족을 내가 보고 싶을 때 가서 보고
1: 그러니까요.
4: 추모할 수 있는 이런 권한만 주어지고 우리가 또 그동안에 해왔던 그대로만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면 저희들은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뭐 도청에 가서 저 힘들게 저렇게 시위할 일도 아니고 시청에 가서 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좀 도나 시에서 조금 더 좀 관심 갖고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게 뭐 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사실 벌써 다 떨어져 나갔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뭐 그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까도 대표께서 얘기했지만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흉측한 일이 일어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버티고 있는 거지 진짜 그거 뭐 일개 개개인만 이렇게 하면 바로 빼서 다른 데 이렇게 모시면 돼요. 뭐 쉬운 일인데.
1: 네.
4: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가 언제든 우리 딸을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주어진다면 저는 크게 네. 바라지 않습니다.
0: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러 1년 넘도록 그 함께 버텨주신 자임 유가족협의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1800기가 있지만 저희가 1470명 정도의 위임장을 받아서 단체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싸운 덕분에 지지부진하던 지자체 임시관리 참여라는 작은 진짜 전국적으로 없어요. 작은 선례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 틀린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뵙고 싶다는 당연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장사시설에 유가족 보호 기준을 만드는데 동참하고 계십니다. 정말 장한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지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2: 네. 김노연 작가님.
1: 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 정말 귀를 좀 누군가 좀 잘 기울여 줘야 될 일이기도 한데 아, 이게 과연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도 와서 굉장히 좀 여러 말씀들을 해주시긴 했지만 아 이거 해결이 되려나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그 정치적인 이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좀 들거든요. 일면 왜냐면 이거 이제 이 일이 조금 해결 전 상황이 바로 이제 지방선거 해결됐다라고 막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던 때가 지방선거 바로 직전이기도 했기 네, 때문에 네, 혹시나 그런 건가? 뭐 누군가 내가 나타서 해결사 역할을 했다라고 홍보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건 또 그건 또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어서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좀 생기네요.
0: 말씀
1: 네.
0: 감사합니다. 네.
2: 문재현 처장님.
3: 네, 저는 이제 그 아무튼 힘내서 같이 싸우는 거는 싸웠고요. 저는 정말 내가 원할 때 가서 마음 놓고 편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들으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어쨌거나 전북 도가 허가를 내준 거기 때문에요.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봐요. 전수조사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그죠? 뭐 여러 TF팀이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생각하는 전수조사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전수조사는 지금 전국적으로 700여 개의 추모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전라북도는 56개가 네. 있고 전주시에는 열 몇 개 업체가 있는데 네. 이런 추모관을 조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과연 그 추모관이 문제가 발생했을 네. 때 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3: 가이드라인.
0: 이 추모관이 과연 정상적인 추모관인지 장사법상 추모관을 공공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추모관인지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에 포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지 중요한... 개수와 유치 이런 거 말고요.
3: 네.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걸 원합니다. 꼭 그거를 전북도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보낸 유가족들이 언제든 고인을 찾아볼 수 있는 당연한 권리 그 일상을 회복하자는 요구가 그렇게 지나친 걸까요? 우리 행정은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하루빨리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거침없는 기다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이지영
1: 이백희의
0: 영화대
1: 영화
0: 저희 오늘도 수다 떨러 왔습니다.
1: 예.
0: 영화를 가지고.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백희입니다.
0: 네. 뭐, 한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좀 한결
1: 네.
0: 숨쉴 공간이 생겨서 어떻게 운동은 너무 더워서 조절하셨을 거 아니에요?
1: 아, 빼놓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0: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더우니까.
1: 저는
0: 어떤 방법으로 바꾸셨어요?
1: 그 아파트의 계단을 올라가는 운동을 네. 계속 지금 한 두 달째 하고 있고요.
0: 네. 몇 층까지 올라가세요?
1: 15층 건물인데 일곱 번 정도 올라가면 계산을 해보면 한 60,
0: 내려올 70층? 때는 엘리베이터 타세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네네네. 뭐 걸어 내려올 수 있는데 그 주민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해야 되잖아요.
0: 네.
1: 좀 민망해서 네. 오히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0: 일곱 번을 올라간다고요? 15층을?
1: 예. 여섯 번 정도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보통 60층 오르기 하루에 60층 네. 올라가면 네. 약간 낮은 등산하는 정도의 칼로리 소모라고 하더라고요.
0: 아니 근데 여기서 궁금한 예, 예. 게 그 아파트 계단실은 진짜 습하고 덥잖아요.
1: 예예. 예.
0: 그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신내긴 하지만.
1: 가장 더웠을 하지만? 때 온도보다는 네, 네. 아파트 복도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0: 아...
1: 저희가 뭐 34도, 5도, 6도 막 넘어갈
0: 우리
1: 때.
0: 우리 38도도 갔는데요, 뭐.
1: 그런 날에도 아파트 복도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습니다.
0: 한 30도 정도?
1: 예예. 예. 그 정도여서 오히려
0: 네.
1: 바깥보다는 그래도 좀 건물 그늘이 좀 있던 차에.
0: 그 헬스장은 예. 혹시 안 가세요? 그러면?
1: 헬스는 하지 않습니다.
0: 아, 아니 헬스장 끊어놓고, 가서 왜 이렇게 예. 러닝머신도 있고 자전거 탈 수도
1: 예, 예.
0: 있고 하잖아요.
1: 예. 제가 3개월 끊고 두 번 갔거든요.
0: 아, 그래서, 그러면 하면 안 돼요.
1: 제가 그 규칙을.
0: 네. 10명 중에 8명이 예. 들어가는군요.
1: 그래서 이제 그 예. 24시간으로 끊기도 했어요.
0: 네.
1: 24시간 예. 클럽들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아, 안 되겠더라고요.
0: 네.
1: 예. 제가 불규칙한 좀 생활을 예. 하다 보니까. 예. 근데 계단 오르기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서
0: 예. 네.
1: 완전히 땀에 쫙 이렇게
0: 그럼요.
1: 적시게 돼서 예. 강력하게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최근에
0: 그렇습니다. 저도 예. 너무 더워가지고 이틀에 하루 정도만 걸었어요. 저녁에 한 8시쯤
1: 예.
0: 되니까 그래도 이제 공원은 또 나무도 있고
1: 예.
0: 호수도 있고 하니까
1: 예.
0: 그래도 조금 괜찮죠. 그래서 그래도 뭐 30도 정도
1: 아유.
0: 체감은 30도 정도 예. 됐으니까 그래도 좀 빠르게 걷기 예.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만보를 채우는 건 좀 힘들어서 한 8,000보 정도. 너무 무리하면 또
1: 뭐 한 5,000보 정도까지만 걸어도요.
0: 네, 근데 저는
1: 뇌에서
0: 예.
1: 무슨 물질들을 다 씻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0: 공원을 네 바퀴 돌면 딱 만보인데
1: 예. 예.
0: 저는 대신 이제 좀 빠르게 걷기 해가지고 세 바퀴 정도.
1: 거기에 빠르게를 뒤로 걸으시면 더 아마 칼로리
0: 그러니까,
1: 소비가
0: 근데,
1: 늘어날 것
0: 같아요. 그 자신 없죠. 자꾸 넘어질 것 같은. 그리고 네. 이제 다른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 계시죠.
0: 그러다가 혹시
1: 네.
0: 겹칠까봐
1: 네.
0: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고
1: 그렇죠,
0: 그래서
1: 그렇죠.
0: 그냥 약간 숨찰 정도 좀 빠르게 걷는 거.
1: 예.
0: 그거를 좀 이틀에 하루, 날마다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1: 예, 그럼요.
0: 네, 그래서 이틀에 한 번 정도. 예. 오늘은 너무 쉽지, 너무, 유난히 너무 더운 날은 조금 피하고.
1: 그러니까요.
0: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
1: 예.
0: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소리 씨는 어떻게, 예. 이 정말 극한 더위 때는 어떻게 운동하셨어요?
2: 더위 때는 저는 예. 숨쉬기 운동을.
0: 예,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1: 예.
0: 그럼요.
2: 근데 숨쉬기 운동이 너무 어려워요.
0: 예.
2: 제대로 숨을 쉬는 게.
1: 예.
2: 척추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1: 정말요?
2: 해서요.
1: 혹시 하시는 분 자세나 방법이
0: 네.
1: 있어요?
0: 원래 우리가 잘못 숨쉬고 있다는 얘기를
1: 예.
0: 요가
1: 네.
0: 선생님이나 이렇게 명상하시는 분들이 네.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숨을 약간 그 흉곽호흡으로 해서
1: 네.
2: 그 가슴 부분과 목 부분 사이에서만 숨을 쉬는 분들이 계시대요.
1: 네.
2: 그러면 척추가 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부와 흉곽을 같이 쓰면서 호흡을
0: 그럼
2: 잘
0: 약간
2: 해줘야 되는 건데.
0: 깊은 호흡을 해야 되는 건가요?
1: 호흡.
0: 얕은 호흡 말고?
2: 네, 깊은 호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둘로 나눈다고 하면.
0: 네. 네.
2: 근데 또 가벼운 호흡에서도 좀 복부와 흉곽을 같이 써서 어깨를 좀 펴는 자세가
1: 네.
2: 되게 중요하다고.
1: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0: 그러니까요.
2: 네.
0: 맞아요.
2: 네. 배워야 되더라고요.
0: 네, 그것도 배워야 돼요. 네. 맞아요.
1: 그런데 오늘 강수리 씨 패션이
2: 네.
1: 블랙 화이트로 패션에 굉장히 오늘
0: 네. 시계
1: 포인트가
0: 화이트,
1: 들어간.
0: 그러니까 쫙 블랙 슈트에
1: 뭐죠? 네.
0: 화이트 네. 시계만 딱 차가지고
1: 네. 왜요
0: 뭐예요?
2: 아, 못
0: 주말도 아닌데
2: 그런 건 없고요.
0: 네.
2: 옷 입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1: 아 진짜요? 근데 너무 멋진데요?
2: 잘 모르겠으면 그냥 검은색
1: 네. 아 무채색으로
2: 하얀색
0: 아
2: 그렇게 입는 편인데
1: 네.
2: 잘 모르겠으면 무늬도 생략하고
1: 네네네 근데 오늘 굉장히 포인트가 블랙 화이트
0: 원래
1: 네.
0: 자꾸 뭘 찰수록 촌스러워져요. 아~ 멋쟁이들이 하는 공통적인 귀걸이 하나만 해라.
1: 예, 예.
0: 귀걸이 목걸이 다 하면 촌스럽다.
1: 네. 아~
0: 목걸이만 하든지 오, 귀걸이만 하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정말 시계만 하든지 팔찌만
2: 네.
0: 하든지 막 이렇게 딱 이게 있거든요.
1: 네네네.
0: 과하게 하지 말라.
2: 아,
1: 근데 오늘 진짜 블랙 화이트로 진짜 멋진 것 같아요.
0: 백희 씨는 겨자.
2: 네.
1: 겨자.
2: 네.
1: 안녕하세요.
0: 네.
1: 이 겨자입니다.
0: 네.
2: 겨자. 선배님은 약간 네. 무지겠다.
0: 네, 저는 네. 바지가 너무 검정색이 네. 너무 칙칙해서 옷 네. 위는 그냥 화려하게.
1: 아~
0: 네. 제가 이제 액세서리를 시계밖에 안 하니까
2: 네.
0: 위는 조금 화려하게 입어야겠다.
1: 아, 어,
2: 너무 예뻐.
1: 너무 좋네요.
0: 네. 네.
2: 아,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는 아니지만
1: 그러니까.
0: 저 무지개떡이니까 네. 오늘
1: 말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께서 네. 저희가 오늘 어떻게 입었는지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이지영 이백희의 영화 대 영화. 오늘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부터 계속 열심히 말씀드려야 돼요.
1: 네.
2: 네.
0: 저희가 9월 1일자로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가 가을 개편을 맞이합니다.
1: 네. 아, 9월부터.
0: 그래서 새롭게 신설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계속 이제 저희처럼 또 쭉
2: 네.
0: 열심히 제작하는
2: 있죠?
0: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저희가 매주 목요일 11시 생방에서
1: 네.
0: 화요일 오전 11시 생방으로 9월부터는
1: 네.
0: 바뀝니다.
1: 네.
2: 화요일 11시.
1: 꼭 챙겨서 네. 함께 가요.
0: 네.
1: 네.
0: 네. 화요일 11시 방송.
2: 네.
0: 제가 화요일 11시 영화 이렇게 할까?
1: 네.
0: 라는 생각도 했어요. 제목을 바꿔볼까?
2: 화요일 11시 네.
0: 화요일 11시에 만나는 영화 이야기, 뭐 화요일 11시의 영화수다. 뭐
2: 네.
0: 이런 식으로
2: 네.
0: 막 했는데 네. 그래도 간결한 게
1: 네. 나을 예,
0: 예. 것 같아서 영화 대 영화로 계속 가는
2: 네,
0: 걸로.
2: 좋아요.
0: 네. 단 9월 1일부터는
1: 네.
0: 네. 화요일 오전 2시. 11시. 아마 9월 1일이 화요일일걸요?
1: 9월 1일 화요일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네, 네, 네.
0: 그날 딱 개편하는 날 저희가 네, 생방송을 하는 거죠.
2: 11시로.
1: 문을
0: 함께
1: 열어요.
0: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0: 자, 오늘 저희가 상의한 끝에 어떤 영화 주제를 할까 하다가
2: 네.
0: 한 번도 안 한 주제가 있더라고요.
1: 네,
2: 네 맞아요.
0: 신 스틸러.
2: 네, 장면을 훔쳐가는.
0: 네. 네. 뭐 원래 그런 뜻이라면서요.
2: 네, 맞아요.
0: 워낙 강렬해서 그 장면에 그냥 마치 훔쳐가버린 것처럼
2: 네.
0: 그 역할, 그 배우만
2: 네. 기억에,
0: 기억에
2: 강렬하게
0: 남는.
2: 남죠.
1: 맞습니다.
0: 그걸 이제 신 스틸러 이렇게 네. 부르는데 뭐 한두 장면만 나왔어도 너무 강렬하고
2: 오, 맞아요.
0: 아니면 너무 귀여워서 강렬하고 너무 섹시해서 강렬하고
2: 네, 맞아요.
0: 오금이 저릴 정도로 너무
2: 네.
0: 무서워서
2: 네.
0: 너무 무서워서 강렬하기도 하고
2: 다양한 이유가 있죠.
0: 아주 다양한 이유로 씬 스틸러가 존재하는 영화는 무궁무진합니다.
2: 정말 많아요.
0: 예,
2: 영화 한 편에 꼭 있는 것
0: 있죠,
2: 같아요.
0: 있죠.
1: 맞습니다. 네.
0: 특히 아주 재밌게 본 영화에는
2: 네, 꼭.
0: 예, 그리고 오히려 주인공은 잘 생각 안 나는데 난 그 배우만 생각나.
2: 아, 맞아요.
0: 너무 무서웠거든.
1: 네,
0: 진짜
1: 네.
2: 맞아요.
0: 그 배우 나올 때마다 제발 이제 그만 나와라 막 이랬다 이렇게
1: 네네네네.
0: 말하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이 신스텔러가 주는 존재감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2: 맞아요. 시간이 흐르고 보면
0: 네.
2: 그 스토리도 다 휘발되고
0: 네.
2: 그냥 한 장면만
0: 그 장면만 남아요.
2: 남잖아요.
1: 네. 맞아요.
0: 네. 네.
2: 그러면 꼭 주인공이 아니고 신스틸러더라고요.
0: 예, 예를 들면 우리 스크림에서 그 가면 쓰고
1: 네.
0: 그 입 벌린 그
1: 네.
0: 있잖아요.
1: 네네네네.
0: 거의 그 장면만 생각나지 않아요?
2: 네,
1: 그러니까요.
0: 그 뭐라고 뭐 그 부르는 거 뭐죠? 그 배우 이름을
1: 모르겠는데요.
0: 예를 들면 제시카 이렇게 부르면서
2: 네.
0: 입을 쫙 벌.
1: 네.
0: 거의 스크림은 그 장면만 생각나지 않아요?
1: 그게 밈이랬죠.
0: 예.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2: 네. 따라하게 되기도 하고
0: 오늘은 씬 스틸러를
2: 네,
0: 만나보는
2: 좋아요.
0: 시간으로 야. 그래서 아마 좀 여러 편의 영화가
1: 네.
0: 딱 나오지 않을까. 소리
2: 맞습니다.
0: 씨부터 시작하실래요?
2: 저는 네. 신 스틸러를 찾으려고 한 건 아닌데 최근에 OTT 프로그램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0: 네.
2: 2가
0: 네.
1: 네.
2: 열리기
0: 네.
2: 시작했어요.
0: 네.
2: 그래서 최근에 딱 보는데 저는 그냥 너무 원을 재밌게 봤어서 원래 원 재밌으면 2 재미없잖아요.
0: 네.
1: 그렇죠.
2: 그래서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하고 기대를 풀고 보다가 그 중간에 정말 유명한 가수가 나오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그 장면부터 너무 이 영화가 더 화려하게 느껴지고 또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조금 더 그 영화에 대해서 좀 반짝반짝하게 기억하게 되고
0: 네.
2: 그래서 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를 가져왔습니다.
0: 그 중에서도 신 스틸러는 누구?
2: 레이디 가가.
0: 레이디 가가. 아~ 예.
2: 네, 레이디 예. 가가가 그 영화 OST 작업 또 참여를 했대요. 참여를 하면서 그 공연하는 장면이 중간에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좀 처지게 되니까 예. 그 활력을 도둑려고 딱 등장하게 아하. 됩니다.
0: 네.
2: 근데 딱 등장하는 사이에 너무나 이렇게 시선이 강렬하게 꽂히고 그 패션쇼 장면에서 등장하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정체성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그거죠. 유명한 패션 무대에
2: 네.
1: 셀럽을 혹은 뭐 가수를 초대해서 세우는 게 핵심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마음처럼.
2: 네.
1: 근데 또 하필이면은 이 레이디 가가랑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데 악마 씨랑
2: 네, 미란다.
1: 사이가 예전에 안 좋았던 것 같아. 네.
2: 맞아요.
1: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2: 거절을 하죠.
1: 예. 뭐 이런 장면들 때문에
2: 네.
1: 그거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죠.
2: 네. 예. 근데 레이디 가가가 연기를 또 너무 잘 하죠.
1: 예, 기존에
2: 네.
1: 또 영화들을 많이 했어요.
2: 네, 영화도 네. 찍었었고요.
0: 예. 뭐 공연이야, 뭐 퍼포먼스는 예. 정말 네. 레이디 가가 마돈나 레이디 가가 앞에서는
1: 그러니까요.
0: 진짜 무릎
1: 네네네.
0: 꿇어야 되지 않을까.
1: 아,
0: 예, 네.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예.
2: 그리고 이제 악마를 전 약간 씬 스틸러가 종류가 나뉜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네. 어떻게 해요? 네. 예를 들면 뭐 어떻게
2: 강렬해서 강렬해서 네. 시선을 사로잡는
0: 네. 네. 레이디 가가처럼 여기서는
2: 네. 네. 그런 기능을 하는 씬 스틸러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잔잔한 영화에서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하게 만드는
0: 맞아요, 맞아요.
2: 그런 씬 스틸러가 맞아요. 있어서 더 오래 기억에 남기도
0: 네.
2: 하고 또 세 번째는 약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아니라 뭐 그냥 그림, 뭐 동물,
1: 네.
2: 뭐 약간 사진 이런 거
0: 맞아요. 사진도 네. 아주 진짜 중요한
2: 네, 네. 신스틸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0: 그럼 처음은 강렬한 게 그럼 한 명 더 있나요?
2: 네, 한 분 더
0: 있나요?
2: 계시죠?
0: 네.
2: 지난주에 저희가 기생충
0: 예.
2: 방송했었잖아요.
0: 예.
2: 기생충 하면 바로 신스틸러 생각나시죠? 그 오근세
1: 네.
2: 그 지하실에
0: 남편.
2: 네, 남편.
0: 이정은의 남편.
2: 네, 이정은의 남편.
0: 네.
1: 리스펙트.
2: 네,
0: 잠깐만.
2: 리스펙트를 외치는.
0: 거기 극중 이름은 뭘로 나왔었죠?
2: 오근세.
0: 오근세인가요? 네. 오근세.
2: 네.
0: 실제 배우 이름은 뭐예요? 찾아봐야 되겠네요.
2: 네, 찾아봐요.
0: 네, 빨리 찾아주세요. 예. 네. 그 뒤로 이제 많은 작품들을 하게 됐죠.
2: 네,
0: 그동안에는 저 배우
2: 존재감이
0: 저 그렇게 어디서 본 기억이 없는데
2: 네.
0: 이런 물론 작은 역할들을 좀 했지만
2: 맞습니다.
0: 별로 존재감이 없어서
2: 네.
0: 관객들에게는 좀 그래서
2: 없었죠.
0: 더
1: 그렇죠.
2: 더
0: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2: 네.
0: 너무 유명한
2: 네.
0: 배우를 썼으면
2: 네.
0: 그동안에 그 사람이 했던 캐릭터들하고 겹쳐가지고
2: 네 맞아요.
0: 그런데
2: 근데 자연스럽게
0: 이 배우는
2: 넘어가죠.
0: 워낙 낯설기 때문에 정말 딱 떨어지는
2: 맞아 딱 맞았어요.
0: 정말 그동안 그 지하에서 계속 살았었던 것만 같은 예 네. 연기 안 하고 거기에
2: 맞아요.
0: 살았었던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2: 너무나 강렬했어요.
0: 네.
2: 정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강렬해서 그 오근세를 기점으로 해서 영화의 장르가 바뀐다라고
0: 네.
2: 저희가 말씀을
0: 아니,
2: 드렸잖아요.
0: 아니 중요한 걸 두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뭐
2: 물건
0: 아니면 막 모아는 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네.
0: 뭐 돈 폐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그런 건 줄 알았죠.
0: 그런 건 줄 알. 세상에 거기에 남편이
2: 네. 상상도 못했어요.
0: 사람이 거기에
2: 네. 아예 그냥 영화를...
1: 배우 이름이 박명훈입니다.
0: 아 그래요?
2: 맞습니다. 맞아요.
1: 네,
0: 박명훈, 박명훈
1: 배우.
0: 씨가
2: 네.
0: 오근세라는 역할을
2: 네,
0: 남편
2: 그랬죠.
0: 역할을 그랬군요.
2: 그래서, 네. 아, 근데 이름도 근세 이렇게 흔한 이름은 잘 아니잖아요.
0: 네네.
2: 그래서 더 강렬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너무 강렬해서
0: 연기도 되게 좀 묘하게 하지 않았어요?
2: 네, 눈빛이
0: 아니
2: 그리고
0: 약간 오버가 있었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죠?
2: 있어요.
0: 저만 느낀 거 아니죠?
2: 있어요.
0: 약간의 오버 연기가 있는데 그게 어울려요 그 상황에.
2: 맞아요. 약간 연극 연기 같은 느낌으로
0: 맞아요.
2: 연극 톤으로 연기를 하죠.
1: 심지어는 이 오근세라는 극중의 이름이. 네. 근로소득세의 한 종류인 갑근세에서
0: 정말요?
1: 따온 이름. 갑근세. 그러니까 계속 하층민.
0: 예, 예, 예.
1: 네.
0: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로소득 예. 쪽도에 소득이 안 되면
2: 네.
0: 우리 갑근세나 뭐 이런 네, 거 떼잖아요.
2: 네. 네.
1: 갑근세에서 왔다고 하고.
0: 그럼 그것도 봉준호 감독이 생각이었대요?
1: 예. 기생충의 기씨로 이름들 뭐 많죠.
0: 예,
1: 그다음에
0: 예.
1: 충숙이라는
0: 네, 맞아. 충숙이도 거기서 왔고.
1: 예, 거기서
0: 이정은 배우가 충숙이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야.
1: 그래서 극중에 이름들까지도
0: 박명훈.
1: 네.
0: 진짜 강렬하죠.
2: 그렇죠.
0: 예.
2: 이렇게 해서
1: 대단합니다.
2: 정말 이 두 작품으로는 설명할
0: 네.
2: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작품
0: 강렬한 씬스틸러.
2: 강렬한 씬스틸러.
0: 네.
2: 선배님들도 준비를 해오셨겠죠?
0: 네.
2: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어떤 예. 씬스틸러를
0: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아까 뭐였죠?
2: 네. 두 번째가 이제 좀 너무 강렬하진 않지만 잔잔하게 감동을 주고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0: 근데 그런 배우들은 많아요. 두 장면 정도?
2: 네. 너무 많. 예.
0: 진짜 그렇지 않아요?
2: 있어요.
0: 예. 뭐 친구로 잠깐 나온다든가
2: 네,
0: 스승으로 잠깐 나온다든가
2: 네.
0: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지고 가는데
2: 툭 던지고
0: 그게
2: 가는데?
0: 되게
2: 오래 기억에
0: 오래 남죠. 기억에 남고 뭐 네. 부모님으로 잠깐 나오는데 그것도 기억에 남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저희 방송했던 영화 중에 연평해전 네. 있었죠. 아, 네. 근데 그 연평해전 하면 저는 그 치열하게 전투에 참여했던 그 군인 분들도 생각이 나지만 그 영화의 마지막에 그 박동혁 병장 어머니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0: 네.
2: 그 분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 영화 전체를 훔쳐가는 씬스틸러가 아니었나.
0: 혹시 그럼 뭐 정확한 대사는 아니지만 대사의 네. 내용 정도도 기억이 나겠네요. 어떤 얘기를?
2: 박동혁 병장 어머니 네. 대사요. 네. 그분이 사실은 실제로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영화에서는 네. 네, 영화적 장치로 이제 말을 못 하시는 분으로 네. 나오게 되거든요.
1: 그렇죠.
2: 그래서 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대사는 하나도 없는데 그 아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면서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행동들, 뭐 눈빛, 뭐 약간의 그런 울부짖는 그런 느낌의 소리가 나는 거, 뭐 그런 장면들이 저는 그 엔딩 장면으로 너무나 적절하지 않았나 영화적 장치로서 그렇게 생각하게 그러니까 돼서
0: 사실 울부짖는 것 자체도 대사잖아요.
2: 네.
0: 예.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네. 또 소화해내고 그 아픔을 그 어머니가 모든 관객의 아픔을 다 대신 네. 표현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봐요.
2: 그리고 그 커다란 인간이 감당하기 정말 힘든
0: 가장 힘든 고통이 네. 자식을 잃는 고통이니까요.
2: 네. 네. 그런 고통 앞에서는 어쩌면 말이 안 나올 수 그럼요. 있을 것 같아요. 아무 네. 말도. 그래서 그 마음을 감히 짐작하기 어렵지만 아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나오셨어도 배우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어도 네네. 말을 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그 영화를 다 말해줄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신스틸러 네. 네, 골라봤고 네. 또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 네. 저희 네. 방송했었잖아요. 네. 그 영화도 너무 저는 제일 제 인생에서 많이 울었던 아, 영화 중에 네. 하나였는데 네. 그 영화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인공 둘도 생각이 나지만 한 분이 딱 생각이 나요. 그 구교환 배우 아버지로 나왔던 네. 그 분. 근데 그 분의 편지로 이렇게 나레이션이 나오는 네. 그런 씬이 있는데
0: 네.
2: 그 씬 하나로 또 그 영화가 다 이렇게 뭔가 마무리되고
0: 네.
2: 갈무리되고 네. 이렇게 흔들렸던 청춘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네. 성장하는 걸 보여주는
0: 네.
2: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씬. 네,
0: 그리고 그 아버지 덕분에 둘이 그러니까 원래 이 구교환은 용기가 없어가지고
2: 네.
0: 같이 가자는 말도 못하는데
2: 네.
0: 아버지가 나 식당하는데 가서 밥 먹고 가라고 하는 바람에
1: 네. 네네네.
0: 둘이 연결되잖아요.
1: 그렇죠.
0: 아버지가 맺어준 네.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2: 맞아요.
1: 그러니까 맺게 해주는 것도 그렇고
0: 네.
1: 이별에 대한 그 아픔도
0: 네.
1: 덜어주는 역할까지
0: 맞아요.
1: 편지로.
0: 아까 네. 그 얘기예요. 그렇게 감정을 정리할 수 있게 네.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2: 맞습니다.
0: 아버지가 편지 하나로
2: 네, 네. 어른스럽게
0: 네.
2: 그래서 저는 그 편지를 그냥 필사를 해뒀어요.
1: 정말
2: 네, 너무 좋은
0: 좋아서.
2: 말씀들이 많아서
0: 네. 네.
2: 그중에 한 문장이 너는 어떤 선택을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참 잘해낼 거야
1: 뭐
2: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1: 네. 너무 좋네요.
2: 네, 이게 청춘들한테도 필요하지만 지금의 저한테도 필요하고
1: 네.
2: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0: 그러니까 우리가 아, 선택하고 나면 늘 아쉬움이 남거든요. 아
1: 네.
0: 그렇게 했어야 됐나? 그렇게
2: 네.
0: 할 걸 그러는데
2: 맞아요.
0: 지금 네가 했던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니
2: 네.
0: 믿고 나아가도 된다라는
2: 네.
0: 응? 어떤 선택을 하든 미련은 남지 않겠습니까?
2: 맞아요.
0: 뭐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인간은
1: 정말요.
0: 누구나 미련과 아쉬움을
2: 네.
0: 갖기 마련이니까
1: 네.
0: 근데 그거를 자꾸 뒤돌아보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2: 의미가 없죠.
0: 네가 한 선택도 잘못된 것이 아니니 믿고 앞으로 가도 된다 이런 용기를
2: 맞습니다.
0: 주는 편지라서
2: 괜찮다 응. 해주는 거
1: 그리고 그 아버지 음식을 또 좋아했기
0: 네,
1: 때문에
0: 네,
2: 맛있어
0: 그 식당이
2: 보여요.
0: 아, 진짜
2: 네.
0: 먹어보고 싶었어요.
2: 너무
0: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1: 그래서 우리 왜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0: 네.
1: 그런 거 있잖아요. 헤어진 전 남친한테
0: 네.
1: 다시 연락해서 그 예전 레시피 물어본다고.
2: 테스트
1: 네.
0: 아니 근데 진짜 우리 그럼 잠깐 새끼로
1: 네.
0: 가봅시다.
1: 예전
0: 네.
1: 레시피
0: 가면서
1: 물어본다고.
0: 가봅시다. 헤어졌어요.
1: 네.
0: 근데 아무리 별별 거 다 먹어봐도
1: 네.
0: 전 남친의 그 레시피를 따라오지 못해요. 연락해본다.
1: 네.
0: 나는 연락해서 물어본다.
1: 전 물어볼 것 같은데요.
0: 네. 저는 절대.
1: 아 진짜?
0: 절대.
2: 네.
0: 안 먹고 말지 절대. 소리 씨는 어때요?
2: 저는 다시 재회할 거 아니면 못할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 그런 게 있어요.
1: 원수됐어요. 헤어지고 나서.
0: 아니, 원수를 안 먹, 다. 딱 제 심정이야. 안 네. 먹고, 원수한테 물어봐요, 차라리.
2: 네. 오, 진짜 네.
0: 네, 그게 약간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아직도 내가 네, 네. 그 음식에 대해서.
1: 미련이 남았나 오해를 할까봐.
0: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1: 뭐 오해는 하지 마. 네. 라고 하면 되잖아요.
0: 아니죠. 그 말조차 다 하기 싫은 거죠. 그것도 자존심인데.
1: 아, 그게 자존심이에요? 네.
2: 네. 오, 근데 그럴 때는 꼭 중간에 아는 지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 아, 그러네요. 지인 시켜서.
2: 네, 네 지인 시켜서 네. 한번 물어보세요.
1: 지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
2: 네, 오해는 하지 마.
0: 아니, 오해는 지... 하지 마. 조차도 오해할 네. 수 있잖아요.
1: 뭘 오해하는 거죠?
0: 아니, 남자는 안 돼요. 여자의 마음을.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 해석할 수가 없어요.
2: 근데 이거 전화를 하는 순간. 예. 아, 혹시 이 음식과 나를 함께.
0: 그러니까.
2: 함께 생각해서
0: 나는 진짜 일도 없이 정말 예. 그것만 알고 싶은데. 이 남자가 혹시 예. 딴 마음을 또 품을까봐 네,
2: 여지를 준다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1: 와, 저는 한 번도 그래서.
0: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네. 미련이 남아 있으면 네. 그 음식을 핑계로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네. 절대 이 남자한테 있죠. 없어.
2: 일도 없어요.
0: 그거 너무 필요해. 안 합니다. 물론 하는 여자도 네. 있겠지만
2: 있겠죠.
0: 저는 안 한다고.
1: 예. 네. 아, 근데 너무 맛있어.
2: 너무 맛있어.
0: 아니 그래도 안 해요.
1: 막 맛집이야. 4대째 맛집이야.
0: 아니 그래도 안 해요.
2: 아, 근데 그러고 보면 그 네. 이러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 구교환 배우 아버지로 나온 역할이 네. 정말 대단하네요. 보통은 내 자식을 마음 아프게 했어? 내 자식이랑 헤어졌어? 하면서 네. 아, 너 좀 밉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1: 맞아요.
0: 헤어진 다음에 혼자 가잖아요.
2: 네. 네. 혼자 가잖아요.
0: 네. 여자친구 그래서... 혼자 가잖아요.
2: 네. 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도 이렇게 아버지처럼 어른스럽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 사귈 때와 헤어졌을 때 그 네. 여자친구를 대하는 마음, 아들 여자친구를 대하는 마음이나 행동이 똑같았다는 게
0: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성숙한 어른으로 네. 네. 내 아들하고 헤어졌지만 너도 소중한 존재니 네. 내가 너한테 우리 아들을 아프게 했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상처 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마음 그게 맞아요. 정말 어른스러운 마음이고요. 네. 또 하나는 사랑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걸 네. 이 아버지는 폭넓게 받아주고 보는 아니 사랑했어. 그게 얼마든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얼마든지 네네네네. 사랑했으니
2: 네.
0: 그러니 그것까지도 이 아버지는 다 이해를 하는 거죠.
2: 포용을 하죠. 네. 물론 실제로 편지에서도 예. 나옵니다. 네. 인연이라는 게 끝까지 예. 잘 되면 좋겠지만 서로를 실망시키지 않는 게 쉽진 않지 이런 말을 해주거든요.
0: 예.
2: 정말 그런 것 같아요.
0: 근데 우리가 네. 생각해보면 내가 열 사람하고 연애했지만 결혼은 한 사람하고 했잖아요.
2: 네.
0: 이별이 더 많단 말이에요.
2: 다 실망시켰죠.
0: 대부분 다 실망시켰고 싸우기도 했고 어쨌든 네. 뭔가 맞아요. 이별의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렇게 따지면 이별이라는 게 오히려 더 뭐라고 해야 할까요?
2: 사람을 좀 더 예, 깊게 만들고
0: 깊게 만들기도 하고 이별도 그냥 사랑의 또 하나의 종류 그러니까 사랑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귀결되는
2: 네. 결론
0: 결론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가 결혼이 결혼 목적 그 결론이 아니듯이
1: 네.
0: 이별도 그냥 또 하나의 과정이고 사랑도 그냥 또 하나의
2: 맞아요.
0: 과정
1: 그렇습니다.
0: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2: 근데 저는 이렇게 헤어지는 게 네. 나이 들면 쉬울 줄 알았어요.
1: 네.
2: 근데 이별하고 헤어지고 하는 게 남자친구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만나는 존재들이랑 헤어지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0: 더 어렵죠.
1: 그렇죠.
2: 정말 어렵죠. 네.
0: 갈수록 눈물도 많아지고.
2: 네. 네. 괜찮아지나요?
0: 그리고 선생님? 약간 찌질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1: 맞아요.
0: 나이 드니까? 네.
2: 저도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0: 미련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1: 그래서 이제 배우는 거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0: 맞아요.
1: 결심하는
2: 거 같아요. 노력을 해봐야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갈수록 정도
1: 무슨 일 있었어요?
2: 아, 얼마 전에 네. 제가 청소를 했어요.
1: 네.
2: 청소를 했는데 대학교 때 입던 옷 안 맞거든요.
1: 네.
2: 버려야 되거든요.
1: 네.
2: 근데 그걸 입고 졸업식을 했기 때문에
1: 버릴 수가 없는
2: 버릴
1: 거죠.
2: 수가 없는 거예요.
0: 정장이에요?
2: 네, 정장인데 너무 스타일도 지나고 더 이상 입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옷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결국 못 버리고 걸었는데요.
0: 다시 걸었어요.
2: 네. 그다음에 또 친구가 여행을 간다고 좀 오래 떠나 있다 온다고 했을 때도 제가 못 보내고 안 보내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0: 어차피 그 친구는 상관없이 갈 텐데
2: 마음이 허전할 느낌이 더 강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1: 저도
2: 들고
1: 저도 좀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네. 물건이랑 이별 못하니까 저는 사진을 많이 찍어둡니다. 그 물건을
2: 맞습니다.
0: 네. 네. 찍고 버리는 거죠.
1: 네네.
2: 네, 그게 그러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1: 버려줘. 뭐 이런
2: 맞아요.
0: 네. 아, 우리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네. 좀 네. 빨리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2: 네, 빠르게 해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동물로 한번 가볼까요? 네네네. 하나는 살아있는 동물과 두 번째는 음식이 된 동물로 네. 해볼 건데요. 살아있는 동물은 그, 저희 영화 하나 했었잖아요. 리틀 포레스트.
0: 네.
2: 아,
0: 네.
2: 거기에서 김태리 배우 나왔었는데, 네. 김태리 배우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강아지가 오구, 있었어요. 오구. 오구.
0: 네. 다섯 번째 태어났다고 해서 오구.
2: 네, 오구. 그래서 네. 오구가 이제 애기였을 때, 네. 김태리한테 와서 이제 김태리 배우가 이제 키우죠. 키우는데 그게 시간의 흐름을 또 보여주는 맞아요. 기능을 또 하고요. 강아지가 네. 강아지가 점점 강아지는 빨리 크니까 네. 점점 크게 되는 모습 네. 봤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음식이 된 동물이라고 네. 해서 집으로에서 네. 영화 이제 네. 유승우 배우가 아역이었을 때 네. 그때 찍은 영화죠. 그때 이제 막 켄터키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해요.
0: 네.
2: 근데 켄터키 치킨 이렇게 꼬꼬댁꼬꼬댁 하니까 할머니가 시장에서 이렇게 닭 사다가 이제 직접 잡아서 이제 백숙을 끓여주는 네. 그 장면이 나오는데
0: 누가 물에 빠뜨리라 네, 그랬어 맞아요. 그 유명한 대사
2: 네. 저는 네. 아직도 집으로 그 영화를 기억을 하면 네. 그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대신에 나타난 네. 백숙이 너무 강렬했어요.
0: 그러니까 그 닭고기 그 네. 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어서 열심히 몸으로 네, 표현하잖아요.
2: 네,
0: 막 이렇게 하고 네. 막 꼼꼼히 이렇게 하고 그,
2: 네.
0: 그래서 막 기대를 잔뜩 했더니 백숙이 나왔으니 안 올 수가 있으니까 네. 거의 한 7살 정도로 나오죠.
2: 맞아요.
0: 아직
2: 네.
0: 학교 안 들어간.
2: 네. 네.
1: 너무 철이 없어 보이는데 네. 너무 귀여운.
0: 실제로 유승우 배우가 아마 네. 그 나이였을 거예요.
2: 아마 네, 그쵸? 그랬을 거예요. 딱이었을 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강렬한 신스틸러들이 많았죠.
0: 네.
2: 동물도 너무 많지만 일단 맞아요. 시간 관계상 두 편만 골라봤습니다. 네.
0: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오늘 골라온 영화 중에서

0: 기타 하나만 있는데 어쩜 이렇게 네. 노래가 멋진지.
1: 원래 기타리스트입니다.
0: 네. 근데 노래를 이렇게 적재. 네. 네. 근데 이렇게 노래를 잘하나요?
1: 그 별보러 가자로.
0: 예, 아, 별보러 가자. 우리 별보러 가지 않을래. 그 광고에도 나왔던.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아, 박보검이 네. 가자 그러면 무조건 가지. 우리 네, 광고 보면서.
2: 네, 원곡이 적재.
0: 네, 그렇군요. 만약에 우리의 OST By Your Side 적재의 목소리로 듣고 왔고요. 오늘 이지영 이백희의 영화 대 영화 강소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씬 스틸러 영화 만나고 있습니다. 자, 백희 씨 차례네요.
1: 저는 마녀의 고민 씨부터 보겠습니다. 예. 예. 마녀가 2018년 작인데요.
0: 네. 그러니까 마녀 1을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마녀 1편입니다.
0: 네, 친구로 나왔던 네. 고민 씨.
1: 네. 네, 김다미의 친구로 나오는데 네. 이때 당시에 고민 씨의 거의 뭐 첫 데뷔작이라고 할 만한 그런
0: 아, 작품이고요. 그래요?
1: 거의 데뷔작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역할을 따내기 위해서 살을 굉장히 많이 찌웠대요.
0: 오히려
1: 굉장히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 역할처럼 그리고 좀 후덥분한 그러니까 인상을 주기
0: 고등학생
1: 위해서
0: 고등학생 때 약간 통통한 게 네네. 있잖아요. 고등학생 네. 때는
1: 그런 이미지를 주기 네. 위해 살도 많이 찌웠고요.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충청도 사투리
2: 배우고요.
1: 네, 배워서 연기를
0: 근데 그렇게
1: 해서
0: 네,
1: 능청스럽게
0: 아주 넉살맞게
2: 네. 네. 충청도 출신 같았어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일 정도로 아주 장면들마다 아주 신스틸러 역할을 했는데 중요한 스토리에서도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민 씨와 김다미가 함께 어떤 일에 휩쓸리는 과정 속에 항상 이 고민 씨가 있어요.
0: 네네네. 네.
1: 고민 씨 아빠는 경찰이고 김다미의 아빠 엄마는 누군지 잘 몰라 정체를 몰라 그치 네. 친부모인지도 알 수 없고 느낌상으로는 아이를 주워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것이 이렇게 아닌가? 뭐
0: 농장 같은 걸 네. 운영하는 것 같고
1: 그런 뭔가 네. 비밀스러운 네. 성장인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인간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고민이거든요.
0: 맞아요.
1: 친구로서. 그래서 우리한테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했는데 뭐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스타 K나 네. 이런 데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0: 퀴즈, 유명한 퀴즈 네. 프로그램 막 이런 거?
1: 그러면서 이제 이 김다미를 유혹해서 네. 버스에서도 기차에서도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충청 사투리 욕을 섞어서
0: 네.
1: 앞에 여기 그 헤어롤 네, 헤어롤을 네, 하고 있으면서 네. 그리고 계란을 까먹으면서
0: 네.
1: 역시 기차는
0: 진짜 리얼리티가
1: 계란의 사이다야 이러면서 네, 막 네, 얘기하는 네. 장면 그리고 이제 이 김다미를 찾아온 누군가의 역할이 막 굉장히 김다미가 그런 그 과거의 괴력을 가지고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손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얼굴에 때릴 것처럼
0: 네.
1: 해서 멈추고 김다미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걸 말리는 이제 이 고민 씨가 엄청나게 또 욕을 해대면서
0: 네.
1: 저거 내가 저거 네. 내가 알아봤어 저거 네. 저거
2: 똑같아요.
1: 이제 미친
0: 그러니까
1: 저거.
0: 이게 영화에 네. 진짜 어떤 긴장감을 풀어주면서
1: 네. 네.
0: 그 뭐로
2: 약간 감초 역할
0: 감초 역할처럼 근데 그 네. 고민 씨가 그럼 근데 그렇게 연기를 잘했단 말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거의 데뷔작에 가까운데.
1: 거의 데뷔작에 가깝습니다.
2: 고민 씨 없었으면 또 네.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0: 너무 영화가 무거워졌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맞아요. 네.
1: 그래서 밀수에서 상 받았잖아요. 아, 밀수에서도 네. 아주
2: 오, 너무 연기 잘하죠. 네. 저는 고민 씨 배우 그 5월의 청춘으로 기억을 네. 하는데요.
0: 아, 정말요?
2: 거기서는 또 전라도 사투리 너무 그렇죠. 잘하잖아요.
1: 네. 아니 그 연습한다고 물론 되는 네. 웬만큼은 되겠지만 네.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전라도 사투리 아 좀 어설프다. 충청도 분들이 있죠. 보면 또 어설프다 이게 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 사투리 연기를 되게 배우들이 부담스러워한다잖아요.
2: 네, 네 맞습니다.
1: 욕 먹기 십상이라고.
0: 당신의 맛에서는 전라도 사투리.
1: 네 맞아요. 네, 전주니까. 네. 네. 와 그렇군요.
0: 정말 자, 대단했습니다.
1: 또 다른 영화로 넘어가
0: 또 다른
1: 보겠습니다.
0: 다른 영화는 범죄도시의 진성규. 유명해지기 전에 이걸로 네. 마치 진짜 중국에서 온 사람 아니냐.
2: 네. 찐이에요. 네. 거기도.
1: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진짜.
0: 네. 오, 네. 정말로.
1: 네. 그러면 진성규가 정말로. 그것 때문에 상을 받았나요?
0: 받았습니다.
1: 받았죠. 그러면서 네. 울고 네. 네. 시상식 울었던 그 장면.
0: 네. 네. 그 장면이 납니다.
1: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연기를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진짜
2: 중국인이 아니에요.
0: 네. 오히려 그때 당시만 해도 마동석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몸이 이렇게, 이렇게 거대하지 않았어요.
1: 네네네.
0: 그 다음 작품부터 이제 몸이 막 거인이 돼가는데 이 작품에서는 정말 신스틸러가 진성규 그리고 장첸.
1: 장첸.
2: 오, 맞아요. 네.
0: 이 둘이 이 장첸과 진성규의 티키타카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진성규는 그야말로 행동대장.
1: 네.
0: 절대 몸을 가만히 두지 않고 네. 그리고 무기든 뭐든 잡히는 대로 상대를 타격하거나 위협하거나 할 수 있는데 하필 마동석한테 잡혀가지고
1: 네
2: 맞아요
0: 거의 뭐 진실의 방으로 끌려가다시피 모든 진실을 말하게 되는
1: 또 진실은 네. 호리호리하니까
0: 네네네 그런 장면도 되게 재밌었고 마동석과 1대1 장면에서 끝까지 중국어만 씁니다.
1: 예.
0: 근데 마동석이 다 나가 있어.
1: 예.
0: 한 둘은 한국말로
2: 갑자기
0: 착하게 예. 착하게 한국말을
1: 빵 터지고 우리
0: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첸과 힘겨루기에서 장첸이 이 진선규를 압도하면서
1: 네.
0: 영화의 후반부를 장첸이 가져가게 되거든요.
1: 네, 네, 네. 네.
0: 그러면서 이게 너무 힘의 균형이 잘 맞아떨어진 거예요. 마동석이 여기서 웃기기도 하고 힘이 괴력인 경찰인데
2: 네.
0: 진성규 같은 정말 어디서 나타난지도 모를 네. 진짜 중국에서 온 것 같은 암살자가
2: 네.
0: 잡아서 놓고 보니 이 사람보다 더 강한 나쁜 사람이
1: 네.
0: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성규와 장첸이 장첸이 진성규를 압도하면서
2: 네.
0: 실제로 막 칼을 가지고 네, 서로 겨루게 네, 한 장면들도 네, 나오긴 네.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첸은 진성규를 완전히 이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고 능력으로 제압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면서
2: 맞습니다.
0: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장면을 향해 가는 장면에서 너무 대단했죠.
1: 맞아요.
0: 진짜.
1: 네. 장첸
0: 머리가 빡빡 머리.
1: 네, 네. 장첸이라는 이름하고 진성규 네. 진성규 배우는 이렇게 그때 분장 때문에 그런지 더 그렇게 보였던
2: 네,
1: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사실은 되게 순박한
2: 네.
1: 얼굴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근데 거기서는 진짜 꾀죄죄하면서 막 그 뭐라고 그 묘한 그 되게 묘하게 무서운
2: 정말 그 역할 네. 자체였어요.
1: 네.
2: 정말 저런 사람이 저런 역할이다 네. 뭐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찐이다.
0: 그 사람을 현지인을 데리고
1: 맞아요,
0: 와서
1: 맞아요. 진짜 섭외 온 거 아니냐.
0: 네. 네.
2: 그런 느낌이
1: 그런
2: 들죠.
1: 생각이 들었죠. 그 뒤에 이제 뭐 극한 직업이랄지
0: 네. 네.
1: 다 영화가 와. 이제
0: 맞습니다.
1: 다 재밌게 잘 됐죠.
0: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유해진 배우의 뒤를 잇는 비슷한 궤적에
2: 맞아요.
0: 그런 그러니까 그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게 아닌가.
1: 왕의 남자에서 네. 유해진이 진짜 그 광대 역할로
0: 네네.
1: 저는 그래서 유해진 죽을 때 그렇게 많이 울었거든요.
2: 네.
1: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또 많이 울고.
2: 맞아요.
1: 그 뒤에 이제 뭐 유해진의 타짜 뭐 네. 이런 식으로 가면
2: 네.
1: 유해진은 진짜
2: 독보적이죠.
1: 독보적이라고
0: 그렇죠.
1: 할 수 있죠.
0: 네. 네. 또 강철중이 나왔던 그 영화에서도
1: 네.
0: 칼을 사용하는
1: 네.
0: 역할들을
1: 맞아요.
0: 보여주면서 네. 네. 그 너무 감초 역할 했죠.
2: 저는 왕사남도
0: 네. 공공이죠. 공공이죠. 네.
1: 공공이죠. 네. 근데 왕사남은 주인공이라.
2: 네.
0: 아,
1: 근데 이제 조연일
2: 맞네요.
1: 때 유해진이
0: 네,
1: 더 그러니까 사람들은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더 빛을 바라는
2: 네.
1: 뭔가 있어
2: 네,
1: 유해진은
2: 네. 네. 쏙쏙 숨어 있을 때 이렇게 말맛도 살아나고
0: 그 그렇죠, 그렇죠.
1: 해적 바다로 간 산적
0: 네,
1: 바다로
0: 네,
1: 간
0: 네.
1: 산적 거기서도
2: 네.
0: 그 말로
1: 네 말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진짜
2: 네. 네. 발음이 너무
1: 그러면서
2: 좋아요.
1: 네. 그 해적인데 막 그 배 탄데 막 계속 토하고 멀미하고 근데 진짜 그 대사를 그렇게 그러니까 유해진이기 때문에 그런 대사를 써주는 것 같아요. 그걸 완벽히
0: 그러니까요.
1: 유해진은 네. 소화해낼 수 있어라고
2: 네.
1: 믿고
2: 맞아요.
1: 그 대본을 주지
2: 맡기는
1: 않을까
2: 맞아 믿고
1: 네
0: 그래서 혼자 연기 연습을 아무도 없는 산이나 이런 외지에 가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와. 강도별로 0단계, 1단계부터 10까지 네. 온갖 종류의 강도로 연습 캐릭터를 다 해본다는 거야.
1: 네. 와, 네. 아니, 타짜에서도 네. 그 고니인의 짜장면집, 그 군산에 네, 있는 짜장면집, 네, 네. 거기 찾아가가지고 네. 양념통 가지고 설명할 때, 네. 너무 아, 저 배우 미쳤다. 아, 그런 생각 했거든요. 네.
2: 네. 어, 영화에 유해진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1: 진짜, 진짜.
2: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유해진 배우의 뒤를 잇는다는 말씀이시죠?
0: 네. 네.
2: 너무 기대돼요.
1: 또 영화 있습니까?
0: 이제 써니의 박진주 배우.
1: 아, 써니의 박진주.
0: 이 영화도 예. 써니에서 박진주 배우가 영화로는 예. 거의 데뷔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당시에.
1: 아마 데뷔작이지 않을까 네네. 싶네요, 진짜.
0: 그 비슷한 또래의 많은 배우들이 이 작품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1: 네.
0: 이 박진주 배우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주인공에게 또 넘겨주는
1: 예.
0: 주인공에게 욕 배틀의 핵심을 넘겨주는 네. 역할을 했거든요. 그 전에 계속 잔잔하게 욕을 해요. 네. 계속.
2: 너무 재밌어요.
0: 2년 전은 하면서 계속 네. 잔잔하게 욕으로 주인공을 또 압도하기도 하고
1: 소리를 내지도 않잖아요.
2: 네네, 하다가 네. 조곤조곤하게
0: 네. 이쪽은 썬이고 네. 저쪽은 소녀시대란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진짜 무슨 그 황야의 무법자처럼
1: 네.
0: 두 양편이 만났어요.
1: 네.
0: 그래서 네. 이제 욕 배틀로 네. 이 욕을 네. 싸우는 거예요.
1: 네.
0: 박진주가 첫 사단으로 나와서
1: 네.
0: 욕을 했는데 네. 상대 쪽에서 나온 욕 친구도 굉장히 굉장히
1: 상대예요. 네.
0: 근데 갑자기 뒤에 있던 이제 주인공 배우가
1: 심은경이
0: 이제 네. 그 귀신
1: 할머니한테 귀신된
0: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판이 완전히
2: 뒤집히는
1: 쟤는 못 이겨가 돼버리는 거죠.
0: 그걸 넘겨준 배우가 박진주 네. 배우여서 와, 아 너무 재밌습니다.
1: 아니 얼굴도 너무 귀엽고
2: 이뻐요.
1: 이렇게 약 스카프 같은 걸 이렇게
2: 메고 나오죠.
1: 그 뒤에 예를 들면 그 파일럿
2: 네.
1: 뭐 여동생이랄지
2: 네.
1: 그렇게 또 정직한 후보의
2: 네,
1: 동생 뭐 이런 식으로
2: 네.
1: 해가지고 감초 역할을 아주
2: 톡톡히
1: 하는 그러면 정말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배우 같아요. 너무 귀엽지
0: 맞아요.
1: 않아요?
0: 그리고 뮤지컬 배우로서도 굉장히 탄탄하게
1: 그러면
0: 노래를
1: 그렇게 잘하는
2: 잘해요?
0: 그 선생님도 했대요. 노래 선생님.
2: 아 정말
1: 보컬 선생님 할 정도로 정말 아니 근데 그렇게 작은 체구인데
2: 네, 근데 진짜로 꼭 들어보셔야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박진주
0: 맞습니다.
2: 배우 노래는 힘이 있어요.
1: 그래서 이게 목소리가 좀 맑군요.
2: 네, 청아하고 힘이 있고
0: 그리고 그 이상한 조연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생기는 그 연기의 어떤 노하우들.
1: 그러니까 도라이 네. 조연을 많이 했잖아요.
2: 네. 네.
1: 거기에서 네. 그 연기 공이 쌓였어요.
2: 네.
1: 그래서 내공이 쌓여가지고
0: 네.
1: 대단한.
0: 웬만한 주연급을 해도 이제는 우리가 믿고 보게 되는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2: 근데 요즘 네. 어린 친구들도요. 10대 친구들도 박진주 배우가 어떤 작품에 나왔는지는 몰라도
1: 네.
2: 그 박진주 배우의 그 간호사 연기 그 연기는 알더라고요.
1: 어디 간호사?
0: 따끔해요.
2: 따끔해. 맞아요.
1: 그게 무슨 작품이죠? 그
0: 본인이 예능에 나와서
1: 예능에 네. 나와서 했던가요?
0: 네. 본인이 이런 연기를 합니다. 라고 시연을 했어요.
1: 네.
2: 네. 근데 너무 간호사
1: 아 그게 그거였나요?
2: 네. 네. 똑같이 따라해요.
0: 피곤하고
1: 네.
0: 그다음에 모든 세상의 네. 폭발에 다 네. 쩔어가지고
2: 네.
0: 최선을 다하지
1: 네.
0: 않는
1: 네. 네.
0: 따끔해요 따끔
1: 네. 네. 이거를 네. 박진주만큼 잘할 사람 없어
2: 아무도 없어요
0: 기가 막힙니다
2: 네, 네. 너무 잘해요
1: 맞아요.
2: 네.
1: 또 있습니까?
0: 네 저는 이제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1: 네.
0: 매슈
1: 맥커너이 네.
0: 이 배우는 사실 등장하는 영화가 2시간이 넘어요
1: 네.
0: 근데 등장신이 10분도 안 돼요 그런데
1: 그러니까 맥커너이가 이렇게 짧게 나온다고? 막 이런
0: 네네네네.
1: 생각을 하잖아요.
0: 이 맥커너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가짜 사기꾼인 주인공에게 사기의 기술을 알려주는 역할을
1: 네.
0: 합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에 그 남자 주인공 아들 역할에
2: 네.
0: 주인공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기세야 기세.
1: 네.
2: 맞아요.
1: 네.
0: 맥커너이가 그걸 알려줘요.
1: 네.
2: 아, 그 이기는 방법.
0: 네. 영업은 기세야. 영업은
1: 기세야.
0: 라고 하면서 그러면 금융상품을 팔아야 되는 주인공이잖아요.
2: 네.
0: 이 월스트리트 핵심이
2: 그쵸.
0: 금융자본을 어떻게 판매할까 그리고 아직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그 블랙마켓에 있는 상품들을
2: 네.
0: 어떻게 일반인들이 사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사기를 어떻게 칠 건가. 그럼 사기 기술을 배우러 갔는데 사기를 안 가르쳐줘요. 갑자기 자기 가슴 두드리면서 노래를 합니다. 한 5분 동안 이걸 해요.
2: 네.
0: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아 진짜 기세구나.
1: 그러니까 주도권을 내가 잡아야 네. 된다는 거예요.
0: 저런
1: 끌려가면 안 되고.
0: 지금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비싼 레스토랑에서 만났고
2: 네.
0: 이 만난 장소에서 이걸 가슴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고 비싼
2: 네.
0: 수트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2: 네.
0: 보니까 아 저 대사에 어떤 얘기를 넣어도 저 사람의 눈빛과 기세로는 영업이 통했겠다.
2: 맞아요.
0: 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운 어떤 그 기세의 느낌으로 실제로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을 팔기 시작하거든요.
1: 와. 네.
0: 그러면서 이 판매하는 느낌으로서의 어떤 그 조금 전에 맥커너이가 알려준 어떤 자세,
2: 네.
0: 본인도 막 그걸 해봐요.
2: 행동
0: 뭐 이런 따라서 해보고 네. 또 마이크에 대고 굉장히 이제 고압적으로.
1: 잠깐만 그 배우 네. 주인공은 누구였죠?
0: 디카프리오.
1: 아 디카프리오. 네. 그러니까 디카프리오. 아니 맥커너이가 저렇게 저런 역할을 네. 저렇게 짧게 나온다고 하는 것도 네. 되게 네. 신선하고 충격적이었거든요.
2: 네. 네.
0: 그리고 이제 안 나옵니다.
2: 네. 오, 네. 딱 짧게 강렬하게
0: 나오고.
2: 그래서
0: 그 부분은 주인공이 맥커너이처럼
1: 맞아요.
0: 보이는
1: 맞아요. 네,
2: 스틸러네요 네. 진짜로.
1: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 영화도 되게 아주 색다른 매력이 네. 있는
2: 네.
0: 아, 정말 그 끝까지 보시면 미치게 그냥 혼자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이 디카프리오의 연기를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2: 네. 정수네요 정말로.
1: 그리고 또 이제 그 막 그 경제 뭐 이런 것들을 네네네. 좀 네.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네. 재미도 있고요. 다 하셨습니까? 네.
0: 예,
1: 그러면 데키 씨가 네. 가지고 온 영화 중에서는 써니 음악은 너무 많으니까 써니에서 왜
2: 와
1: 거기서 그
2: 오 네. 너무 듣고 싶었어요.
1: 헤드폰 씌워주는 그렇죠. 그 있잖아요.
2: 그 영화 따라하는 장면.
1: 그 영화는 뭐였죠?
0: 그 원래 라붐.
1: 라붐이었죠. 예. PBK츠 맞습니까?
0: 아니요.
1: 소피 마르소인가요?
0: 예. 오, 네. 다 틀렸네.
1: 소피 마르소의 라붐에서 네. 이렇게 헤드폰 씌워주잖아요. 여기서 네. 똑같이 그 장면 따라하잖아요.
2: 오, 네. 너무 좋았어요.
1: 그때 이제 이 영화를 보는데 사실 그 써니는 예전에 추억의 음악들을 듣는 그 맛도 되게 좋았는데
2: 있어요.
1: 이 리얼리티가 나오니까 또 뭐 환호하게 됐어요.
2: 네, 맞습니다. 맞아요. 한 번쯤 어떻게 상상해보잖아요.
1: 그때는 나도 내가 소피 마르소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2: 같이 들을래? 막 이러면서.
1: 너는 PBK츠, 난 소피 마르소? 너는 브룩실즈에? 막 이러면서.
0: 아.
1: 3대 미녀지 않았습니까?
2: 네, 네.
0: 저는 PBK츠였어요.
1: 네. 아, 진짜 딱 갈렸어요.
2: 네.
1: PBK츠, 소피 마르소. 이렇게. 잠깐 만나볼까요?
2: 네.

0: 음악이 좋아가지고요. 헤드폰을 벗고 싶지가 않았어요.
1: 맞아요.
0: 네. 헤드폰 쓰고, 예. 네. 나도 씌워졌다. 뒤에서. 예. 헤드폰을 벗고 싶지 않았어.
2: 네.
3: 아, 근데 써니에 예. 신스틸러 한 명 더 있는데요.
0: 네, 예.
3: 그 뭐죠? 본드분은.
0: 아,
3: 천우이.
0: 천우이.
1: 맞아요. 천우이.
0: 그 뒤에 곡성에서도 또 엄청나게
1: 네, 활약하고요.
0: 예. 천우이가 거기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도 그어버리고.
3: 네네네. 네,
0: 친구 얼굴도 그어버리고. 자, 오늘 씬스틸러 영화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차례인데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1: 네.
0: 또 시간 조절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래가지고. 저는 이 영화를 가져왔는데 이 영화는 사실 조승우, 김혜수 빼고 다 씬스틸러라고 해도 돼요.
3: 오. 무조건요.
0: 아까 말한 유해진.
3: 유해진 나오고.
0: 타짜.
3: 네.
1: 네.
0: 영화 타짜거든요. 이 영화는 이게 지금 그 허영만
3: 만화를 원작
0: 화백의 네. 만화 원작이 있는데
3: 네.
0: 영화가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3: 아,
0: 싶을 정도로
3: 이
1: 영화가
0: 웰메이드예요. 2006년에 개봉했어요. 20년 됐잖아요. 네. 지금 봐도 너무 재밌어요.
1: 네. 전혀 촌스럽거나 네. 연출이 뭐 인위적이거나 네, 하지 않고 너무 좋아요.
0: 그리고 이 조승우의 연기
3: 네.
0: 워낙 좋았고 김혜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1: 그래. 명대사가 있었죠. 네. 명대사.
0: 그리고 유해진의 진짜 그 와 그 진짜 아니 그 수많은 그 많은 대사를 다 외워요.
3: 정말요. 대단합니다. 진짜.
0: 진짜 대단하지
1: 네.
0: 않아요?
1: 네.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0: 계속 떠들잖아요. 네. 계속.
3: 그래서 자신의 네. 말인 것처럼 능청스럽게.
1: 네.
0: 네. 네. 네. 그리고 아. 뭐 묻고 떠블러 가.
1: 네.
0: 그것도 이 배우는 그래가지고 네. 진짜
3: 어마어마했죠. 네.
0: 김응수 배우. 네. 그 뒤로 막 햄버거 광고도 찍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묻고 네. 떠블러 가.
3: 지금까지도 예능에 많이
0: 네.
3: 나옵니다.
0: 많이 나오죠. 네. 그 역할 알죠. 하나로. 그리고 또 하나 아귀. 저는 아귀를 가지고
1: 아귀.
0: 왔습니다. 아. 김윤석이 딱 까만 선글라스를 네. 끼고 나오면 그래가지고 조승우하고 딱 붙는데
3: 네.
0: 어디서 첫 판부터 장난질이요.
3: 오. 네.
1: 너무 똑같아요.
0: 진짜 그 말 아는데
3: 네.
1: 네.
0: 진짜 다리가 덜덜덜덜덜 떨리는
3: 네.
0: 너무 무섭지 않아요?
1: 무섭죠.
0: 이게 웃으면서 이것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3: 이런 사람이 있겠다 싶은
0: 네, 진짜
3: 그런 사람이에요.
0: 있겠다 싶은 거예요.
1: 네. 정말 기세가 이런 거다라고 네.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3: 너무 대단합니다. 네. 진짜.
0: 정마담 막 이렇게 정마담 네. 부르는데도 무서워요.
3: 네.
0: 정마담
3: 기분이 안 좋아.
0: 네, 네. 정마담 정마담 이렇게 능글맞게 부르는데도 네. 막 무서워요.
3: 네.
0: 네.
1: 정말 짧게 등장해도 또, 정말 강렬한
3: 정말 연기를 잘하고
0: 왜 이름도 아귀야.
1: 아귀 무서워요.
3: 진짜.
0: 네, 근데 이걸 김윤석이 네. 진짜 완벽하게 소화해요.
1: 네, 네.
0: 영화 한 중반이 지나서 나오지 않아요? 꽤 지난 네. 다음에 나오죠.
3: 맞습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누군가가 이제 네.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기차역에서 이제 주인공과 네. 이렇게 만나서
0: 네.
3: 어이 아직 살아 있네. 네. 뭐 이런
0: 화장실에서인가 처음 네, 만나잖아요. 조승우하고. 예. 네. 네.
3: 그렇게 되기도 하고 네. 또 누군가의 장례식장에서
0: 맞아요.
3: 또 마주치기도 하고. 네. 본격적으로 만나는 건 유해진을 먼저 만나서 유해진은 손
1: 찍어버리는
0: 네, 찍어버리는 도끼로 찍어버리는
3: 먼저
0: 네,
3: 이제
0: 아주 강렬한
3: 심어주게 됩니다.
0: 아니 근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도끼를 와. 휘두를 것 같은 거예요.
1: 네. 네.
0: 그 뒤에 황해가 됐나?
3: 오암마
0: 오암마 오암마 야 오암마 갖고 와라. 야 오 그 도끼도 아니 오 야 오암마 갖고 와라.
3: 비닐에 쌓여요. 오암마 이렇게 풉니다. 비닐
0: 뜯어.
1: 그냥 아니, 등장만 하면 서늘한
0: 네. 그래서 그 뒤에 황해가 나왔는데 너 진짜
3: 정말 그때 이제 뼈다귀로 뼈다귀로.
0: 와, 김윤석은 미쳤구나.
3: 네. 아, 대단합니다.
0: 네. 그리고 거기, 그, 혹으로 나오는 그 아저씨, 예림이, 네. 예림이 말한 매직법 네. 부르자. 아, 예림이, 진짜. 예림이.
3: 그 사장인지 무슨 사장인지. 네. 네.
0: 권사장인가봐요. 네. 권사장님 가세요. 네. 아, 예림이.
3: 진짜.
0: 그 다음에 백윤식.
3: 아,
0: 화초를 가르쳐주는 그 네. 사부 백윤식. 정말. 한명한 한 명이 다 신스틸러라고 할수 있을
1: 네.
0: 정도로.
1: 네.
0: 그런데 이제 그 김윤석이 무시무시한 그 오한마를 비롯한 그 대사가 너무
3: 네.
1: 강렬해서.
0: 너무 강렬해서.
3: 아.
0: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아귀를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1: 네.
3: 근데 저 그냥 말씀하신 없죠. 그 장면 좋았어요. 화장실에서.
0: 네.
3: 고니가 자기 손가락을 네. 자르려고 네. 하거든요.
0: 이렇게 이제, 네. 손가락 왜냐면 내가 이제.
3: 피가 흘러요.
0: 네. 네. 내가 이제 그만 이제 도박에 손 끊어야겠다 네. 해가지고. 네.
3: 네. 근데 등장한 아귀가.
0: 안 될 것이요.
3: 그거
0: 못해. 안 될 것이요.
3: 그리고 남들이 잘라줄 네. 거야.
0: 뭘 네가 뭘 잘라 그래. 남들이 잘라줄 거야.
3: 그리고 근데 실제로 그 말이 마치 현실이라도 된 것처럼. 주인공은 자르지 못하죠.
0: 그래, 네, 그리고 그 김인석은 알죠. 누군가가 잘라줄 거 아니면 손가락 자르면 발가락으로도 할 것이다 네, 네. 라는 걸 아는 거죠.
1: 네. 네. 발가락으로라도 네. 헤어나올 수가 없네요. 네.
0: 아 진짜 타짜는 지금도 가끔 영화 채널을 해주는데 네. 또 보게 돼요.
1: 네, 봐도 봐도 네,
0: 너무 재밌어요.
3: 걸을
0: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네.
1: 저는 약간 이게 약간 화양연화급으로 그러니까 우려도 우려도 계속 그러니까요. 재밌는 영화인 것 같아요.
0: 아니 그리고 조승우가 진짜 젊었을 때 찍었잖아요. 네. 진짜 섹시하게 나오지 않아요?
3: 아,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고박하는 남자인데 네. 되게 남성성이 네. 최고조에 달하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뒤로 조승우가 이렇게 섹시하게 나온 적이 있나?
3: 네.
0: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 영화에서 아니 무슨 막 액션이 나오고 이런 것도 뭐 별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3: 맞아, 맞아,
0: 근데
3: 맞아.
0: 되게 섹시하게 느껴져요. 네.
1: 강렬하게 또 기억에 남아서 네. 지금까지도
3: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네. 지금 도박을 하는 하잖아요. 건데 네. 김윤식이나 다른 배우들의 얼굴을 보여주면 거기 화면에서 담배 냄새가 날 것 같거든요.
1: 네. 진짜
0: 왜냐하면 진짜 온통 뿌예요. 계속 담배 냄새가 나는
3: 얼굴만 낮춰주면 네. 다른 장면 같아요.
0: 네.
3: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 중국 홍콩 영화의 도박장 맞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화려한 네,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귀공자 느낌이 갑자기 네. 싹 비춰지는 느낌이에요.
0: 저는 어떤 것도 이 장면은 저 강렬한 하나하나가 다 명작.
3: 네네네.
0: 화장실 갈 새가 없으니까 옆에다가
3: 통로
0: 고소문 뭐 김구나 음악 좋게 올려라 네. 그러더니 네. 딱 치마 올리고 거기서 바로 소변물 그 장면도
3: 네. 네. 너무나 그것도 그러니까 익숙하게 그렇게 하는 거 익숙하게
0: 그러니까 한 그렇게
3: 늘
0: 화장실
3: 그렇게
0: 갈 시간도 없이 도박에 미쳐 있다는 걸 단편적으로 네. 보여주는데
1: 네.
0: 그 배우 한 명조차도 그 장면 하는데도 그렇게 강렬하다는 거죠.
3: 정말요.
0: 타짜의 이 연출은
1: 네 너무 현실적.
0: 감독이 네. 누굽니까 네. 봅시다. 감독이 누군지. 정말 와. 그래서 타짜는 한국 영화의 정말 이 명 네, 영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1: 네. 근데 이거 그
0: 최동훈 감독이군요.
3: 범죄의 재구성.
0: 범죄의 재구성의 최동훈 감독이군요. 예. 그렇게 계보를 이어가는.
3: 네.
0: 예.
1: 근데 어쩌면 이게 저는 타짜는 다 주인공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싹 다 주인공. 네. 그 우리들의 블루스가 다 주인공 네. 같잖아요.
0: 그러니까 도박에 미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주인공이에요.
1: 다 주인공 같아요.
0: 거기 다 도박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네.
1: 그래서 선배님 말씀 맞는 게 네. 정말 싹 다 신스틸러다.
0: 네.
1: 이렇게 주인공도 신스틸러, 네. 조연도 신스틸러.
0: 맞습니다.
1: 다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 또 24시간이 모자랄
3: 그러니까요.
1: 것 같아요.
0: 또 빠르게 다음 네. 영화 가보죠. 네. 주토피아에서 나무늘보. 말이 필요 없는.
1: 귀여워요.
0: 너무 웃긴데 너무 속이
1: 네.
0: 터지는.
1: 네, 네.
0: 근데 진짜 너무 재밌지 않아요?
1: 네, 느릿느릿 바라잖아요.
3: 네. 미칠
0: 근데
3: 것 같아요.
0: 미칠 것 같아, 진짜. 네. 이제 해 떨어지기는 빨리 알아내야 네. 되잖아요. 그 차를.
1: 네.
0: 근데
1: 네.
0: 진짜 미칠 것 같아. 왜 네. 우리 민원 갔는데 이게 진도가 안 돼서 전화로 예를 들면 ARS 연결했을 네. 때 그 미칠 것 같은 그
1: 네,
0: 감정이
1: 그
0: 거기서 그대로
1: 네,
0: 우리가 누구나
1: 보이죠.
0: 한번 다 경험해봤던 그 감정을 나무늘보 아니 어쩜 그렇게 네. 귀여워요?
3: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네. 이 차량 조회를 마지막 숫자를 네. 누르려고 하는데 웃긴 얘기 해줄까? 이 마지막
0: 욕날,
3: 하나만 누르면 아니, 되는데
0: 욕날 뻔했어요.
3: 정말요?
0: 네. 아 근데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그 나무늘보의 등장은
3: 네.
0: 진짜 너무 재밌지 않아요?
1: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0: 답답함을
1: 영화를 보면서 다시 느끼게 하는
0: 미치기 직전까지 가는
1: 네.
0: 그 답답함을 그렇게 재밌게
1: 네.
0: 그렇게 귀엽게 그러면서도 네. 그렇게 현실적이게
1: 맞아요. 근데 만약에 네. 사람이었으면 그런 귀여운 느낌은 없었을 것 같아요.
0: 그냥 좀 네.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나무를 몰아서
1: 네, 귀여워요.
0: 웃으면서도 미칠 것 같은
1: 너무 귀엽다.
3: 맞아. 그리고 그래서, 반전이 있는 게 나무를 몰아 나중에 엄청 빠른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0: 맞아,
3: 게
0: 마지막에
3: 나오는 거예요.
0: 네. 스포츠카 몰고 오잖아요.
1: 맞아요.
3: 아니
0: 그렇게 하면서 스피드는 즐기는 거예요?
1: 근데 보통 우리 사람들도요. 네. 겉으로 약간 느긋하고 이런 사람들이 약간 120 밟는 거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
0: 네. 네.
3: 왜 친구들 사이에서도
0: 네.
3: 네. 조용하던 애가 화내면 무섭다.
0: 맞아, 맞아요.
1: 아니 그리고
0: 조용한데 노래방 가면 거의
3: 네.
0: 네. 다 쓸어버리는
3: 네.
0: 네. 노래방 다 쓸어버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1: 그리고 막 레이서 선수분들도 은근 말수가 적으세요.
0: 네.
1: 그런 것들이 있어요.
0: 자 이제 빠르게 마지막 영화 네. 가겠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곡성에서 그 외지인
1: 오, 네.
0: 쿠니무라준
3: 네.
0: 등장하는 순간부터 아니 보통 공포 영화는 뭔가 귀신이 무섭잖아요.
1: 네.
0: 보이지 않는 귀신이든 나중에 그 귀신의 형상으로 나오든 뭐 예를 들면 링이랄지 주온이랄지 이렇게 무섭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잖아요.
1: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0: 근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3: 어, 진짜 무서워요.
0: 진짜 너무 무섭지 않아요?
1: 네네. 이 장면 연출도 되게 무서웠어요. 이렇게 정말요. 소름이 돋아요. 빨갛고 막 약간 생상상이
0: 이거는 천우이도 또 되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신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쿠니무라 준의 더구나 이렇게 마지막에 그 얼굴이 이렇게 딱 나오면서 끝나는 그 장면도
1: 강렬해요.
0: 끝까지 강렬하면서 무서워서
1: 아직까지 생각이 나죠. 곡성하면
3: 그 고라니의 머리를 파묻고 이렇게
0: 그걸 이렇게
3: 그냥 살아 있는 걸 입으로 먹던 장면
0: 뜯어 먹는 장면
3: 그 장면은 너무 충격적이었죠, 진짜.
0: 그래서 정말. 이 곡성은 이 나홍진 감독이 이제 그 뒤에 이제 호프너 만들고 했는데. 네. 곡성의 연출이 상당히 많이 공부가 됐겠구나.
3: 아, 곡성은 정말 처음이다.
0: 네. 라는 맞아요. 생각을 할 정도로.
1: 네. 한 장면 한 장면이 기억에 남죠.
0: 그리고 또 천우희의 그 또 미친 연기력도 빼놓을 수 없고요. 네. 또 하기에 또 김환희. 이 배우. 그래서 곡성도 상당히 신스틸러가 많이 등장하는.
3: 그렇습니다. 네.
0: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1: 네.
0: 아, 진짜, 좀 무서워가지고요.
3: 무서워요.
1: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무서워요.
0: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그나저나, 우리 끝날 때가 돼가지고요.
1: 네, 네. 벌써요.
0: 네. 끝날 때가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신스틸러 오늘 영화 너무 다 재밌었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1: 네.
0: 음악은 이걸로.
3: 아, 조피아.
0: 트라이 에브리싱으로.
1: 네, 신나게. 네, 네. 나무늘보 생각하면서.
0: 네, 나무늘보 생각하면서 좀 오늘도 하루 좀 기분 좋게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네,
1: 더울 때는 나무늘보처럼 느긋하게 하는 게 좋대요.
0: 아, 그럼요. 아, 그럼요.
1: 느긋하게.
0: 네. 저희 세 사람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지영이었고요.
3: 이백.

네, 8월의 허리쯤 이 정도 되는 날씨면 휴가의 막바지 될 것 같고요. 하는데 휴가들 다녀오셨나요? 휴가하고 관계없이 여러분의 노래만 틀어지고 있는 저는 여기서 오늘 또 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놀자.

0: 델리스 파이스 고백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은 놀자. 오늘은 이 아니 아, 더 일을 못 느끼겠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자, 너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실 텐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환경단체 지구쓰담이라는 1인 환경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주로 자연식물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또 기후변화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에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남지숙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혹시 제 방송 소개해도 되나요?
0: 당연하죠.
1: 네, 제가
0: 조금 있다가 좀 뭔가 이렇게 막 올려서 하려겠더니
1: 알겠습니다. 네.
0: 아니요, 지금 하신 김에 예, 해주시겠어요?
1: 예. 매주 목요일 4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름은 지구로운 채식생활. 제 방송도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놀자도 꼭 들어주세요.
0: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지구로운 채식생활 있잖아요.
1: 네.
0: 아, 지구로운 채식생활. 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
1: 네.
0: 지금 이제 저희가 전두 공동체 라디오에서 일반인 그리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어반 스케치 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곳에 이제 뭐 제작자지만 어쨌든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림을 그리시게 됐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다른 이유가 계신가요?
1: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학원에 다 다니잖아요. 아마 예. 요즘 아이들 그림 못 그리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진행자님과 저 세대에서는 미술 학원에 다닌다는 건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었잖아요.
0: 그렇죠. 네. 부의 상징. 뭐.
1: 네. 그래서 그럴 배울 기회가 없었었는데 또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아이들이 기초반에 있는 아이들은 영어를 이해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칠판에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에게 나의 말과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저는 분명히 쥐를 그렸거든요.
0: 아. 근데 뭐라 그러는데?
1: 분명히 쥐를 그렸는데 토끼 아닌가? 그러고 네. 분명히 고양이를 그렸는데 전혀 다른 동물이 애들이 얘기를 하고 도무지 정말 나는 그림에 너무너무 소질이 없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언젠가는 좀 그림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강한 충동이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런데 제가 선생님께서 진행자님께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림을 그린다라는 건 특별히 소질이 있는 사람이 많이 그림 그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히 도전을 해본다라는 것은 생각도 못 해봤고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꼭 버킷리스트로 그림은 한번 뭐든지 정말 제대로 된 쥐 한번 그려보고 죽자.
0: 미키마우스 같은 캐릭터 네. 하나 만들고 싶어요.
1: 네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그 여기 저 공동체 라디오에서 어반 스케치 전주로 간 여행 그쵸 네.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게 영어에서 발달해서 네. 저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의 버킷리스트가 네. 뭐냐면요. 네. 영어 잘하는 거예요.
1: 영어 잘하는 거요?
0: 아, 제가 노래를 들는데 네. 웬만하면 팝송은 안 틀려고 그래요. 발음이 너무 어려운 거 저희 저 청취자분도 네네. 다 알 거예요.
1: 네.
0: 영어 발음할 때마다 버벅거리고
1: 네.
0: 그래서 저는 영국식 영어를 선호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영국식 영어가 훨씬 더 쉽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영어를 가르쳐드리고 진행자님께서 저에게 정말 저의 끝까지 있는 뭐 심장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저의 재능을 네. 발견하셔서 좀 더 그림을 그릴 수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0: 그거 좋은데요.
1: 네.
0: 근데 뭐든지 네. 저는 느끼는 거지만은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한다는 게
1: 네.
0: 그게 사실은 뭐 청춘이라는 게 젊어서 청춘이 아니잖아요. 뭔가 네. 계속 한다는 게 청춘이니까.
1: 네.
0: 아, 그런 의미에서 폭삭수가스타에다.
1: 폭삭수가스타. 네, 좋습니다.
0: 예. 추다혜입니다. 청춘과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추다해 청춘가 듣고 왔습니다. 아, 폭싹 속았수다 혹시 드라마 보셨어요?
1: 폭싹 속았수다는 못 봤습니다.
0: 아,
1: 집에 TV가 없어요.
0: 이 대화하다가 좋은 거죠, 뭐.
1: 네.
0: 예. 아우, 근데 TV 안 말고도 볼게 너무 많아. 예쁜 것들이.
1: 맞아요.
0: 자연을 좋아하시잖아요.
1: 네네.
0: 예, 자연에서 보다 보면 뭐 TV가 떠오르도록 할 거예요.
1: 맞아요.
0: 아, 저 이제 그림을 어쨌든 간에 내가 정말 쥐를 똑같이 한번 그려보신다 했는데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된다면 그쥐 말고 꼭 혹시 뭐 가고 싶은 곳이라든지 이렇게 담아내고 싶은 그림이나 그런 장소가 있나요?
1: 이제 어반 스케치는 그야말대로 그 시골 풍경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반 스케치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해년마다 독일을 시댁을 방문하거든요. 거기 이제 시댁과 가까운 곳에 혹시 하이델베르 아세요?
0: 알죠?
1: 네네네. 아시죠? 네. 네.
0: 그거 저기 저 뭐냐 그저 무슨 제로 도시잖아요. 그 저기 저 뭐죠? 그 에너지 프리 도시를 하는 데가 하이델베르크 아닌가요?
1: 하이델베르크 말고 그 주변의
0: 아,
1: 지역들이 꽤 있어요.
0: 죄송합니다.
1: 네. 네. 그리고 이제 뭐꼭그 하이델베르크 아니더라도 이제 특히 유럽에서는 기후 변화에 조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혼동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하이델베르크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성에서 이렇게 도시를 내려다보는 장관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구도심이 있고 이제 신도심이 있는데 그 성에서 내려다보이는 그 구도심지 대부분 건물들이 이게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네카강이 흐르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성에서 바라보는 곳의 그 구도심지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게 이제 계절마다도 또 달라요. 색깔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르고 또 이제 그 빛이 반사됐을 때 도시에 비춰지는 그 모습이라든지 사실은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색감이 달라서 사진을 찍긴 찍는데 이제는 제가 어반 스케치를 배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하이델베르크에 내년도에 가면은 그림을 이제 사진이 아니라 스케치를 하고 있지 않는 제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0: 사진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게또 있고,
1: 네.
0: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또 있거든요.
1: 네.
0: 아, 하이델베르크.
1: 네.
0: 왜냐면 베르크나 뭐 독일어만 맥주밖에 생각 안
1: 가까운 곳에서 그 맥주 축제들이 많이 있죠. 네.
0: 그 독일뿐만 아니라 그 유럽, 사실은 이제 어반 스케치를 하시는 분들이 노망 중에 하나가
1: 네.
0: 중세풍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
1: 네.
0: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도시의 그 주성 그리고
1: 네.
0: 성을 기점으로 해서 성당과 그 어우러지는 풍경들이 너무 이쁘니까
1: 네.
0: 그걸 그리고자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 그래요.
0: 예, 네,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갔다 오면은 갑자기 어반
1: 네.
0: 스케치 학원이 밀린다는.
1: 그래요. 근데 제가 질문을 좀 해도 되나요? 어반 스케치는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제가 역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0: 저는
1: 싶은데.
0: 이제 사실은 이제 풍경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숲을 좋아하다 보니까
1: 네.
0: 숲에 대한 풍경을 그리다가 보니까 이 풍경이 제가 이제 예전에는 산에서 가고 뭐 지금 이제 그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었을 때는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자연을 아껴야 되고 딱 어느 순간에 이제 자연을 친구처럼 생각해야 되고 지금은 자연한테 우리가 순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1: 네.
0: 이제는 사실은 도시의 숲이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1: 네.
0: 사람이 사는 곳에 숲이 들어와서 공존하는
1: 네.
0: 그게 지금 현재 독일이 그게 제일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걸 꿈꾸다 보니까 도시에서 이제 제가 그 지역마다 그 나무들 있잖아요. 보호숲들이. 그리고 그 오래된 골목이라든지 그게 이제 사라져가니까 그걸 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반 스케치에 관심을 갖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1: 네. 그 작품들이 좀 궁금합니다. 오래된 도시의 뭔가가 아닌 나무와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 네.
0: 이제 저는 이제 오래된 도시보다도 저희들의 추억에도 거리가 되겠죠. 이제 조금 있으면
1: 에.
0: 이제 사라 지금 전주에도 예전에는 그 골목이 많았잖아요. 흔히
1: 네.
0: 저 1988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쌍문동 거리가 전주는 많았는데 이제 전주도 많이 사라져가고 인우동도 재개발되면서 사라졌고 지금 남아 있는 곳이 금암동이나 진북동 몇 군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골목 들고 네. 또 이제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했습니다.
1: 네.
0: 역시 DJ 선생님을 만나니까 제가 이야기를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피입니다. 곱슬머리.

0: 네, 서피 곱슬머리 듣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곱슬머리 노래를 틀 때마다 저를 딱 쳐다보면서 씩 웃어요. 왜 웃나 했더니 거울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 이거 파마 아닙니다. 제 머리는.
1: 아, 그런가요?
0: 저희 어머니께서 선물로 주고 가셨죠. 네.
1: 돈 보셨습니다.
0: 예. 근데 저희는 곱슬머리는 이게 사실은 너무 싫어요. 이게 아침에 열심히 피고 나오면 네. 땀 흘리고 나면 다시 마라져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래요. 네. 그림으로 이제 그리고 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나 혹시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지
1: 시작한 지 사실 얼마 안 돼서 목표라기보다는 우선 지금 배우는 그 과정에 충실하고 싶고 저는 이제 여행을 자주 다니니까 예전에는 사진으로서 그 순간을 기억했는데 사진은 사실은 찍고 나면은 그냥 어디 폴더에 들어가 있지 예. 다시 안 보잖아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과 이제 자연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사람과의 자연과 연관성을 담은 어떤 그러한 그림을 그려서 집 가까운데 내가 맨날 볼 수 있는 곳에 놓고 그 순간을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려보고 싶고 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여행 중에 즐거웠던 일 또는 생각을 했던 나의 어떤 그런 순간에 생각들을 좀 담은 책 같은 거 개인만 소장할 수 있는 네.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0: 그게 이제 뭐 에세이집에 있는 사파가 많이 들어간 뭐 흔히 네. 말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출판이 되면은 책이 되는 거고 내가 간직하면 나만의 기억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남기면은 네. 저는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특별하게 애들한테 재산은 물려줄 자신은 없고
1: 네.
0: 그래서 그림이라는 걸 하면은 그것을 남겨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 누가 그랬냐겠는데 사진은 그 순간을 박제시켜 놓지만
1: 네.
0: 그림은 그 순간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네. 하더라고요. 똑같은 사진을 그림을 그려놓으면 좀 달라진다 하더라고요. 네. 꼭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그런데 워낙 뭐 다방면에 재능이 많으셔서 기대가 돼요. 저는 선생님이
1: 아닙니다. 네, 여기 네. 요즘 너무 재밌습니다. 네. 새로운 어떤 뭔가의 발견함.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어떤 것에 취미를 갖거나 마음에 들거나 좋아하는 일 있으면 좀 빠져드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1: 농담이고요.
0: 아, 정말 이해하고 맞는 노래인데요. 꿈꾸던 네. 어른이 되었나요?
1: 아, 네,
0: 이게 네. 노래 제목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마모르입니다. 네.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0: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쳐다봤냐면은요, 아, 가수 이름이, 제가 잘못 설명을 했어요. 무무르. 아, 요즘 계속 그래요. 큰일 났어요. 아, 지금 이제, 그림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선생님도 지금 DJ님이라고 하시나? 해야 하나? 그래도 우리 방송국이니까 DJ님으로 할까요?
1: 예, 진행자.
0: 진행자님께서.
1: 네.
0: 저희 이제, 그 지구로 온 채식 생활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뭐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그 채식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렇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서로 이제 부르는데 그걸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뭐 비기너 있고 뭐 베지터는 막 했는데.
1: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 비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건에는 무슨 단계가 있는데? 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단계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나는 어떤 방법으로, 지구를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는 어떤 식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계라기보다는. 그러면 이 단계가 좋고 저 단계가 나쁘다라고 그렇게 단계라는 단어를 정해놓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좀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해서 고기만 먹지 않고 생선이나 다른 어떤 육류, 우유나 달걀을 포함해서 먹는 것을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유만 허용하는 것을 락토 베지테리안. 네, 우유가 이제 락토잖아요. 그래서 우유만 허용하는 것을 락토 베지테리언이라고 하고 달걀을 허용하는 것은 오버 베지테리안. 예, 그렇고, 이제, 모든 동물성 식품뿐만 아니라, 이제, 의류라든지, 소지품이라든지, 동물성과 관련되어 있는 음식이나 물건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사실 이제, 비건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좀더 나아가서, 이제, 그걸 구분하자면은, 이제,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자연식물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말 그대로 자연식물식.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비건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콩고기 같은 것을 드시잖아요. 이제 고기는 먹고 싶은데 고기의 그 질감과 고기의 향과 그런 것들은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비건을 하면서 그런 콩고기 같은 것을 먹는데 사실은 콩고기는 비건이라고 할수 있는데 초가공식품이에요.
0: 그렇죠.
1: 네, 왜냐면
0: 가공식품이죠.
1: 그렇죠. 그래서 그 고기의 질감 또는 색깔, 맛을 내기 위해서 많은 합성 색소라든지 향신료라든지 향미 증진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한 음식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렸죠, 이미. 네.
0: 공산품이네요,
1: 네,
0: 그러면.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연식물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가공을 최소화한, 자연 그대로 에서 온 것들을 이제 먹는 것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생으로 먹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뭐 가공 단계를 거친데 가공 단계라고 하면은 이제 뭐 찐다든지 굽는다든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1: 네.
0: 요리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요리,
1: 네.
0: 뭐 튀거나
1: 네.
0: 그러니까 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1: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0: 어떤 분들 그래, 야
1: 네.
0: 그럼 생살만 먹는
1: 생선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0: 그거 이제 생식 하신다고 그러는데,
1: 네.
0: 그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1: 네.
0: 농담으로 말했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지 말씀해 주신 게 알게
1: 네.
0: 됐는데, 근데 그만큼 이 단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관심들이 많지만 어렵다는 얘기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1: 맞습니다. 예, 잘 보신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지금 제작자님께서
1: 네.
0: 생각하실 때 일반인이 만약에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아, 따로 있다기보다도 이런
1: 네.
0: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건지?
1: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비건을 한다라는 거 사실은 쉽진 않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 단계별로 고기는 먹지 않겠어. 생선도 먹지 않겠어. 그렇지만 달걀은 먹고 싶다. 그래서 우유는 먹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 달걀과 우유 같은 경우는 동물을 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살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착취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채식을 한다라는 것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는 더더욱 쉽지 않고요. 그쵸. 그래서 저는 가능한 우리나라 한국 밥상이 가장 최고의 밥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한국식보다는 서양식을 따라가잖아요. 네. 우리의 좋은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이제 그 밥에 국에 나물

0: 반찬. 거기에 생선 하나 어떨 그쵸. 때는 고기 하나 올렸던 거. 그게 우리 전통 밥상이거든요.
1: 오징어 젓갈이나 생선 젓갈.
0: 네네네. 네. 네. 그런데 거기에서 한국 전통 밥상에서 이제 조금 내 건강도 챙기고 지구 환경도 좀 살핀다고 하면은 고기 다섯 번 들어갈 것을 뭐 두 번 뺀다든지 한 번 뺀다든지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그 기후 위기 대응에 굉장히 큰 실천이기도 하거든요.
1: 그렇죠. 네. 그건 좀 엄청나게 큰.
0: 네.
1: 다른 건 뭐 저 일회용 안 쓰기보다 사실은 그게 더 큰
0: 효과가
1: 있다고 저도 그건
0: 네, 맞습니다.
1: 생각합니다.
0: 네.
1: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먹는 거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연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말 많이 하잖아. 전 최근에 네. 들었더니 뭐 최근 아니구나 예전에 그렇게 나오는 거야. 요리를 너무 잘하는 집을 가면
0: 네.
1: 야 집밥 같아. 그리고 집에서 너무 게 맛있고 오 막 네. 요리집 요리 같아. 이게 참 너무 웃기는 표현인 것 같아. 근데 집밥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급이고
0: 네.
1: 고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정말 맛있는 표현이잖아. 그죠? 이제는 네. 된 것 같은 거.
0: 네.
1: 아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아 이거 어렵게 생각할 아니구나.
0: 네.
1: 뭐 풋고추에 된장 찍어서 먹고 된장국 먹고
0: 네.
1: 김치찌개 먹고
0: 네.
1: 김치찌개에서 약간 고기는 좀 빼고.
0: 네.
1: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청곡 갖고 오셨는데 이 노래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1: 노래 제목이 김치입니다.

0: 신청하셨으니까 제목과 가수 이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계속 그 귓가에 들리는 똑같은 음이 있을 거예요. 김치, 김치, 김치
0: 예.
1: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김치 이야기하다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곡을 또 진행을 참 잘하시네요.
0: 예.
1: 자, 이 곡은 그 호주 밴드인데요. Formidable Festival Sound System이에요. 참 이름이 길죠.
0: 예.
1: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formidable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은 강한 채소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한 채소 사운드 시스템 이런 밴드 이름인데 좀 특이해요. 예. 근데 이 그룹은 좀 단순히 그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환경과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삶의 메시지를 좀 전하는 일종의 호주의 생태 음악 그룹이라고 볼수 있나요? 네. 다른 노래도 보면 플라스틱에 관련해서도 나오고 뭐 토양에 관한 노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환경과 지속 가능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생태 그룹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확실히 저희 방송도 이렇게 고급질 수 있었나? 아, 영어 발음이 안 돼. 저기 이제 그 이게 호주 그룹이라고
1: 네.
0: 하셨잖아요. 호주가 그 환경 관련된 농업 쪽에서는 호주가 거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그 퍼머컬처의 발상지가 호주로
1: 네.
0: 알고 있는데
1: 네.
0: 그 퍼머컬처를 만드신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걸 배워갔대요.
1: 우리나라에서 왔어요?
0: 네,
1: 아, 어디서?
0: 우리나라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거야. 근데 그
1: 네.
0: 이유가 뭐냐면
1: 네.
0: 예전에 우리 농사 지으면
1: 네.
0: 그 농하고 논 옆에 콩을 심고 뭐 다른 것도 다 심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수로를 반드시 안고 약간 꺾어서 하고 그리고 듀엄 만들었잖아요.
1: 네.
0: 듀엄 만들어 가지고 한 건데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그 펌프컬처 보면은 자기가 그때
1: 네.
0: 듀엄 만드는 거 하고
1: 네.
0: 이렇게 그 혼작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는 것을 딱 보고 아, 다르구나. 근데 전 세계에서 보면은 호주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독일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환경 쪽으로 많이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그 나무 자체에다가 우리가 저기 흔히 말하는 요즘은 양버진 나무라고 말하는 프라타나스를 십몇 년 정도 키워서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거기다 집을 짓더라고요.
1: 네.
0: 나무 쇄구리에다가 집을 지어서
1: 네.
0: 나무가 커가면서 집도 이렇게 하게 그걸 설계를 했는데 나무한테도 피해가 없고 그 집도 안전하게 해서 아 그걸 연구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아 독일이라는 사람들 정말 멋있게 사는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말로만 하는 것 같고 좀 그래요.
1: 근데 집이라는 게그 자연과 이렇게 어우러진 집인 거잖아요.
0: 예.
1: 나무를 베어서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0: 그쵸.
1: 자연친화적인 그런 집. 네.
0: 그리고 이제 저희가 콘크리트도 그렇거든요. 콘크리트가 연한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1: 네.
0: 이제 뭐몇년 되면 부숴버리고 하는데 콘크리트가 사실은 연한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콘크리트가 그 흠이 가거나 생채 가면 자연적으로 비나
1: 네.
0: 눈을 맞으면 다시 굳습니다.
1: 그래요?
0: 예,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은 연한이 돌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가
1: 네,
0: 저 예전에 그 중세에 있는 그 돌로 만든 성이 뭐 연한이
1: 지금도
0: 우리나라 뭐 고구려 때 만든 산성이 지금도 튼튼히 있는데
1: 네,
0: 그게 마찬가지죠. 콘크리트 건물도 연한이라서 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지금 다음 노래는 아 연주곡 갖고 오셨잖아요. 예.
1: 네.
0: 저희 어렸을 때 가장 배운 척했을 때 이 노래 한 적이 있던
1: 네.
0: 사라사테입니다. 지금 은혜진 바이젠.

0: 사라졌대. 지고네즈 바이젠. 안, 소피, 머터의 연주였습니다. 저 배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건 이제 20번째 악장의 두 번째, 장으로 해서. 원래 이거 온공 좀 길잖아요?
1: 네, 한 8분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두 번째쯤에 시작되는 건데, 렌토에서 이제 좀 느린 음악이잖아요. 이제 좀 뒤에 가면 이제 강렬한 그 바이올린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악기 중에 저는 바이올린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 바이올린만의 특유의 그 감성 있잖아요. 그리고 바이올린은 그 기쁨보다, 물론 이제 그 연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음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보면은 이 바이올린을 켜는 그 현의 그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냐면 가슴을 좀 찢어져 놓는 그런 기쁨. 그래서 좀 힘든 시절에 들으면 이게 같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마음의 어떤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하나? 마음을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보다는 그 고등학교에 이제 좀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얘기해보자면 고등학교 그 음악 선생님이 좀 귀했어요. 대부분 이제 그 음악에 대해서 노래 부르고 또 갔는데 그분은 클래식을 전공하신 분이어서 음악에 대해서, 클래식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저희들에게 음악을 듣고 감상문을 써라고 하는 게 숙제예요, 이분은. 근데 들어보지도 못한 음악 듣고 이게 감상문이 써집니까?
0: 안 서시죠.
1: 네. 근데 그 교이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을 어떻게 듣고, 어떤 곡을, 이제 그 역사라든지 흐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배웠던 거. 참, 그때는, 귀한 선생님이다. 어떻게 감상문을 쓰지? 느낌이 전혀 다 오지 않는데. 그랬던 건데, 그게 그, 고등학교 시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얻은
0: 예,
1: 거라며?
0: 그렇죠.
1: 지금 살면서, 잘 이용하고 있고, 저기, 이득을 보고 있는 게 아마 그런 음악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사실 이제 클래식 같은 경우는 뭐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것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중음악 가요를 들으면 가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사에 심취도 하게 되고 감정을 이입도 하게 되지만 팝송을 어렸을 때는 가사 모르지만 그냥 좋은 거잖아요.
1: 네.
0: 그런 것처럼 클래식도 그 악기가 주는 그 느낌을 그래서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자마다 느낌이 다르고 뭐 주의자마다 느낌이 다르고 해서 아, 이 클래식을 감상한다는 건 큰, 살면서 큰, 어떻게 보면 양분?
1: 네,
0: 위로제가 되는
1: 그렇습니다.
0: 것 같아요.
1: 네.
0: 이렇게 말하면 저도 클래식은 잘안 듣습니다. 농담입니다. 저는 대신 팝송을 듣습니다. 못 알아듣거든요.
1: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은 또 특별히 오늘 클래식을 한번 듣게 되는 경험이
0: 그쵸.
1: 되었네요.
0: 클래식은 저번에 어떤 분이 신청곡 갖고 오셨는데
1: 네.
0: 베토벤 환기를 들으시라고 저희 방송 무답니다. 그래서 그뭐 LP판이 예전에 이제 LP판이 있었잖아요. LP판이 이게 3분 몇 30 몇 분이 한 면이 된 이유가 그 베토벤의 그 고향곡이 뭐죠? 그저 유명한 고향곡
1: 운명.
0: 운명인가요?
1: 환희도 있고,
0: 예, 가장
1: 예,
0: 긴
1: 송호도
0: 거.
1: 있고,
0: 예, 가장 긴 그 환인가로 알고 있는데
1: 네.
0: 그게 전곡이 들어가는 게 그게 사이즈예요. 그래서 LP판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이라.
1: 아,
0: 그
1: 거기에 맞춰서
0: 예.
1: 된 거예요?
0: 아, 그 노란색 하면 떠오른 거지. 도이치 그거였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LP니까 좀 아니면 아는 체좀 해보려고. 자, 다음 노래는 김광석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바람이 불어오는 걸 김광석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를 신청하신 노래가 따로 계실까요?
1: 특별한 이유보다는 지금 너무너무 덥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방송 스튜디오에서 에어컨 아래에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방송을 진행하는데, 지금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또는 농부들, 농부님들, 어떻게 보면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에어컨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시원한 곳에 있고 그분들은 지금 밖에서 땀 흘리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니까 좀 마음이 쩐해서,
0: 노래라도 좀 시원한 거
1: 네,
0: 들으시라고.
1: 바람이 좀 불어왔으면 좋겠다, 그분들에게.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이 곡을 골랐습니다.
0: 아, 마지막까지 지구를 사랑하는 사실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뭐 지구를
1: 네.
0: 사랑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기본이 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 하시는 이제 뭐 수업이나 이거 말고 환경운동, 이제 환경운동이라는 표현을 좀 개인적으로 쓰고 싶진 않지만 딱히 표현할 말이 없어서 쓰는데, 지금 하신 지 오랜 시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옆에서 보면서 상당히 고맙고 좀 존경스럽고 했는데, 이 부분에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 시간이 다 왔으니까, 좀뭐 소감까지 섞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지구로운 채식생활이라는 방송을 제작 진행을 꽤 오랫동안, 거의 이제 3년째가 되어 가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죄책감 같은 게 있어요. 이 지구에 대한, 또 우리 기성세대로서 이 지구를 다 망쳐놓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뭔가라도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러한 지구 환경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인데, 좀더 우리가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쉽지는 않는 일이잖아요.
0: 그쵸.
1: 네, 그래서 좀더그 청취자 여러분께서 나의 어떤 과거의 이제 그 편리함을 좀더 이제는 좀 불편함으로 바꿔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염에다가 산불에다가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가장 시원한 날이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얘기해요. 내년도 그렇고, 이제 이러한 기후 폭염이 일상화가 될 건데, 좀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 위해서 함께 공존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좀더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그 환경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놀자에 이제 제가 처음 출연했습니다. 가끔 유튜브로는 보기는 하고, 이제 라디오를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어쩌다가 한번 12시쯤에 한번 듣긴 하는데, 이렇게 출연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은 놀자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또 여기 오시는 게스트들도 그렇게 편안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놀자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지그로운 채식생활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고요.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저기 오늘은 놀자.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아, 댓글 이벤트. 아, 저희 너튜브 채널에서 댓글 달시거나 저희 홈페이지에 댓글 달시면은, 아, 올해 두분 선정해서, 우리 가족입니다. 나루 역사 문화 연구소 강영훈 대표께서 선정하신 도서 선정해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나 바쁘고 중요한 시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남지숙 DJ님이라고 해야 하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면서요. 아, 마지막 곡으로 유다빈 밴드 파랑새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0: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1: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도 고민하고 흔들리는 청춘의 이야기. 이 세상 모든 청춘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청춘기록 프로젝트.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청춘기록 프로젝트 진행자 김세윤입니다. 전주 FM 청춘기록 프로젝트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어느덧 여름의 더위가 한풀 꺾인 8월 중순이네요. 그간 잘 지내셨나요? 무지막지 더웠던 여름이 가고 언제 그랬냐는 듯 선선해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밤에는 에어컨을 켜지 않고 창문만 열고 있어도 시원한 바람마저 불어오는데요. 언제 이렇게 여름이 가버린 건지 시원섭섭한 마음마저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정오에는 뜨거운 기온을 자랑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 여름을 정리하며 돌아볼 추억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선선해진 밤에는 가벼운 산책을,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피해 실내에서 놀거리를 즐겼습니다. 특히 이번 연휴에는 영화관에 무척이나 사람이 많았죠. 마블의 영화인 스파이더맨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함께 개봉함에 따라 최근 들어 영화관에 가장 사람이 많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데이는 8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뒤이어 개봉한 영화 오디세이는 광복절 연휴에만 230만 명의 관객이 관람하며 500만 관객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영화 관람하셨나요? 저는 정말 재미있게 관람했는데요. 마블 영화는 예전부터 무척이나 좋아했기에 기대했던 바와 같이 즐겁게 관람했지만 오디세이가 특히나 더욱 재미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과거부터 CG 사용을 최소화하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더욱 감탄하며 영화를 관람했던 것 같습니다. 미디어 학도로서 나도 언젠간 이런 영상을 담아보고 싶다고 다짐하며 말이죠. 그치만 영화가 주는 교훈으로 따지면 외로움과 성장 사이에서 모든 인간은 홀로 모든 걸 감내할 수 없으며 그 아무리 히어로라 하더라도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진솔하게 풀어낸 스파이더맨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람하셨을 것 같지만 아직 이 두 영화를 관람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올 여름이 가기 전 영화관에서 시원하게 여름의 끝자락을 보내보는 건 어떠신가요? 꿈과 목표가 있고 자신만의 새싹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청춘으로. 청춘기록 프로젝트는 그 모든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나 혼자만 끌어안고 있던 불안과 답답함을 이곳에서 시원하게 털어두고 공감과 위로를 받으며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은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과 같이 우리 주변의 친절한 이웃인 간호사를 꿈꾸는 정수아 게스트님과 함께 청춘을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노래 듣고 첫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레이시의 오예.

스티브 레이시의 오이에 듣고 오셨습니다. 청춘기록 프로젝트 첫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청춘인데요. 신문기사 속에서, TV 프로그램 속에서, 책 속에서 발견하고 기록하고픈 청춘들을 모아 모아 함께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이달에는 어떤 청춘이 있었을까요? 우린 앞서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전주는 영화의 도시로도 유명하죠. 현재 박스오피스를 뜨겁게 달군 두 영화처럼 우리 지역 전주에서 꽃피운 독립영화인 빈집의 연인들이 12일부터 전국의 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 전주의 영화지원 정책을 거쳐 탄생한 장편 독립영화로 전주 영화학교 시나리오 기획 개발로 시작된 영화입니다. 전주를 배경으로 촬영됐고 주인공 이름 역시 팔복으로 전주 팔복동을 연상케 하는데요. 영화 빈집의 연인들은 청춘 2회차를 그리며 삶의 어느 순간에도 새로운 인연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전주대학교에서 촬영 장비 시네마 클래스를 운영했습니다. 영화업계에서 꿈을 펼치고픈 청춘들을 위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전주 영화종합촬영소가 주관하여 전북 및 전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화 영상 관계자와 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촬영 장비와 조명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현장 실무 역량을 높이는 현장 중심 영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북 지역 최초로 지역 전문 촬영 감독과 연출 감독이 함께 참여하는 실습형 교육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영화인과 예비 영화인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미디어학도로서 새내기 때 처음으로 영상 장비들을 활용해 홀로 영상을 촬영할 때 무지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공 수업도 듣기 전이라서 막막한 게 당연했지만 꼭 해야만 하는 영상 제출이 있어 혼자 머리를 싸매며 촬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 영상들을 다시 보면 노출, 초점, 조명, 오디오 모든 게 엉성하지만 그 당시에는 해냈다는 그 성취감 덕분에 아주 훌륭한 영상으로 보였던 웃긴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전주에서 이렇게나 좋은 교육이 진행됐다니 저도 들을 수 있던 교육이었는데 미처 몰라서 놓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겠습니다. 촬영 장비 시네마 클래스가 아닌 전주 영화학교는 전공자가 아니어도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일 경우 지원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우리 청취자분들께선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남 담양군에서는 담양의 어르신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당신들의 삶과 마을 이야기를 영화로 담아내는 담양의 청춘을 운영합니다. 배움이 즐겁고 오늘이 빛나는 청춘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께서 직접 영상 매체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교육을 마친 뒤에는 직접 만든 작품들과 작품 완성까지의 과정을 담은 메이킹 필름을 상영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제작 과정의 이야기와 소감도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걸어온 삶의 발자취가 긴 어르신들께서 그간 느낀 삶과 마을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풀어내신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주마다 한 번씩 총 10회로 이루어지는 이 교육은 오는 25일부터 시작하여 올 겨울인 11월 3일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르신들의 작품으로 겨울이 따뜻하게 느껴지길 기대해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롤러코스터 습관.

롤러코스터 습관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청춘기록 프로젝트 첫 번째 코너, 오늘의 청춘 속에 있습니다. 앞서 영화를 만드는 청춘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청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전북 군산 새만금에서 지난 24일 전국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공학도들이 우리 전북에 모여 기술 경쟁을 펼쳤는데요. 올해로 벌써 20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공학도들이 차량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한 자작 자동차로 주행 성능과 기술력을 겨루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생 자동차 제작 경진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는 전국 25개의 대학, 33개의 팀이 참가하여 부문별 경쟁을 벌입니다. 올해는 중국과 인도 대학 팀이 처음으로 참가해 국제교류 또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최우수 팀에게는 군산 시장상이 수여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자동차 관련 전공이 없는 비전공의 환경에서 한계를 뛰어넘고 광주과학기술원의 자작자동차 동아리 지붕이가 군산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공이 아닌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원하는 바를 쟁취해낸 지붕이 동아리원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이번 수상은 지붕이가 전국대회에 네 번째로 도전한 끝에 거둔 첫 수상이라고 합니다. 지붕이 청춘들의 좋은 성과 덕분에 덩달아 저 역시 마구 도전할 용기가 샘솟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 집념을 갖고 꾸준히 도전하다 보면 어느새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볼까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첫 번째 코너 오늘의 청춘을 마칩니다. 두 번째 코너 이달의 청춘에서는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과 같이 우리 주변의 친절한 이웃인 간호사를 꿈꾸는 정수아 게스트님과 함께 청춘을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나상현 씨 밴드의 도미노, 5월 5일에 인더 포레스트.

0: 건 내 잘못이었어. 흔적들을 쓸었고 다 주워 담았어. 그게 뭔데?
1: 청춘기록 프로젝트 두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바로 이달의 청춘인데요. 달마다 게스트를 초청하거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청취자 게시판에 남겨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우리 주변 청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코너입니다. 이달의 청춘은 벌써 여섯 번째 청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8월의 청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8월의 청춘은 우리 주변의 친절한 이웃, 바로 간호사를 꿈꾸는 정수아님을 모셨습니다. 수아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수아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가에게는 어둠이라고 느낄 수 있는 병원에서 환자들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등불 같은 간호사가 되고 싶은 정수아라고 합니다.
1: 수아님 흔쾌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청춘기록 프로젝트에서 즐거운 이야기 함께 나눠봅시다. 병원 속 등불 같은 존재라 정말 가슴을 울리는데요. 병원에서는 사소한 것에도 크게 위로받기 마련이잖아요. 수아님은 그럼 현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신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저는 현재 전북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1: 아,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전북대 간호학과는 40년 전통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간호사라는 꿈을 꾸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2: 처음 간호사의 꿈을 꾸게 된 날은 중학교 때 고흥 소록도로 역사체험을 간 날이었어요. 그날은 저의 현재 롤모델이자 모든 청춘을 타국의 환자의 부모가 되어주는 데 보냈던 마가렛 그리고 마리안네를 처음 알게 된 날이었어요. 이어 신생아 집중환자실 다큐멘터리 속 살기 위해 우는 아기와 그런 아기를 살리기 위해 수십 명의 의료진의 필사적인 모습을 보고 생명의 탄생과 퇴원이라는 축복 사이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아님은 어린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병동의 간호사가 되고 싶으신 건가요?
2: 네, 저는 신생아 집중환자실 간호사를 꿈꾸어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1: 평소에도 혹시 아기들을 좋아하시나요?
2: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네. 아기들 뭐 탄생, 육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정말 잘 찾아봅니다.
1: 아, 그렇군요. 또 중학생 때 경험에서 만난 역사적 위인이 롤모델이 되다니 멋진 경험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럼 3학년에 재학 중이시라 들었는데 학교 생활을 하며 실제 병원의 현장을 체험하실 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 꿈을 꾸던 현장을 경험하며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느낀 순간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꿈꾸던 롤모델에 한층 더 다가가게 된 계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2: 아무래도 제가 간호사라는 꿈을 꾸길 잘했다고 느낀 순간은 제 자신이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웃을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걸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실습을 대학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암이나 뇌질환 등 중증도가 높은 환자분들이 많이 입원하십니다. 이렇게 중증도가 높은 질환은 환자분들도 힘을 내어 최선을 다해주시지만 그 옆에서 항상 환자의 손발이 되어주는 보호자분들 역시 많은 노력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습을 시작하고 나서 직접 병원을 경험하면서 모든 환자,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보호하고 지키며 웃을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라고 깨달은 날 저는 연민을 배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마음을 배울 수 있었기에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연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

0: 전부터 후까지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되게 바빠 보이셨는데도 병과 관련되지 않은 제 세부적인 상황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스케줄 조정과 검사들을 도와주셨던 기억이 나요. 저희 가족들이 힘들 때는 간호사 선생님들께서도 의도하지 않으셨는데 울컥하시는 모습에 더욱 의지할 수 있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아프면 몸만 힘들고 지치는 게 아니라 정신 역시 지치기 마련인데 이 순간에 흔들리는 멘탈을 꽉 잡을 수 있게 도와준 건 다름 아닌 간호사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사실 모든 환자의 아픔에 매 순간 함께하다 보면 의료진 개인의 멘탈 관리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수아님은 그럼 지금 어떤 방식으로 환자에게 다가가고 계신가요?
1: 저 역시 많은 환자분들과 교감하며 의료진 개인의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생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의 해답을 얻었는데요. 제가 실습 중 처음으로 작고하신 분을 마주한 날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제가 활력증으로 측정했던 분이었는데 쉬는 날이 끝나고 돌아온 날 그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 겪는 죽음에 저는 오랜 시간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다르셨습니다. 직업 특성상 여러 번의 담당 환자의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누군가의 죽음에 무뎌지시진 않으셨을까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한동안 생각에 잠기신 듯한 모습은 저에게도 또 다른 배움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그 환자만을 생각하며 무너지신 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담당한 다른 환자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간호를 제공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죽음을 처음 겪어본 저는 꽤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지만 자신의 일들을 묵묵히 해내시는 선생님들을 보며 간호사로서 인간의 생명을 앞에서 일을 할때 죽음에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으로서 죽음에 무뎌져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무너져서는 안 되되 무뎌지지는 않는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수아님과 제 나이대에 죽음을 경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더욱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의료진도 사람이기에 분명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다른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갈무리하고 달려나가는 책임감이 있기에 그 마음이 더욱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노래 한곡 듣고 이달의 청춘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아님의 신청곡으로 가볼까요? 알렉 벤자민의 올더.
2: I'm not prepared for the future. So many things that I just don't know. I cut my hair, bought a new shirt, new pair of shoes, and it's time to go. I finally found an apartment.

0: not prepared for the future. So many things that I just don't know. I cut my hair, bought a new shirt, new pair of shoes, and it's time to go. 알렉 벤자민의 올더 듣고 오셨습니다. 수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습을 하시며 겪은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꿈꾸던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며 실력을 키워나가면 더욱 꿈에 대한 마음이 커지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불안한 순간 역시 있으실 것 같아요. 수아님은 이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1: 사실 이 길을 걸으며 불안했던 순간은 딱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는 3학년 겨울방학부터 취업 준비가 시작되어 4학년 중에 취업이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5 그리고 대학병원들은 취업 시 높은 토익 점수가 요구되는데요. 저는 현재 이 토익 점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동기들과 이미 취업한 선배들의 토익 점수를 한 번씩 듣다 보면 나만 속도가 너무 느린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취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압박감과 나만 아직 토익 점수가 없진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눈물이 앞섰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토익 점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남들과 나를 비교했던 그 순간에 불안감이 커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불안감을 극복한 방법은 지금 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해준 말 덕분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너는 남들과는 다른 너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 무기는 남들이 지금 당장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너는 토익 점수를 아직 만들 시간이 남아있으니 너의 최선을 다하면 된다 라고 말씀해주셨고 이 말은 저에게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남들과 비교하여 불안에 휩싸이는 것이 스스로의 마음을 갉아먹고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걸 깨닫는 데까지 조금 돌아왔지만 여러분들은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을 때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각자만이 가진 무기를 믿고 스스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간호사를 준비하려면 어학 점수가 중요하군요. 학부 졸업 전부터 취업이 결정되고 분명 같이 실습했던 동기가 먼저 어디에 취업했다더라 같은 소식을 듣게 되면 저라도 현재의 저와 비교하며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타인과 비교하며 느끼는 괴로움을 의식적으로 끊어내고 수아님만의 극복 방법을 찾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남들의 속도와 자신의 속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과 비교해서 나만이 갖고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되겠네요. 벌써 마지막 질문이 다가왔습니다. 수아님께서 같은 청춘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을 마지막으로 청춘기록 프로젝트 두 번째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1: 제가 같은 청춘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으로는 여러분이 켜고 싶은 등불은 무엇인가요? 인데요. 등불은 사전적 의미로 등에 켠 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앞날에 희망을 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등불이 스스로를 위해서 켜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 켜주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을 향한 열정을 등불로 삼고 또 어떤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등불로 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등불이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작은 불빛이라도 꾸준히 켜져 있다면 누군가의 길을 비추고 또 나 자신을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청춘의 등불이란 결국 내가 살아가며 지키고 싶은 가치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정의일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태도일 수도 있죠. 각자의 등불이 모여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든다면 그 자체로 청춘의 의미가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켜고 싶은 등불은 무엇인가요?
0: 네, 수아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청춘기록 프로젝트가 수아님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아님과 함께 질문드리며 이달의 청춘 코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켜고 싶은 등불은 무엇인가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세븐틴의 청춘 창가.

세븐틴 청춘 창가 듣고 오셨습니다. 어느새 청춘 기록 프로젝트 마지막 코너, 세결아 청춘 시간입니다. 세결아 청춘 코너에서는요, 방송을 마치며 청춘 기록 프로젝트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하고 싶은 응원의 문장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지난 문장은 완벽해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핍되어 있기에 완벽해지는 자연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 동안 어떠셨나요? 자신의 결핍을 채찍질하지 않고 보듬어주며 나아가자고 함께한 약속을 지키셨나요? 전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약속이지만 지난 한달 모든 순간 동안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날들은 약속을 지켰지만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을 땐 저도 모르게 저를 채찍질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청춘 기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전하는 문장처럼 저 스스로도 그한 달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요. 하지만 저 역시도 모든 순간을 그렇게 하기에는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의식적으로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한 번이라도 나에게 좋은 방향이 되도록 행동하면 큰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은 지난 한 달간 어떠셨나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8월의 문장은 무엇일까요? 8월의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후회가 뒤따르지만 다른 선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수 없다입니다. 이 문장은 동아일보 오피니언 속 청렴 도배사 이야기의 저자 배윤슬 도배사의 글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나간 과거의 자신의 행동, 선택을 후회하곤 합니다. 그 시절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선택했다고 생각해봐도 자꾸만 스멀스멀 후회는 피어오르죠. 학생 때 공부를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 걸. 방학 때 시간을 낭비하지 말걸 등과 같이 우린 자꾸만 과거를 되짚어 봅니다. 저도 자주 그럽니다. 그래서 SF 소설이나 판타지 소설 속에서 나오는 소재인 다중우주 세계관을 상상하며 나는 다른 선택지에서 더잘 살고 있을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결말은 비슷할까? 와 같은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라도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선택들이 최선이었길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 미래의 내가 과거를 되짚었을 때, 맞아. 그땐 이게 최선이었지.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게끔 후회 없는 현재를 보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클수록 미래는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룬 미래를 확답받을 수 없으니 현재의 우리는 자꾸만 과거를 되짚어보며 후회합니다. 그러면 좋을 게 없다는 거 모두가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항상 뒤를 돌아보는 우리에게 이번 한 달은 앞만 보자라고 말해봅시다. 한 번이라도 적게 뒤돌아봤다면 그걸로 성공입니다.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후회가 뒤따르지만 다른 선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수 없다. 꿈과 목표가 있고 자신만의 새싹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청춘으로 그 모든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흔들리는 세상의 모든 청춘들을 응원하며 8월의 청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청춘 기록 프로젝트 진행자 김세은이었습니다. 9월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꽃처럼 보이지만 꽃이 아닙니다. 돌처럼 단단하지만 돌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식물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동물인데요. 바로 산호 이야기입니다. 산호는 아주 작은 촉수로 먹이를 잡아먹으며 살아가는 어미란 동물인데요. 이 작은 동물이 수천 년에 걸쳐 쌓아올린 이 산호초에는 바다 생물의 4분의 1이 깃들어 살아갑니다. 바다의 숲이자 바다의 아파트인 셈이죠. 그런데 요즘 이 산호들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다고 해요. 뜨거워진 바닷물을 견디다 못해 제 빛깔을 잃어가고 있는 건데요. 산호가 하얘진다는 것은 어쩌면 바다가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산호초에 기대어 살던 물고기들이 떠나면 그 바다에 기대어 살던 우리 인간들의 밥상이 조금씩 흔들리게 되니까요. 바다가 빛깔을 잃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0: 안녕하세요. 지구론 책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청취자 여러분. 혹시 휴가는 다녀오셨을까요? 어딜 가더라도 너무 더워서 집에 있는 게 낫다, 집이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아마 지금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잡한 뉴스 대신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키워드로 알아보는 해외 기후 뉴스 살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지구의 건강검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올해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결과지를 받아 들었을 때 좀 살짝 떨리잖아요. 혈압은 괜찮은지, 콜레스테롤 수치는 안 올랐는지, 숫자 하나하나에 마음을 졸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구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기상학회가 해마다 펴내는 기후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올해로 벌써 36번째입니다. 전 세계 60개의 나라에서 과학자 625명이 참여했는데요. 땅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얼음 위에서, 심지어 우주에서까지 관측한 자료들을 모두 모아서 말 그대로 지구의 종합검진 결과지입니다. 실제로 미국 기상학회의 회장은 이 보고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매년 병원에서 받는 건강검진과 같다라고 말이죠. 자, 그럼 결과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빨간 불투성이였습니다. 온실가스 농도 역대 최고, 지구 해수면 역대 최고, 바닷물에 쌓인 열 이것도 역대 최고였어요. 공기 중 이산화탄소는 산업화 이전보다 절반 넘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해수면은요, 무려 14년 연속으로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14년 연속이란 말이죠. 그리고 전 이 숫자가 좀 두려웠는데요. 지난해 전 세계 바다의 87%가 해양 폭염을 겪었다고 합니다. 바다에도 폭염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오래 그리고 높게 유지되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열대야의 잔머리르듯 바닷속 물고기들과 산호들도 뜨거운 물속에서 여름을 견디고 있는 거죠. 10개 바다 중 9개가 그랬다는 겁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하얗게 변해간다던 그 산호들이 바로 이 뜨거운 바닷물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식단부터 바꾸잖아요.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도 챙겨 먹고요. 지구의 검진표를 받아든 우리는 오늘 저녁 밥상에서 무엇을 바꿔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 엘니뇨의 기환입니다. 요즘 정말 덥잖아요. 밤에도 열대야 때문에 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낮에는 밖에 몇 분만 서 있어도 땀이 주르르 흐르고요. 그런데 이 더위 그냥 여름이라서가 아니랍니다. 세계기상기구 WMO가 최근 내놓은 계절 전망에 따르면 지금 태평양에서 강한 엘니뇨가 아주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엘니뇨 우리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스페인어로 남자아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적도 근처 태평양 바닷물이 평소보다 뜨거워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좀 따뜻해지는 게 뭐 그리 큰일인가 싶으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바다는 지구의 거대한 에어컨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온실가스가 가둔 열의 90% 가까이를 바다가 대신 품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에어컨이 과열되기 시작한 겁니다. 뜨거워진 바닷물의 열기가 대기로 올라오면 지구 전체 온도가 함께 올라가는 거죠. 지금 미국이나 유럽, 아르시아도 동시에 펄펄 끓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뜨거운 바닷물 그리고 하늘 위 제트기류의 변화까지 겹치면서 말하자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형국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이번 엘니뇨는 11월쯤 절정에 이를 거라는 전망인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올해 더위가 아직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엘니뇨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서 홍수 또는 폭염, 태풍이 이제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는 뉴노멀의 시대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져왔는데요. 지구의 건강검진 그리고 엘니뇨의 기원. 모두 이 지구 반대편의 뉴스처럼 들리지만 어떻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우리 곁에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실천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1부에서 엘니뇨 및 세계 곳곳의 폭염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완주에서 농업 현장을 지키고 계신 박일진님을 모시고 농협이 농촌과 우리 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진님은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업분과위원과 축산소분과장을 지내신 바 있고요. 국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농림수산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전북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초대손님 박일진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박일진입니다.
0: 네, 올여름 너무 덥죠?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예, 예, 많이 더웠습니다. 더워서 그 주로 밖에 안 나오고요. 네.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지냈습니다.
0: 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얘기도 나누겠지만 농업과 이제 우리 밥상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야 에어컨 아래에서 지금 방송도 에어컨 아래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이 사무실에 있지 않는 에어컨 아래에 있지 않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죠. 우리 지구상에. 네. 그런데 그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서 겪는 어떤 고통 그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기가 서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올해가 좀 다른 해와도 다르다고 혹시 더 느끼신 바는 있나요?
1: 네, 확실히 다르죠. 그 더위의 강도가 일단 달라졌습니다. 이게 한참 더울 때 오후에 이제 밖에 나가면 숨이 막혀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가 두렵죠.
0: 네.
1: 이게 예전에 그 살인적인 더위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딱 그 표현이 적절한 그 올해 여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살인적인 더위 말만 들어도 좀 끔찍해요. 살인적인 더위라는 말이. 네. 그래서 직접 이제 현장에서 계시고 또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이 살인적인 더위를 우리 모두 함께 겪고 있는데요. 이 올해 이 폭염이 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과거하고는 좀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1: 그 국내에서 그 일기 기록으로 더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잖아요.
0: 네.
1: 경남 양산에서 42.5도를 기록했잖아요. 제가 이제 완주 같은 경우에는 37도, 38도 정도 최고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온도만 올라가더라도 사실은 숨이 막혔어요.
0: 네.
1: 근데 42도 정도 가면 어떤 더위일까? 네.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42도를 기록한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도 되고요.
0: 네.
1: 또 이번 더위는 가뭄도 동반하고 있어요. 폭염으로 이제 더위가 그 온 곳인데 가뭄까지 동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농업 분야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0: 네. 자, 영산을 비롯해서 사실은 이제 그 완주에서도 37도가 넘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뭐 42도 그게 거의 노멀할 정도로 지금 유럽 전역이 그런 온도에 견디고 있잖아요. 전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 폭염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아마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이러한 기후 환경이 폭염, 가뭄이, 홍수가 그냥 뉴노멀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상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폭염이 이제 농촌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좀 보여지는지 어떤가요? 농업 현장에서는요?
1: 그 농업 일상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런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제 극단적인 이런 폭염 하에서 그 처음 경험해 본 거잖아요.
0: 네.
1: 그 우선 그 작물이 타들어가고 그 일이 눈에 보이죠. 일에 눈에 보이면 이제 농민들이 급해가지고 그 예, 한낮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0: 네.
1: 일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작업 시간이 극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이 폭염 상황에서는 그 농산물 생산도 여의치 않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농산물 가격도 두세 배 정도 그 올랐죠. 왜냐하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원래 여름철에는 농산물 가격이 조금 올라요. 근데 올해처럼 이렇게 그 크게 덥잖아요.
0: 네.
1: 그러면 더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산물 가격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 있는 편이죠.
0: 네.
1: 이게 밥상 물가 등의 이제 영향으로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폭염이.
0: 네. 네. 그래서 밥상 물가하고 연결이 되는데 사람들은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돈 있으면 내가 슈퍼에 가서 살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폭염으로 인해서 완주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완주 동상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0: 네.
1: 동상은 상당히 시원한 곳이에요, 나름대로. 저기 그 해발 고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근데 야외에서 작업하시던 어르신이 돌아가셨죠.
0: 네.
1: 근데 이제 이게 그 예전 같으면 그분도 나와서 작업하실 때 예전에 했는데 뭐 별 문제 없겠지 하고 나와서 작업하신 걸 거란 말이죠.
0: 네.
1: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냥 예전과 같은 똑같은 더위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고 그 활동을 하게 되면 건강이나 생명에 결정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위협이 될 수도 있다.
0: 네.
1: 이런 걸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이제 폭염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적응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1: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적응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살아남는 거잖아요.
0: 네.
1: 예, 살아남는 건데 그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이제 작물이 이런 폭염에 견디는 작물이 있고
0: 네.
1: 이 폭염을 견디지 못하는 작물들이 있거든요.
0: 네.
1: 대표적으로 이제 당근 같은 경우에는 이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잎이 지금도 다 말라서 떨어지잖아요.
0: 네.
1: 그럼 당감 재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체 작물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고 시험 재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당감이 아니더라도 당감 생산이 이제 안 된다고 하면 당감 대신에 다른 그 영양분을 섭취할 준비도 해야 되겠죠.
0: 네.
1: 우리 식탁이 또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또 필요한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사과도 마찬가지죠. 사과도 이제 그 남부지방에서는 거의 보기 어려워졌어요. 이미 이제 뭐 중부, 강원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이제 그 재배 작물이나 품목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0: 네.
1: 거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바로 적응입니다.
0: 네.
1: 우리는 뭐 이게 식량이 없이는 그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식량 생산이 덥다고 그 생산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0: 네.
1: 더위에 맞는 그런 식량 작물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또 생산을 하고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이 기후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생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0: 네.
1: 그게 적응을 위한 농업 분야의 가장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그럼 지금 전북 그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그러한 적응에 어떤지 특히 이제 농업 분야에서 적응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1: 예, 그런 적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방안이나
0: 네.
1: 또 정책들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토의도 하고 또 그 노력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없는 건가요?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1: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도입 단계잖아요.
0: 네.
1: 우리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잖아요.
0: 얼마
1: 전에 이제 그 선생님하고도 운운을 했지만 우리가 기후위기가 온다.
0: 네.
1: 이런 구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불과 1, 2년 사이에 왔다 이런 얘기로
0: 네.
1: 바뀌었잖아요.
0: 네.
1: 이미 기후위기가 우리 앞에 왔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우리가 기후위기 한복판에 들어있다고 해도
0: 네.
1: 이게 그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0: 네.
1: 그만큼 기후위기가 빠른 속도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대비는 했지만 그게 실제로 그 나타나고 있지는 못하죠.
0: 네.
1: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라서. 근데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데 기후위기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속도는 그것보다 몇 배는 더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네. 나타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네. 속도를 더 높여야 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대응과 대비에 대한 속도를.
0: 네. 그러면 이제 과거의 사람들은 기후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활동가들이 얘기하고 오니까 기후변화 그래 있어. 그렇지만 내가 뭘 하지? 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한 복판에 들어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도 에어컨 있으니까 괜찮아. 지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어떤 것이 비유가 되냐면 그 미지근한 물에 그 올챙이나 개구리가 들어있다가 계속 이게 물이 낮은 온도로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서 끓으면서 이미 거기에 적응해버려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죽음인 거잖아요.
1: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가.
0: 네.
1: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그 좀 과장되더라도 좀 과하더라도 경고를 하는 게 맞다.
0: 네.
1: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서 좀 오늘 주제가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갑자기 지금 우리 정부는 그렇다면 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응에 점수를 준다면 개인적으로 점수를 준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지금 한 50점 정도는 된다고 봐야죠. 예전에는 엉망이었는데 지금 그래도 조금 한다고 생각은 됩니다.
0: 그래요? 그럼 더 열심히 정부가 나서서 앞서서 우리 그만 국민들 이끌고 가려면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야 되겠네요.
1: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그 기후 위기의 본질이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인간의 욕망을 조금 자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0: 네.
1: 사실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잘 안 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0: 네.
1: 왜냐하면 그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0: 네.
1: 그럼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성장이라고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회 구조상.
0: 네.
1: 그래서 어떨 때는 잘 하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빠꾸했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한단
0: 네.
1: 말이죠.
0: 네.
1: 그러니까 그것을 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은 국민들이 해야죠.
0: 그런 것
1: 국민들이,
0: 같습니다.
1: 국민들이 네. 깨어 있어야 됩니다.
0: 네. 네.
1: 그래야 이게 정책이 일관성 있게 대응도 일관성 있게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렇게 기후방송도 계속 저희가 제가 힘들지만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뭔가 함께 시민들과 함께 좀 이 현실을 좀 같이 박차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1: 맞습니다.
0: 그런 힘을, 차원에서 네. 계속
1: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죠.
0: 네.
1: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죠.
0: 네.
1: 그래야 세상이 바뀌죠.
0: 네. 자, 다시 본론적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제 그 농촌과 이제 밥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사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현실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그 동상에서 작업하신 농부가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이다.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렇고 지금 이제 농업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우선 가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쭤볼게요. 직접 또 그 일도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 사실은 대부분 가축들은 그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가축 사육장에서 지내보면 우리 인간이 있는 이런 한 환경과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뭐 소, 돼지, 닭 모두 다 똑같은 가축들이 지금 어떤 환경인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1: 그 큰 동물은 그래도 스트레스가 있어도 좀 견딜만 합니다.
0: 네.
1: 밥을 좀 덜 먹고 뭐 이제 그 밥을 안 먹으니까 이제 좀 덜 크고
0: 네.
1: 좀 이러죠. 근데 작은 동물들은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돼가지고 폐사하는 경우가 많죠.
0: 네.
1: 올해 폐사도 많이 일어났죠.
0: 그렇죠.
1: 특히 이제 그 작은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냉난방을 다 하거든요. 냉방이 필요하잖아요. 그 한참 더울 때 이제 전기를 너무 많이 냉방을 세게 하니까 이게 화재가 나는 거예요.
0: 네.
1: 그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축사들도 있었죠.
0: 네.
1: 그리고 또 그 냉난방에 필요한 뭐 이제 그 개방형 구조에서는 선풍기를 틀어주고 이제 이렇게 딱 그 밀폐형 구조에서는 에어컨 같이 이렇게 냉방 시설을 통해서 이제 가축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가는데 이제 전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0: 네.
1: 선풍기를 트는 것도 그다음에 그 에어컨을 트는 것도 전기료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 많은 가축들을 그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되니. 그래서 이런 그 복합적인 문제에 우리가 노출돼 있다. 더위를 이겨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에너지를 써야 되고 에너지 때문에 사실은 이 그 기후 변화가 뭔 건데 그 이겨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그 많이 갖다 끌어다 써야 되니까
0: 네.
1: 이게 그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 네. 이제 만약에 여건이 가능한 어떤 기업형의 축사들은 에어컨을 튼다거나 아니면 선풍기를 돌려서라도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제 폐쇄를 하거나 하는 상황으로서 발생을 하면 이게 당장 우리의 밥상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 이제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게 이제 대동물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0: 네.
1: 바로 그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소동물, 닭 같은 경우에 이제 산란계, 계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줄어들어도 바로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게 더위는 또 산란율도 떨어뜨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규모가 큰 데는 그래도 냉방 시설이라도 해서 산란율을 유지시켜서 소득을 유지해 가는데
0: 네.
1: 근데 그렇지 못한 농가들, 중소 농가들은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산란율이 떨어지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0: 네.
1: 근데 이제 산란율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올라가면 뭐 그 소득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생산량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0: 네.
1: 농가도 그 많은 손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자, 우리 밥상과도 연결되는 그 기후위기를 잠깐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라디오 방송 지구론 채식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박일진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생산 단가도 떨어지고 수확량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또 어떤 분들은 물건이 값이 우리가 슈퍼에서 가서 볼 때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농부들이

0: 운때가 맞은 그 농민들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농민들이 한두 사람 돈 벌었다고 해가지고 전체 농민들이 손해를 봤는데 그걸 돈 벌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워낙 그 뜨겁다 보니까 노지보다는 비닐하우스로 전향하는 농민들이 꽤 많으세요.
0: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농민들 입장에서는 네. 살아야 되니까. 그 농사를 짓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하우스 아니고는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졌어요. 기후 네. 환경이. 뭐 비가 오더라도 뭐 일주일 예전에 일주일 딱 정해놓고 뭐 그 정도만 왔는데 지금은 뭐 한 달 내내 올 때도 있고.
1: 네.
0: 근데 노지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또 올해처럼 극단적인 폭염이 와가지고 가뭄이 동반돼서 오면
1: 네.
0: 노지에서 어떻게 농사 짓겠습니까? 그 농사 지어가지고 도저히 소득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시설하우스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시설하우스를 했다고 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 네.
0: 너도나도 시설하우스로 다 돌아가가지고 생산량이 또 과잉이 되는 거예요.
1: 네.
0: 올 초에 그 엽채류 가격이 대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농가 입장에서는 살려고 그리 들어갔는데
1: 네.
0: 거기도 죽을 자리였다는 거죠.
1: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러한 좀 상황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굉장히 네. 힘든 시절을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 정리하고 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농업 분야에서도.
1: 네. 네. 그래도 이제 그 정부에서도 좀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0: 그렇죠. 확실하게
1: 네.
0: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확실하게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1: 네.
0: 많이 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후 상황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1: 네.
0: 우왕좌왕하는 면이 있고요.
1: 네.
0: 그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이 큰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 네.
0: 앞으로 이거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 네,
0: 앞으로 몇 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제 이런 기후 상황에 그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농업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1: 네.
0: 품종부터 시작해서 재배 수량 그리고 그게 그 먹거리 뭐 식탁의 변화까지 이게 체계적으로 안정화가 돼야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농민들의 뭐 농업 소득도 네. 얘기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피해를 보는 건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잖아요.
0: 그렇죠. 네.
1: 네. 이제 대부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해당이 될 텐데요. 농민들 그다음에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이 폭염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농촌과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래도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바가 낮은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농촌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더 이 폭염에 취약한지
0: 그게 이게 그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
1: 네.
0: 또 그 연로하신 분들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1: 네.
0: 이런 분들이 이제 이 기후변화에 굉장히 취약하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 자료 보니까 5년간인가 10년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폭염에 그 돌아가신 분들
1: 네.
0: 통계를 보니까 한 300여 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돌아가셨는데 그 제일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노동자,
1: 네.
0: 노동자들.
1: 네.
0: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세 번째더라고요. 야외 작업하는
1: 네.
0: 과정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나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취약계층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우리 그 농민들 속에서도 그 농촌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령이신 분들.
1: 네.
0: 또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집에다 냉장고, 에어컨 놓기도 좀 어려우신 분들.
1: 네.
0: 그리고 그 농업소득으로 근근히 먹고 사셔야 되는 분들.
1: 네.
0: 이분들은 이제 그 농작물이 타들어가면 그거 두고 네. 볼 수가 없죠.
1: 네.
0: 가서 그 뜨거운 한낮이라도 가서 일을 하셔야죠.
1: 네.
0: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그 취약함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방금 말씀처럼 그 타들어가는 농작물을 바라보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0: 폭염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농부들,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상에서 편하게 식사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우리가 수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만큼 농부들의 땀과 땀의 결실인 것들을 마주했을 때그 농부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농부 딸이기 때문에 요 휴가철도 잠깐 다녀왔어요. 보면은 쌀한 톨이 그리고 우리가 먹는 가지 하나가 얼마만큼의 노력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그냥 슈퍼에서 물건 전시되어 있는 것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도시 사람들은. 그래서 좀더그 우리가 농산물을 먹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랄까요? 농부들의 관점을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1: 그러니까 그 지금 이 기후 위기 상황을 이해를 할때 우리가 이제 위기라고 하면 이제 우리 인류 생존에 이제 위협이 되는 상황을 위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협이 되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에너지이고 하나는 식량이고. 근데 에너지하고 식량을 이제 국제사회도 경고하고 있고 과학자들도 경고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과학자들도 경고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뭐 태양광을 하느니 재생에너지를 하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국가 정책도 상당히 이제 그 확립이 됐죠.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데 이 식량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보다 더 중요한 게 식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추운 곳은 더운 곳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근데 안 먹고는 못 사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미 농업 현장에서는 그런 사인이 오고 있단 말이죠. 일부 품목들이 그냥 까닭 없이 안 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감나무가 이파리가 갑자기 여름에 말라버렸다. 이거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여러 식량 자원들이 이런 타격을 입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럼 식량 위기가 온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불과 몇년 안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에너지 위기뿐만이 아니고 식량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그뭐저 온다고 하더니 안온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안올 거예요. 이렇게 하기보다 그두 가지 위기에 대비해야 우리가 인류가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식량, 에너지 위기는 어느 정도 이제 대비를 하고 있으니 식량 위기에 대해서도 이제 꼼꼼하게 좀 검토하고 대비를 해보자. 이런 것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 지난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물자 공급이 잘안될 때가 있었었잖아요. 그랬을 때 대한민국의 그 쓰레기 봉투를 구매하고 두는 그런 대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전 그것을 듣고 지금 만약에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해서 물자 전송이 안 되고 또 이제 모든 어떤 그 사실 식량 생산도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생산이 되는 거잖아. 시설 재배라를 통해서도 그 에너지가 필요 에너지도 이제 그 우리 식량과 연결이 돼 있는데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서 그 품절이 되고 하는 걸 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먹거리인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 식량 위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걸 보고 느꼈거든요.
1: 근데 이제 시민분들은 쓰레기 봉투로 그 경험을 하셨을지 몰라도 우리 농민들은 직격탄을 맞았어요, 전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과정들을 거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양분을 공급하잖아요. 그 양분이 화학 비료였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퇴비하고 화학 비료인데 예전에는 퇴비를 중심으로 그 양분을 공급해서 식량을 생산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좀그 현대화 되어 가지고 그 화석 연료를 많이 쓰니까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나프타라는 원료를 기반으로 해서 화학 비료를 생산한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먹거리를 공급해 온 거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석유 수입이 중단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원재료의 납타가 화석연료에서 오는 건데
0: 네.
1: 그 납타가 공급이 안 되니까 비료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0: 네.
1: 비료값이 폭등해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비료가 없으면 지금 현재는 농사를 못 지어요.
0: 네.
1: 그래서 정부도 부랴부랴 이제 그 자원순환이라고 해서 축산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시작했고 양분은 공급해야 농사가 될 거 아닙니까?
0: 네.
1: 땅에 아무 양분 없이 농사가 안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상황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우리가 닥칠 미래는 이 식량과 관련해서 뭐 어떻게 그 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지 우리 대비하고 계획이 정확한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0: 네.
1: 그렇지만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0: 네.
1: 모르는 상황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0: 네.
1: 꿀벌을 복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복원이 안 된다고 하는 과학자들의 주장도 있어요. 꿀벌이 스스로 지금 이 지구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과학자도 있기 때문에
0: 네.
1: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데 꿀벌이 포기했는데 그 생태계가 돌아오겠습니까?
0: 네.
1: 그럼 식량 자원은 어떻겠습니까? 꿀벌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우리 식량과 관련해서는 그 100번, 1000번 대비해도 부족함이 없다.
0: 네.
1: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말씀하시는 화학 비료를 공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식량난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아닌 이제 가을에 그 결과가 수확으로 연결을 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그 수입에 많이 의존해 있는데 쌀 제외하고는 쌀도 일부도 수입을 하지만 그럴 경우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 식량 위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전북 지역에서는 전북에서도 보면은 전북 지역은 그 농업과 관련해서 잘 알려진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1: 그러니까 이제 식량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 앞으로 두 가지 정도 형태로 다가올 수 있어요.
0: 네.
1: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농산물 가격이 비싸지겠죠.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학비료, 전쟁으로 화학비료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럼 세계적으로 이제 그 흉작이죠.
0: 네.
1: 거기다 유럽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었어요. 이 가뭄으로 그 물 공급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농작물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했으니까.
0: 네.
1: 거기서 한 7% 정도의 그 이게 수량이 감소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올해 대체적으로 흉년일 거예요.
0: 네.
1: 대체적으로 흉년이기 때문에 내년 27년에 당장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요.
0: 네.
1: 그 내년에 닥친 식량 위기는 좀 비싸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농산물 가격들이.
0: 네.
1: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될 이미 그 식량 생산과 관련된 과정들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받아야 될 고통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더 대비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더 극단적으로 치닫겠죠.
0: 네.
1: 지금은 좀 그 가격이 비싸진 정도 수준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구할 수 있는 상황이 그 구할 수 있는 저기 상황이 안 될 때 그때가 제일 큰 문제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그것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 아까 쓰레기 봉투가 문제겠습니까?
0: 네.
1: 근데 치고받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사회 불안 요인이 된다는 거죠.
0: 네.
1: 이게 이제 국가 간으로 그 확대가 되면
0: 전쟁이
1: 일어나는 거고.
0: 네.
1: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뭐 대비가 얼마나 됐냐,
0: 네.
1: 얼마나 대비를 얼마 하고 있냐, 충분치 않다니까요.
0: 우리가
1: 이렇게까지 빠르게 올 줄 몰랐다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기후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뭐 그 저기 저 정부 주요 그 고위 공무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느냐고. 아, 몰랐다고 그럴 거야 아마.
0: 네.
1: 진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심각하다.
0: 네.
1: 더 심각하다.
0: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이 뜨거워진 미래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엇을 그렇죠. 해야 할까요?
1: 이제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겠죠.
0: 네. 네.
1: 살아남기 위해서 그 변화된 기후 환경에 맞게 예, 이제 제가 농업 부문에 종사하니까 이제 식량 생산 체계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도 그 예전에 먹고 있던 것을 그대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소비자들도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 입맛에 안 맞는 것을 이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올해 그 토종씨앗이라고 해가지고 개구리 참외를 심어봤어요.
0: 네.
1: 그 계량 참외에 비해서 맛이 진짜 없더라고요. 사각사각 맛은 좀 있고 향은 네. 조금 계량 참외에 비해서 조금 있는데 당도는 현저하게 떨어져가지고 그 우리 아들도 안 먹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 심어보니까 기후에 적응이 잘하더라고요.
0: 아 그런가요? 네.
1: 예, 예, 예. 어, 그 얼마 심진 않았는데 생산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0: 네.
1: 우리가 다 못 먹었어요. 그 정도로 생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먹을 준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0: 네.
1: 입맛에 안 맞잖아요.
0: 네.
1: 입맛에 안 맞지만 그게 기후에 잘 적응하고 생산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0: 네.
1: 그 앞으로 이제 그 도입되는 외래 품종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0: 네.
1: 우리 식탁도 바뀌어야 되겠죠.
0: 네.
1: 그리고 더 근본적인 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됐던 온실가스
0: 네.
1: 줄여야죠.
0: 네.
1: 줄여야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도 줄여야 되고 우리 먹거리 쪽에서도 줄여야 되고 특히 이제 먹거리 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아닙니까?
0: 네.
1: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거의 나오지 않게
0: 네.
1: 식습관을 바꿔야죠.
0: 식습관 바꾸는 것도 있지만 시스템을 바꿀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그 순천에 살고 있는 저 가족이 있는데 집에 와서 이제 우리 텃밭에 키우는 수박이 굉장히 잘 이번에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서 애들이랑 나눠 먹으라 했더니 안 가져갔네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껍질이 많이 나오잖아요. 수박 같은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오는데 순천시가 그 지역에 그 음식물 쓰레기의 그 금액을 부과하는 개인별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한 거예요. 그 시스템 하나만으로 벌써 사람들이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그 마인드셋이 들어오게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전주시도 사실은 저희 아파트도 보면 이제 공용으로 내는 거잖아요. 엠블루이로 해서.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내가 먹는 쓰레기, 내가 버린 쓰레기에 금액을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비용을 내가 버린 쓰레기만큼 부과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줄어들 거란 얘기예요.
1: 아, 그거 좋은 정책이네요.
0: 네네.
1: 그거 한번 도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0: 네네. 그래서 벌써 이미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와요. 안 가져갑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이미 그것도 시스템도 같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도 바꿔야 되겠지만 시스템이 또 거기에 받쳐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습니다. 식량 위기라고 하는데 그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네. 거의 30% 정도가 버려진다고 하니까
0: 네.
1: 우리가 조금 그 먹거리에서 좀 과하게 그 식습관을 식습관이 문화화된 거 아닌가 하는
0: 네.
1: 우려가 있습니다.
0: 네. 자, 그럼 우리 개인이 이제 먹거리라든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 특히 이제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개인의 실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만주나 아니면 전주와 같은 이 공동체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 그 이제 개인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죠.
0: 네.
1: 이제 그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지구적인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80억 명 중에 한 명 그 달랑 노력한다고 해서
0: 네.
1: 변화가 쉽지는 않겠죠.
0: 따라서
1: 이제 이 국가적인 세계적인 그 노력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0: 네.
1: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의 노력을 좀 확장해 나가는 공동체. 네, 운동들이 좀 필요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 공동체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나 혼자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는 방법들을 찾아야죠.
0: 네.
1: 그 지혜를 모아가야죠.
0: 네.
1: 저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일하고 계신 분야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축산업 하면은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온실가스의 주범이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축산업도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시긴 하셨어요. 근데 지금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1: 이제 그 축산은 그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장마가 길게 와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수확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도 기후 변화가 극심해가지고
0: 네.
1: 풀사료 그러니까 그 조사료라고 하는데 풀사료를 생산량이 줄었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수확도 안 되고 세계적인 생산량도 줄어들다 보니까 거의 배 가까이 올랐어요, 가격이.
0: 네.
1: 그리고 가격도 오른 데다가 품질은 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0: 네.
1: 먼지 투성인 거예요.
0: 네.
1: 그 풀이.
0: 자꾸, 네.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 원하는 만큼 양도 마음껏 구할 수도 없지만 구한 그 상품도 형편없다는 거죠.
0: 네.
1: 그러면 이제 작년에 잠깐 이게 그 본 건데 우리 축산에 닥칠 미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0: 아, 네.
1: 그러면 우리가 만약 축산의 규모를 늘리고 양을 늘리고 이거 확대할 수 있겠느냐.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0: 네.
1: 자연이 그걸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늘리겠습니까?
0: 네.
1: 미국도 가격이 그 소고기 가격이 그 20, 30% 올랐어요.
0: 네.
1: 그러면 그 소 사육 규모가 늘어야 되잖아요.
0: 네.
1: 오히려 소 사육 규모는 20% 줄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0: 아니요.
1: 기후 변화로 가뭄이 와가지고 초지가 다 사라졌어요.
0: 아, 네.
1: 그렇구나. 소를 어디서 키웁니까?
0: 그렇죠. 네.
1: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사육 규모가 줄어드니까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당연히 올랐죠.
0: 네.
1: 근데 농민들은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이가 없어요.
0: 네.
1: 우리도 그런 상황에 직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규모나 양을 늘려가지고
0: 네.
1: 축산을 영위하려고 하는 좀 이런 생각은 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축산이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
0: 네.
1: 이제 뭐 그런 오해를 받고 있기도 하죠. 이게 사실인 측면도 있고 오해인 측면도 있어요.
0: 네.
1: 축산 농가들이 생각할 때는 생산 과정에 집중하거든요.
0: 네.
1: 생산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많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생산 과정에서 많이 배출하는 거 아니야?
0: 네.
1: 생각하시겠지만 축산은 악취 문제가 조금 있어요.
0: 네.
1: 그러지 실제로 온실가스는 생산 과정에서는 우리 전체 국내 배출량의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출하고 있으니까 줄여 나가는 건 맞겠죠.
0: 네.
1: 그렇지만 우리 축산 농가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축산을 하기 위해서 그 축산의 먹이가 되는
0: 네.
1: 먹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물 자원, 땅 자원을
0: 네.
1: 너무 많이 소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0: 네.
1: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축산하는 생산 과정에서 그 발생하는 온실가스보다
0: 훨씬 더 많다.
1: 몇십 배
0: 네.
1: 된다는 거예요.
0: 네.
1: 문제는 그 지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산을 하면서 그렇게 그 함부로
0: 네.
1: 지금 뭐 유럽이 아까 가뭄으로 물을 공급이 어려워가지고 농업 생산량이 7% 떨어졌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앞으로 이게 그 일상적인 일이 될 텐데. 그럼 그 물 자원을 축산을 위해서 막 끌어다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0: 네.
1: 그리고 그 땅도 마찬가지예요. 산림을 막 그 저기 황폐 파괴를 해가지고 사료를 거기다 심었잖아요.
0: 네.
1: 그거 자체가 사실 온실가스 배출인 거예요. 산림을 파괴하면 안 되는데.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축산인들이 오해를 받았던 거죠. 실제로 생산 과정은 그렇게 온실가스를
0: 네.
1: 많이 배출하지 않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우리 축산인들을 생각하실 때 생산 과정에서는 그렇게 그 크게 기후 위기에 기여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축산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조금 좀 그 완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다만 우리 축산인들이 고려해야 될 건 그 축산을 하기 위한 전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직시를 하고 우리가 축산의 그 방향을 좀 설정해야 된다. 저는 그 방향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그 양보다는 질이다.
0: 네.
1: 품질로 네. 단백질 공급원을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품질이 높은 단백질 공급원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좀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아까 이제 화학비료가 그 화석연료 그 석유를 안 쓰게 되면 화학비료도 거의 사라지게 돼요.
0: 네.
1: 그러면 그 농업 생산에 필요한 양분을 축산 쪽에서밖에 이제 공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0: 네.
1: 그럼 축산 분야가 귀한 자원이 되는 거예요.
0: 그런
1: 걸 생각해서라도 사실은 이제 축산이 일정하게 좀 규모를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0: 네.
1: 지금처럼 막 그 규모를 대책 없이 확대하는 이런 정책 말고
0: 네.
1: 어느 정도 규모를 그 줄여서 관리하는 네. 규모 관리 정책을 가지고 좀 앞으로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화석연료하고 축산과 사람들이 별로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계속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어떤 우리 농업 시스템 또 축산 시스템 모든 것들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후위기 대응 그다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업에서도 이제 식량 위기 얘기했지만 축산업에서도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 모든 것들이 지금 연결이 되네요.
1: 당연합니다. 네. 규모만 축산 규모만 늘려가다가는
0: 네.
1: 앞으로 축산의 지속 가능성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그 먹이가 정상적으로 생산이 안 될 거기 때문에.
0: 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속이 답답하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방향은 찾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도는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우리 꽤 시간이 제가 많이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이 기후위기시대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고견 부탁드릴게요.
1: 뭐 이제 그 같은 처지죠. 저도 우리 국민들도 우리 청취자들도 같은 처지입니다. 예,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근데 예, 지금 이제 올해 잠깐 본격적인 기후 위기에 맞서 살짝 본 거예요.
0: 네.
1: 위험하다고 다들 느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상화되고 상시적으로 반복되고
0: 네.
1: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그 예전에는 저기 점쟁이들 뭐 무당 수준의 얘기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현실이 된 이 상황에서
0: 네.
1: 우리 생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그리고 에너지하고 식량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특히 식량 문제에 대해서
0: 네.
1: 관심을 놓치시면 안 된다. 이 식량 문제를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생존을 지키는 그 길인데
0: 네.
1: 그에 관심을 절대 놔버리시면 안 된다. 이런 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식량 위기는 곧 우리 인류의 위기라는 말씀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0: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박일진님께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또 다른 주제로 또 뵙고 싶습니다. 오실 거죠?
1: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0: 박일진님과 함께 기후변화와 농촌 그리고 우리의 밥상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방송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지구론 지식생활의 진행자 진아였습니다. 안녕.
2: 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스포츠 전부입니다. 저는 스포츠 게스타 신봉철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3.5MHz로 방송이 되고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시청하실 분들은요. 시청하실 때 꼭 좋아요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에서는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스포츠 스타를 모시고 특집 스포츠 전북을 마련했습니다. 제2탄으로 선수 시절 전 세계를 지배했으며 지금은 국가대표 감독을 맡으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그는 바로 배드민턴의 대부 박주봉 감독입니다. 자, 오늘 살아있는 전설 박주봉 감독과 50년의 배드민턴 역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공격대 라디오 특집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한 종목에서 세계 정점에 서 있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역사의 인물이 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로서 전 세계가 감탄하는 역사의 인물입니다. 그는 마침내 작년 25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의 살아있는 전설, 우리 전북 출신 박주봉 국가대표 감독을 오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주봉입니다.
1: 야, 정말 작년부터 저희가 모시려고 섭외를 했는데 드디어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네.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서 좀 네. 늦게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1: 저희가 예고를 했거든요. 오늘 방송이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고향에 자주 오십니까?
2: 글쎄요, 뭐 그동안에 쭉 이제 외국에서 거의 한 27년 정도 그렇죠.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뭐 이제 마지막 지도자 생활을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 할 때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전주에 자주 와서 네. 어머니도 뵙고 친척들도 뵙고 그랬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이제 감독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전북 출신으로서 세계를 주름잡은 배드민턴의 황제이신데 이제 옛날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죠. 배드민턴을 언제 어떤 동기로서 시작을 했었죠?
2: 저는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풍남 초등학교 저희 아버님이 교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특별활동 시간에 그 배드민턴 종목을 좀 선수를 가르치시다가 그 학교에 배드민턴 종목을 창단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배드민턴에 친하게 돼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정식으로 이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선수 뒤에는 훌륭한 부모님이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도 이제 아나운서 시절이었고 우리 박주봉 감독님이 선수 시절에 워낙 메달을 많이 따고 뭐 전국체전 무슨 국제대회 나가면 그 전라북도의 위상도 드높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무릎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뵌 일이 있는데 그 아버님이 박 명자 숫자시고 네. 학교의 교사로서 또는 교장님으로서 운동을 이렇게 좋아하셨던 거예요? 배드민턴 종목을?
2: 네, 아버님은 이제 학창 시절에 네. 연식정구 선수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네. 이제 라켓 종목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교사 생활 하시면서 네. 이제 학생들을 이제 재밌는 무슨 스포츠 활동을 시켜볼까 해서 그때 당시 정말 생소했던 이제 배드민턴 종목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재미를 느끼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배드민턴과 인연을 맺었었는데 네. 정말로 이제 돌아가셨지만 음흠. 저희 아버님이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저의 선수 생활 지금의 그 또 이렇게 지도자 생활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의 아버님이 저의 인생길을 만들어 주셨죠.
1: 알겠습니다. 또 그게 계기가 돼서 전라북도의 배드민턴이 인기를 갖게 됐고 또 대한민국이 그만큼 세계적인 팀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2: 그렇죠. 이제 그 아버님이 그 전주의 그 초등학교에 배드민턴 팀을 창단하면서 네네. 전주에서는 그때 전주 서중학교 네. 또 전주 농고 당시에 네. 지금은 이제 전주 생명과학고로 바뀌었지만은 그런 그 학교 체육 배드민턴 종목이 체계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또 어떻게 보면은 아버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1: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언제부터 배드민턴의 천재란 소리를 들으셨어요?
2: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사실 이제 전주 초등학교 때 이제 전북 대표로 소년체전에 가서 우승을 했고 네. 또 중학교 때 전주 서중학교로 학생으로서도 전국 소년체전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국가대표가 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1: 아, 일찍 됐네요.
2: 네, 그 계기가 그 고등학교 1학년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가 대구 연초 제조창에서 열렸었는데 네. 그때 이제 3학년 그 형들을 다 이기고 우승을 했었거든요.
1: 야.
2: 근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은 신체적으로 차이가 그럼요. 많이 났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막 올라갔을 때니까
1: 연초에 네. 네, 학년 초에. 네,
2: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을 이기고 그 우승하면서 그 한일 고교 교환 경기 그렇죠. 한국 대표 선수로 뽑히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1: 알겠습니다. 고1에 이미 국가대표로서 뽑혀서 국위 선양을 했군요. 자, 그러면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시기.
2: 이제 그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종별 선수권 대회를 6월 달에 제가 이제 우승을 하고 그해 12월 달에 그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걸 그 네.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때는 이제 대학 일반 다 포함해서 고등학교 학생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그 12명, 12명, 그래 24명을 협회에서 추려서 네, 네. 거기서 이제 A조, B조 두 조로 나눠 가지고 조 1위, 2위만 뽑는 국가대표 선발전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그 이제 실업 선배들 대학 선배들하고 경쟁해가지고 B조에서 조 2위를 차지해서 이야. 이제 4명 안에 들어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12월 달에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수 시절에 셔틀콕의 황제라는 별명이 붙었고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국제대회에서 우승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주요 입상 기록이 하도 많아서 오늘 다 방송이 끝날 때까지는 못 하겠고 아무튼 대표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우선
2: 제가 국제대회 첫 우승은 그 고등학교 전주농고 3학년 때 그 네. 3월 달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서 막 3학년이 됐을 때 네. 덴마크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 남자 복식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파트너는 같은 이제 전주농고 선배 좀 나이 차이가 많은 이제 이은구 선배랑 이제 파트너를 해가지고 네. 처음으로 이제 국제대회 그 82년도 3월 덴마크 오픈에서 우승을 했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수 시절에 가장 그 명예롭다면은 역시 이제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1: 그렇죠.
2: 이제 배드민턴이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채택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자 복식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 종목이 조금 그 좀 늦게 정식 종목이 되었어요. 이제 88 서울 올림픽 때는 그 전시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정식 종목이 못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혼합 복식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네. 그때는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저희 배드민턴에서는 가장 큰 대회가 세계 선수권 대회였었거든요.
1: 그렇죠.
2: 그 1985년 캐나다 캘거리에서 있었던 네.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복식에서 김문수 선수와 파트너에서 우승을 했고 네. 그때 당시에 또 혼합 복식은 유상희 선수랑 해서 처음으로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었죠.
1: 아, 그렇군요.
2: 그게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했던 대회인데 그 뒤에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개인전에서는 남자 복식에서 두 번,
1: 네.
2: 혼합 복식에서 세 번.
1: 네, 네.
2: 그래서 이제 다섯 번 그
1: 우승을
2: 해서
1: 네.
2: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기네스북 배드민턴 종목 그 세계 선수권대 최다 우승 선수로 그 기네스북에 올라갔었죠.
1: 알겠습니다. 아시안 경기 대회에서도 성적이 물론 좋았겠죠.
2: 이제 86 아시안 게임 우리나라에서 했던 86 아시안 게임에서 그때 남자 단체전, 남자 복식, 혼합 복식
1: 네.
2: 이 세 종목에서 우승을 해서 3관왕을 차지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도 이 전영 오픈이 또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나요?
2: 그렇죠. 전영 오픈 대회라고 하면 네. 우리 이제 쉽게 말하자면 윈블던 테니스하고
1: 그렇죠.
2: 같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12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1: 네네.
2: 전영 대회에서 정말 저 어렸을 때 당시에는 전형 대회가 그 윈블던 체육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웸블리 아레나라고 해서 그 윈블던 코트 매트를 밟아보는 게 꿈이다. 이제 그렇죠. 전 세계 배드민턴 선수들이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1: 네.
2: 그 윈블던 전형 오픈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복식 4번, 혼합 복식 5번, 그래서 총 이제 9번 우승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네. 제가 일본에서 한 20년 동안 지도자 생활했지만은 일본 오픈도 9번 우승했어요. 일본 오픈도 총 9번 했고 자 그 밖에 이제 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덴마크, 프랑스,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인도,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 시절에는 한 72회 정도 국제 대회 우승한 걸로 이렇게
1: 기억하고 계시네요. 72회 우승하셨다. 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 뒤를 지금 안생 선수가 쫓아오고 있어요.
2: 아, 50승, 대단합니다.
1: 50승 했더라고요 예. 벌써요. 이제 그 얘기는 네 이따 얘기하고요. 예. 야, 뒤 바로 따라오네. 예. 자 감독님 그 복식의 제왕이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이제 전해 들었는데 복식하면은 이제 복식이 있고 혼합 복식이 있잖아요.
2: 예. 예.
1: 선수들이 아주 화려했던데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어떤 선수들하고 했는지요?
2: 그때 처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는. 이제 한참 이제 선배이셨던 같은 전준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거 이용구
1: 선수.
2: 선배하고 네. 같이 해가지고 이제 한 2년 정도
1: 네.
2: 그 파트너를 해서 뭐 이제 그런 덴마크 오픈 우승이라든지 아시안 게임 3위 동메달
1: 네.
2: 이제 이런 성적을 냈었고 자 말 그대로 이제 저의 영원한 파트너였던 이제 김문수 선수와
1: 네.
2: 하고는 이제 그 83년
1: 네.
2: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83년
1: 네.
2: 그 6월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그 알바 월드컵이라고
1: 네.
2: 처음으로 파트너 조합을 해서 나갔는데 바로 우승을 했어요.
1: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이제 그 김문수 선배와 10년 가까이 그
1: 짝이 됐죠.
2: 짝이 돼가지고 뭐 국제대회 남자 복식에서도 한 30회 정도 같은 파트너로 해서 우승을 차지했었고
1: 네.
2: 이제 혼합복식 같은 경우는 그 제일 최초로 파트너했던 것은 이제 그 유상희 선수라고 저희 거기도 1년 선배인데
1: 네.
2: 아까 말씀드렸던 85년도 캐나다 캘거리 때 처음 같이 복식해서 우승했던 선배하고 좀 잠깐 하고 또 저하고 또 영원한 파트너했던 그 정명희 선수라고
1: 아, 정명희 선수 네, 네.
2: 랑 해서
1: 대단합니다.
2: 뭐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 아시안 게임 우승 등등 해서 국제 대회 그 정명희 선수랑 해서도 한 30회 정도
1: 네. 네.
2: 그렇게 우승을 했었고
1: 네.
2: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복귀했을 때 이제
1: 그렇죠.
2: 혼합복식 파트너는 그 라경민 선수라고 네.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한국체육대학교 그 좀 조교수 네. 시절에 스승과 제자다 해서 그 라경민 선수는 대학교 4학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파트너를 해가지고
1: 네.
2: 이제 국제대회도 나가고 또 올림픽도 나가고 그랬었죠.
1: 네네. 그리고 올림픽이 이제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때 금메달, 은메달을 다 땄죠, 한국이요.
2: 네, 그렇죠.
1: 네. 네.
2: 그 결승전 상대들이 이제 결국 이제 후배들이었는데
1: 네.
2: 현 이제 우리 전북 출신의
1: 네.
2: 그 현 대한 배드민턴 협회 회장인 네, 김동문 회장. 회장.
1: 네. 네.
2: 그리고 파트너했던 그 길영아 선수.
1: 네.
2: 그리고 저하고 이제 그 라경민
1: 네.
2: 제자하고 같이 그 이제 결승전을 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뭐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아쉽지만
1: 네.
2: 또 우리 한국 후배들이 또 금메달을 땄고
1: 네.
2: 한국이 또 금메달 은메달을 따는 그런 최고의 순간을
1: 그럼요
2: 맛봤기 때문에
1: 네, 네.
2: 정말로
1: 눈에 선합니다
2: 결과를 네, 네, 가져왔었습니다.
1: 네, 네. 그 이제 선수 생활 영원히 할 것 같은 선수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게 된 시점과 계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2: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첫 번째는 그 90년 북경 아시안 게임 끝나고 바로 은퇴를 하려고 그랬어요.
1: 네.
2: 근데 은퇴하려는 순간에 그 배드민턴 종목이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다고 그 IOC에서 발표를 하면서
1: 네네.
2: 아니지 그래도 올림픽이라는 이런 무대를 한번 뛰어봐야지
1: 네네네.
2: 해서 은퇴를 하려던 것을 이제 접고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참가해서 이제 금메달을 땄고
1: 네.
2: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말로 이제 은퇴를 하고
1: 네.
2: 이제 후진 양성을 위해서 한국체육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조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선수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또 바로 1년 후에 93년도 한 6개월 후에
1: 네.
2: 영국에서 또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단체전이 있었어요.
1: 네.
2: 근데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던 대회인데 2년 전에 저희 한국이 우승을 했었어요.
1: 네네.
2: 그런데 이제 한국협회에서 다시 한번 수디르만컵 그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단체전에 복귀를 해달라.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해서 다시 우승을 했죠.
1: 네, 그렇죠. 네.
2: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단체전 2연패를 이루고
1: 네.
2: 정말로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은퇴하고
1: 네.
2: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끝나고 나서 96년도 아까 이야기했던 네, 그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이제 우리끼리 결승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1: 네.
2: 제가 제일 아쉬웠었던 게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는 혼합복식 종목이 올림픽 종목이 없었어요.
1: 그렇죠.
2: 근데 그때 당시에 남자 복식, 혼합복식이 세계 랭킹 1위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혼합복식이 더 강한 1위였었어요. 근데 그게 정식 종목으로 안 돼서 너무나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2년 정도 은퇴를 했는데 이게 그 다음에 96년 아틀란타 배드민턴 종목 혼합복식이 다시 또 정식 종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1: 알겠습니다.
2: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 다시 또 복귀 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됐고
1: 그래서 김동훈 기령아 네. 선수와 결승에서 붙었게 된 거죠.
2: 우리끼리 이제 결승전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되었죠.
1: 알겠습니다. 네. 아, 잘 정리가 이제 됐어요. 정리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국내에서도 지도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1996년에 이제 완전히 은퇴를 해서 당시에 지도자로서의 성과는 어땠는지요?
2: 글쎄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은퇴하고 처음에 이제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후진 양성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사실은 이제 97년도 1월 달에 영국 유학을 떠났어요. 영국 네. 지도자 유학.
1: 네, 네, 네, 네.
2: 그래서 영국에서 한 2년 반 정도 영국 대표팀을 가르쳤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이제 99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된 계기는 또 그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1: 네.
2: 말레이시아에 있었어요.
1: 아, 네.
2: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네. 인도네시아와 함께 동남아에서 뭐 국기다시피 하는 스포츠 종목이고.
1: 네, 그렇죠.
2: 그래서 뭐 배드민턴의 그 열정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프로 야구 같이
1: 알겠습니다.
2: 대단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나라에서 또 지도자 생활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큰 경험이다.
1: 네.
2: 그래서 저 지도자 생활을 했다가 이제 한국으로 지금이야 정식으로 들어왔지만 그 전에는 잠깐 이제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을 그만두고 쉬는 기간에 한국 또 협회에서 또 그 2004년 아틀란타 올림픽에 대비해서 좀 임시 코치로 또 초빙을 해서 그때 이제 들어왔고
1: 네.
2: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후배들 이제 김동문, 하태권, 뭐 이동수, 유영성 이런 이제 남자 복식 선수들을 또 가르치게 됐었죠.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에서 탄탄한 지도자 캐리어를 쌓다가 영국, 말레이시아 등을 거쳐서 2004년도에 일본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일본을 가시게 됐는지요?
2: 아 제가 아까 참 2000 그렇죠.
1: 2004년. 네네,
2: 네, 2004년.
1: 네.
2: 그러니까 이제 2004년도에 네. 제가 아틀란타 올림픽까지는 그 임시 코치로 한국 대표팀을 지도했고
1: 네네.
2: 그 뒤에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지도 그 올림픽 끝나고 나서는 계속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있었거든요.
1: 네네네.
2: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사실은 세계 배드민턴 연맹과 그 이제 세계 배드민턴 트레이닝 센터 건립
1: 네.
2: 건에 대해서 한참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그게 말이 건립이지 이게 상당히 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말레이시아에서 한 2년 정도 좀 공백기가 있었어요.
1: 네.
2: 그래서 조금 세계 배드민턴계의 흐름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좀 느껴서
1: 네.
2: 그러고 있는 와중에 마침 이제 일본 배드민턴 협회에서 또 그때 당시에 국가대표 일본 대표팀 코치했던 그 코치가 또 우리 한국 후배였었어요.
1: 아, 그렇군요.
2: 예. 네. 근데 후배가 일본 배드민턴 협회에서 감독님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도 조금 세계 배드민턴 흐름을 계속 좀 따라가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그때 당시에 일본 배드민턴 상당히 약한 나라였었는데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수락을 하고 일본을 가게 됐죠.
1: 알겠습니다. 자, 2004년도에 일본에 가서 20년 가까이 일본 대표팀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아닌 일본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 일본을 세계 최강으로 탈바꿈한 그 비결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비리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2: 글쎄요. 사실 일본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보통 올림픽이라는 게 4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네. 4년 정도 지도하고 그만둘 줄 알았어요.
1: 네네.
2: 근데 이제 결국 뭐 20년 동안 네. 이제 일본 대표팀 감독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 올림픽을 일본 대표팀을 이끌고 다섯 번을 나갔다 왔는데
1: 네.
2: 근데 사실 일본 배드민턴은 뭐 그 2004년 아틀란타 올림픽 때 네. 13명이 출전해가지고 네. 한 명만 2회전에 진출했고 나머지 선수 전체가 1회전 탈락했었어요.
1: 처음에. 네네네. 네, 네, 네.
2: 그래서 이제 일본 배드민턴. 근데 나름대로 제가 그때 일본 선수를 봤을 때는 네, 네. 상당히 그런 배드민턴에 관련한 그런 능력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네, 네. 반면에 조금 게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일본 선수를 키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죠.
1: 알겠습니다. 네,
2: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갔더니 이제 뭐 시스템 자체가 이제 국가대표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열악했었어요.
1: 네.
2: 뭐 합숙훈련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도 없었고,
1: 네.
2: 그랬고 또 이제 국가대표 정식 코치들도 없었고,
1: 네.
2: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바꿔나갔죠.
1: 네.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토마스컵 남자 단체전 선수권 대회에서 최초로 우승을 했고, 16년에 리우 올림픽에서 여자 복식에서 또 사상 첫 금메달을 땄죠. 2018년도 우버컵 기억나세요? 세계 여자 단체전 37년 네. 만에 우승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 예. 거기서부터 좀 짧게 좀 얘기하신다면.
2: 글쎄 뭐 아까 2014년 토마스컵 우승
1: 네.
2: 그것은 사실은 토마스컵 우승국이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됐거든요.
1: 네.
2: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정도. 근데 네. 일본이 우승하면서 네 번째 우승국이 됐는데 사실 토마스컵은 단체전이라서 저 선수 시절에 유일하게 우승을 해보지 못한
1: 단체전.
2: 게 단체전 그 토마스컵이었는데
1: 네.
2: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1: 그렇죠.
2: 그 이제 또 우리 한국 선수들은 안 했지만은 지도자로서 이제 그 토마스컵 우승을 트로피를 올리게 돼서 너무나 기뻤었고
1: 만족도 느끼시고
2: 네, 네, 네, 지도자에서 큰 보람을 느꼈고
1: 알겠습니다.
2: 그다음에 이제 일본 배드민턴 사상 처음으로 사실은 2016년도에 이제 여자 복식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는데 그 전 2012년 그 런던 올림픽에서
1: 네.
2: 일본 배드민턴 사상 최초로 메달
1: 네.
2: 이제 은메달 땄었거든요 그때는
1: 네, 네, 네.
2: 맨날 은메달을 땄고 2016년도에 이제 최초로 이제 일본 배드민턴 최초로 이제 금메달
1: 네.
2: 또 이제 2018년 이제 여자 단체전 그 네. 우버컵도 우승을 차지하고 또 이제 이게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일본 협회에서도 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1: 네네.
2: 아, 그래서 아, 일본에서 뭐 세계선수권대 2016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메달을 6개 땄거든요.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3개.
1: 네네.
2: 또 그 다음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메달을 6개 따고. 그때 저 어떤 제일 큰 성과를 그때 당시에 거뒀었죠.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주범 감독님이 일본을 지휘하고 계실 때 한국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많은 배드민턴 전문가들이 아니, 가까운 일본에 있는데 좀 다시 데리고 와서 후배를 양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또 들리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쳐서 일본을 세계에 중국과 함께 대등하게 위치를 만들어 놓고 한국으로 2025년 즉 작년에 이제 오시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실 때 20년 만에 오실 때 세계가 또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한국으로도 가네 하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복귀를 결심한 뭐 동기가 있을까요?
2: 사실은 저는 그 24년 파리 올림픽 끝나고 네. 어때 보면은 좀 이제 그 국가대표 지도자는 그만두고 네. 어때 보면은 좀 뒤에서 좀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었는데 네.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1: 네.
2: 근데 이제 파리 올림픽 이후에 네. 또 많은 국민들이 아시겠지만은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따고 여러 가지 이제 협회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1: 네.
2: 또 협회 집행부가 또 새롭게 바뀌고 또 그 바뀌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 회장이 아까 말했던 우리 김동문 회장이
1: 네.
2: 또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고 그러면서 또 김동문 회장이 또 일본까지 날아와서 또
1: 깊은 얘기를 많이 하셨겠군요.
2: 네, 깊은 네. 얘기를 했고.
1: 네, 알겠습니다.
2: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외국에서 사실 뭐 한 27년 정도 지도자 생활하면서
1: 네.
2: 사실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한번 한국 대표팀을 위해서
1: 네.
2: 후배들을 위해서 좀 뭔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1: 네.
2: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늦어졌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늦었고 이제 후배들에게 감독직을 양보를 하고 후배들이 더 키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1: 네.
2: 그 와중에 이제 협회 또 올림픽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1: 네 알겠습니다.
2: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을 이제 수락하고 하게 됐죠.
1: 대환영입니다. 저희들은 저 대환영이었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감독님이 오시면은 안생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생 선수가 세계 이제 최고의 선수로 올라가 있었지만 한때 이겨야 될 경기를 지는 경우가 있었고 안생 선수가 조금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길래 그 당시에 이제 감독님이 오시면서 갑자기 안생 선수가 안정된 공격 또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팬들이 야, 이 감독이 뭐 바뀌더니 뭔가 또 안생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2: 글쎄요. 사실 뭐 어때 보면 그 안세영 선수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감독 시절에도 네. 안세영 선수와 시합을 했거든요.
1: 네.
2: 근데 일본의 그 야마구치 선수라고 작은 선수인데 그 선수의 좀 체력이 많이 밀렸었어요.
1: 네.
2: 시합을 하다 보면은
1: 네.
2: 근데 이제 파리 올림픽을 마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체력적으로든 완성된 선수가 됐었는데
1: 네.
2: 이제 그런 이제 그 협회의 불화.
1: 네.
2: 뭐 대표팀과의 불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정신적으로 많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2: 자, 그런 부분을 일단 최우선적으로
1: 네.
2: 이제 세영이를 이제 추스려 줬고 또 이제 세영이하고 제일 첫 번째 한국에 와서 한 게 안세영 선수하고 개인 면담이었어요.
1: 그러셨겠죠.
2: 네, 개인 네, 면담을 네, 하고 나서 네, 네, 네. 충분히 제가 이해할 부분 이해하고 나는 이러한 방향으로 대표팀을 이끌겠다.
1: 네.
2: 그리고 너한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할 예정이다.
1: 네.
2: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세영이하고 첫 만남, 첫 미팅이 서로가 이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세영이도 좀 좀 마음 편안하게
1: 네.
2: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1: 네.
2: 지금 이제 좋은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보통 이제 전문가들의 표현은 안생 선수가 공격적인 선수보다 수비적인 선수였는데
2: 네.
1: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공격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 전체 경기 흐름 자체가 바뀌어졌다. 그래서 더욱더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데 네. 인정하십니까?
2: 예. 예. 저도 그동안 쭉 지켜봤던 부분이라서
1: 네네.
2: 세영이 시합이 항상 너무나 길게 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체력 소모가 워낙 많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좀 빨리 빠른 공격으로 해서 템포를 끊는 시합도 해야 된다.
1: 네.
2: 그래서 그 공격력을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고
1: 네.
2: 자,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그 효과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체력적으로도 좀 안배된 그런 경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올해 나갔던 대회는 전승이거든요.
1: 그렇죠.
2: 네, 올해 뭐 1월 달부터
1: 5개 대회 다
2: 쓰렀다만 다 우승을 지금 차지했고
1: 언제 나가죠 또 그러면
2: 이제 지금

0: 모든 여자 단식 선수는 안세영 선수가 타켓이 돼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렇지만은 일단 사실 우리나라 세계 국제대회가 자,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1년에 18개에서 20개 대회를 나가요.
1: 네, 그게
0: 좀 쉬고 싶어도 그 세계 배드민턴 규정이 세계 랭킹 여자 단식 15위 이내 선수는 그 나가게끔 돼 있어요. 안 나오면 바로 이제 페널티라고 해서 한 대 안 나갈 때마다 그 US 5천 불씩 페널티를 내야 돼요.
1: 그러면 15회를 꼭 나가야 돼요? 다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0: 그러니까 이제 12개 대회는 무조건 나가야 되고
1: 12개 이상.
0: 12개는 그 슈퍼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그런 데는 예. 12개를 나가야 되고 그 밖에 이제 당연히 이제 아시안 게임 올림픽 나가야지 아까 했던 뭐 토마스컵이라든지 우버컵이라든지 또 이제 아시아 선수권대회라든지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나머지 다섯 개 대회도 상당히 중요한 대회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의무 참가하는 대회 말고도 추가로 나가야 되는 대회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됐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네. 또 세계연맹도 좀 숫자, 그 포인트를 15점으로 줄이면 아무래도 경기 시간이 단축되니까 선수 알겠습니다. 부상 방지도 예방이 되고 또 어때 보면 그 빨리 끝남으로써 이제 광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세계연맹에서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1: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또 상금도 늘어나니까.
0: 네, 그렇죠.
1: 그래 상금 너무 적다고 지금 많은 저 배드민턴 관계자들이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렇죠. 테니스 종목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저도 공감합니다. 네. 자, 이제 많은 얘기를 이제 배드민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지난주 어제까지 국제 배드민턴 대회 박주봉배 국제 배드민턴 대회가 전주에서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회는 언제부터 열렸고 또 열리게 된 동기를 알고 싶습니다.
0: 글쎄요. 이제 지난주에 끝난 대회까지 이제 4회째 대회가 끝났는데 네, 네. 사실은 이제 전라북도 배드민턴 협회 회장님 이제 심용현 회장님께서 네. 이제 회장님을 하시면서 이제 전북 출신의 이렇게 이제 메달리스트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러한 대회를 좀 해서 좀 우리 전라북도 배드민턴을 활성화를 시키고 네. 또 알리고 싶으시다 해서 좀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스럽게 네. 이렇게 제 이름을 딴 지금 박주봉 배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제 끝난 경기에 무려 2천여 명의 동호인들이 국내외에서 오셔가지고 아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허버트 스틸 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이건 어떤 상인가요?
0: 이제 저희 세계 배드민턴 연맹에 있는 상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배드민턴 명예 전당에 들어가는 상이 있고 네. 또 이제 허버트 스틸 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허버트 스틸 상은 일단 배드민턴인 뿐만 아니라 세계 배드민턴의 공헌한 사람한테,
1: 공헌한 사람들.
0: 사람한테 주는 네. 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범위가 커요.
1: 그렇군요.
0: 명예전당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인에 한해서 그렇죠. 주는 상이고 허버트스틸상은 그런 이제 무슨 IOC 위원도 받을 수도 있고 각 다른 종목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한테도 주는데
1: 알겠습니다.
0: 이게 매년 주는 상은 아니고 그런 사람이
1: 있을, 때.
0: 있을 때만 알겠습니다. 주는데 네. 지금 우리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1934년에 처음 발족이 됐는데 지금까지 14명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1: 1996년에 받으셨네요.
0: 네, 저는 이제 여덟 번째 수상자로 지금 받았던 상이라서 좀 명예롭게 생각을
1: 그럼요.
0: 하고 있습니다.
1: 뭐 배드민턴의 노벨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자, 그리고 2001년도에 배드민턴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어요.
0: 네. 네. 네, 이제 처음으로 한국 선수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세계 배드민턴 연맹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고 그 뒤에 이제 같은 제 파트너였던 김문수 선수 또 김동문 선수 뭐 하태권 그동안에 방수연 선수 등등이 이제 계속 명예 전당에 이제 세계 배드민턴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죠.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 감독님께서 이제 배드민턴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사업은 아니시라고
0: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1: 네네.
0: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네. 그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1: 그렇죠. 엄청나죠.
0: 뭐 축구하고 맞먹을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서로가 1, 2등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0: 많아서
1: 네.
0: 또 이제 이런 배드민턴을 이제 종목을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 아시는 또 지인분들께서 이런 곳은 좀 이름을 빌려서
1: 네,
0: 이런 걸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름을 빌려드리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배드민턴 그 용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1: 박주봉 이름의 그 영어 약자에서 PJB 스포츠.
0: 예, 예, PJB 스포츠.
1: 스포츠입니다.
0: 예, 이렇게 해서.
1: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는죠?
0: 뭐, 기본적으로는
1: 라켓.
0: 라켓, 신발, 유니폼, 가방,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큰 브랜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작은 브랜드지만은 일단 우리 동호인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좀 배드민턴이 좀 그 활성화되고 또 즐길 수 있도록 그런데 좀 보탬이 되고자
1: 네.
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PJB 스포츠. 전라북도에도 대리점이 있겠죠?
0: 네. 전국적으로 각 대리점이 있는 걸로
1: 알겠습니다.
0: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제가 배드민턴을 시작한다면 그 상품 사용하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네. 자, 이제 끝으로 가족 관계로 전주에 지금 가족이 살고 계십니까?
0: 네. 지금 아직 어머님께서 95세신데 아직 지금 연로하시지만 지금 계시고
1: 네.
0: 또 이제 여기 이제 큰 형님, 작은 형님, 큰 누나가 여기서 전주에서 계속 살고 계셔가지고
1: 네.
0: 저도 이제 외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자주 찾아 못 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어디 외국 시작 갔다 오면 틈틈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어머님도 뵙고 가족들 식사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직계 가족분 일남 일녀로 주셨다고 그러는데
0: 네, 네네. 그 일남 이녀.
1: 아 이녀. 네.
0: 아 일남 일녀.
1: 일남 일녀.
0: 네네. 이제 네. 뭐 아들은 지금 군대가 있고.
1: 아, 네. 네, 근데 자녀 중에 배드민턴과는 관계가 없네요.
0: 네, 제가 운동을 못 시켰어요.
1: 아 그렇죠.
0: 못 시켰는데 저희 딸이 사실은 네. 운동 신경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크고 나서 자기 운동 안 시켰다고
1: 네.
0: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 사실 제가 이제 선수 생활을 이렇게 이제 그 국제대회 나가서 우승도 해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하려면 그런 이제 국가대표도 돼야 되고 또 세계적인 선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1: 그럼요.
0: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네, 네. 체육에 관계된 교사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야 오늘 시간이 참 40여 분이 넘게 지났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일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초대를 또 하겠습니다.
0: 네,
1: 끝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 짧게 한번 해주시죠.
0: 예, 뭐 그전에도 해외에 있다가도 그랬지만은 참 정말로 전주만 오면 너무나 포근하고
1: 네.
0: 또 전주에 저도 지금도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말투가 아직도 안 변해가지고
1: 아, 그대로 계시죠.
0: 예, 정말로 고향에 와서 이제 같은 우리 전북 말 쓰면은 너무나 또 정감이 가고
1: 네.
0: 너무나 편하고
1: 네.
0: 또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해가지고 또 우리 전라북도 인으로서
1: 네.
0: 또 자긍심을 가지고
1: 네.
0: 또 우리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선수로서 세계를 제패하고 지도자로서 일본 배드민턴의 기적을 읽은 뒤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부흥기를 이끌고 계신 박주봉 대한민국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영원히 이 만남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어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여름의 기억에는 유난히 냄새와 맛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비가 쏟아진 뒤에 흙냄새, 수박을 자를 때 나는 소리, 그리고 뜨거운 김을 내며 익어가는 옥수수 냄새. 그때는 그저 맛있어서 먹었던 것들이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그 시절의 맛이 아니라 그걸 내어주던 사람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오래된 노래와 오래된 기억, 그리고 한자리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Don't Stop Music Play 주간 플레이입니다. 오늘 만나볼 뮤지션은요, 제주 소년입니다. 제주 소년은 박경환과 유상봉이 결성해 2003년 정규 1집 제주 소년으로 데뷔한 포크 듀오입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곡이 제주 소년의 대표곡입니다. 귤 듣고 가시죠.

첫 포문을 열었던 곡은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그리고 이어서 큐,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손잡고 허밍, 이렇게 세 곡이 제주소년을 검색했을 때 수위로 나오는 곡들입니다. 네, 손잡고 허밍은 요조씨와 함께 했네요.

예, 몽글몽글한 느낌이 사람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손잡고 허밍. 네, 이어서는 제주소년이 싱어게인 무명가수전에 참여했을 때 불렀던 곡입니다. 터. 좀 익숙한 곡이실 거예요.

네. 우리 국내 포크 음악의 한 산맥인 한돌 선생님의 곡 터였습니다. 그 터를 지주소년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시대에 또 울림이 있네요. 아, 이 포크 음악 어쿠스틱 기타와 목소리 단출한 편성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제주소년 유년에게라고 하는 앨범에 들어있는 머물러줘.

0: 제주소년은 2002년 유지아 음악경연대회 동상을 박경원씨가 수상하게 되면서 음악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수상곡은 레이니 모닝이라고 하는 곡이었고요. 제주소년 1집에 수록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박경환님의 1인 체제로 제주소년이 진행되고 있지만 과거에 박경환씨 그리고 유상봉 두 사람이 초등학교 동창이었대요.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축구하면서 친해졌다고 하고요. 중학교 때부터 밴드를 결성하는 등 음악작업 함께 해왔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제 음악 경연대회 뭐 수상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데모 테이프를 열심히 돌렸고 델리 스파이스의 김민규 씨가 또 이들을 발탁해서 첫 앨범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첫 앨범에 대한 찬사가 있습니다. 그 어떤 날이라고 한 팀 아시죠? 어떤 날의 재림이다라는 큰 호평을 들었다고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 Farewell 들으면서 잠시 감상에 잠겨보겠습니다.
1: 서로를 정말 좋아했었지만

너무 온기 가득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작별이라고 하면 달콤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네요. 네, 잠깐의 해체와 재결성도 거쳤지만 지금 1인 체제 하고 계시는 제주소년은 정말 다양한 재주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주소년이라고 하고요. 제주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 경력에 착안해가지고 제주소년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으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애프터눈 레코즈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진들도 양성하고 정말 활발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 팔방미인형 뮤지션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눈 오던 날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데요. 겨울이면, 눈 오는 날이면 챙겨볼 만한, 챙겨 들어볼 만한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을 마지막으로 실버건의 주간플리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제주소년의 명륜동. 그와 함께 30분 동안 쉼없이 들었던 노래들의 정서들을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억하시면서 감상에 잠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목소리지 않나 싶어요. 늘 우리는 긴장하기 쉽고 날이 서 있기 쉬운 것 같은데 제주소년의 음악을 듣는 순간은 적어도 마음을 내려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나는 향취는 더 진하고 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제 2부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 코너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오늘의 준비된 곡은 엄마와 옥수수입니다. 이 곡에 대한 사연을 먼저 여러분 만나보고요.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해보죠. 네, 엄마와 옥수수 같은 경우는 예상하셨겠지만 여름에 쓴 곡이니까요. 요맘때 여름이 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1: 꽃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써온 프로젝트 주간 김은총. 오늘은 2023년 8월 16일 만난 0181번님 사연입니다. 제겐 여름하면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 제철 먹거리 하면 떠오르는 음식과 관련된 건데요. 보통은 수박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게는 옥수수예요. 깊은 여름 먹음직스럽게 익은 옥수수를 보면 저는 매번 눈물 짓게 되거든요. 결혼하고 친정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살게 되었던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신혼집에 엄마를 초대해 구경시켜드리고 배웅하는 차 안에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야야, 나 느그집 오는 길 다 외워불었다.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는 때도 아니어서 그냥 대수롭기 않게 넘겼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관리사무소에서 어머니가 와 계시니 내려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내려가 보니 글쎄 엄마가 옥수수를 머리에 한가득 이고 걸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반가워 웃는 엄마와 달리 저는 놀란 나머지 어떻게 찾아왔냐며 엄마를 체근했죠. 빨리 걸어도 3시간은 좋게 걸어야 하는 거리인데 그제야 엄마의 이마에 송글 맺힌 땀과 굽은 허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려서부터 옥수수를 참 좋아했던 딸 생각을 하며 삼복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옥수수를 이고 찾아온 울엄마. 분명 그날엔 엄마랑 옥수수를 나눠 먹으며 웃음 지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옥수수만 보면 절로 눈물이 납니다. 어느덧 저도 황혼을 향해 달려가는 나이가 되었고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도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생생하네요. 그만큼 엄마의 사랑이 컸기 때문이겠죠? 실버건, 이런 제 사연도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올해도 옥수수를 먹으며 불러봅니다. 아, 우리 엄마 너무 보고 싶다. 사연에 이어서 가사를 낭독해 드릴게요. 엄마와 옥수수. 작사, 작곡, 김은총. 여름이면 익어가는 옥수수 보면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 삶아주던 옥수수 보면 생각이 난다. 무더운 여름 길을 걸어서 무작정 나를 찾아온 엄마. 옥수수 삶아 한 속구리 머리에 이고 그 먼 길을 걸어온 엄마. 여름이면 익어가는 옥수수 보면 눈물이 난다. 우리 엄마 삶아주던 옥수수 보면 눈물이 난다. 옥수수 보면 생각나서 무작정 길을 걸어온 엄마. 한없는 사랑 가득 머리에 이고 나를 향해 찾아온 엄마. 여름이면 익어가는 옥수수 보면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 삶아주던 옥수수 보면 생각이 난다. 여름마다 익어가는 옥수수 보면 눈물이 난다. 우리 엄마 그리워서 옥수수 보면 눈물이 난다. 보고 싶은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난다. 여름마다 익어가는 옥수수 보면 엄마가 생각난다.
0: 네. 옥수수 보면 엄마가 생각난다고 하셨던 0181번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 정말 사연을 구구절절 열심히, 그 감정이 담겨 있어서, 제가 그 당시 만났었던 그 감정이, 이 방송을 위해서 다시 준비했을 때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그 어머니가 그 먼 길을 걸어오셨는지, 또 그 어머니가 먼 길을 걸어온 그 장면을 글 속에 너무 그 그려지게 작성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연이 그 만났던 그 순간이 정말 울컥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곡을 쓰고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불러보다가 막 눈물이 막 저도 맺히더라고요. 그런 감동적인 곡만

곡들만 먼저 여러분께 들려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썼는지 여러분께서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네, 그 곡을 여러분께 들려 드려 보겠습니다. 엄마와 옥수수라고 한 노래입니다.

0: 엄마와 옥수수 원곡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2013년이었죠? 2013년 8월. 아, 그때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이 곡을 쓰던 날의 온기도 너무 덥고, 요맘때처럼. 그래도 이제 뭐 입추가 지났지만, 조금씩 밤 아침으로는 이렇게 좀 서늘해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더운 여름이 가기 전에 이 노래를 소개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옥수수 좋아하세요? 저도 어릴 적에 옥수수 할머니가 삶아주시면 되게 좋았거든요. 뭐 엄청 좋아한다까지는 아닌데, 그 옥수수의 뉴슈가라고 하잖아요. 그 요즘 뭐 다 제로 음료 하면 다 막 그렇게 막 아스파탐 뭐 이런 것들이 설탕을 대체하고 있는데, 진짜 그 설탕보다 몇 배는 강력한 단맛을 내는 뉴슈가. 그걸 옥수수와 함께 쪄야 또 그 맛이 있거든요, 특유의. 그래야 이렇게 달콤하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옥수수 이렇게 하면서 늘 제가 어릴 적에 옥수수로 하모니카 분다고. 옥수수 하모니카. 이랬던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하모니카 막,를 부는 것처럼 옥수수를 이렇게 먹는 그제 어린 적 모습이 왠지 제가 그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연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그 학교 가는 길에 장터가 있었어요. 5일장이 있어서. 그런 여느 날 보면 할머니들이 그렇게 머리에 뭘 이고 가세요. 와, 저렇게 무거운 걸 머리에 이고 어떻게 가시지? 싶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다 이고 지고 가서 판매하고 가져오시고 하시는 거 보면, 그 모습들이 생각나니까 저는 이 사연을 딱 읽는데 그 모습이 너무 막 그려지는 거죠. 멀리서 이렇게 걸어오신 엄마가 그 더운 날, 아, 그걸 맞이하셨을 그 사연자분의 그 당황스러운 표정들.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놀라는, 그런 모습들이 막 그려져서 웃음도 퍽 나왔다가, 이내 코끝이 찡긋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에세이를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1: 5월의 얼굴.
0: 네, 5월의 얼굴 에세이가 잘못 틀어졌네요. 엄마와 옥수수였죠? 네, 엄마와 옥수수 에세이 다시 가겠습니다.
1: 엄마와 옥수수. 여름이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다. 수박이나 복숭아처럼 한입 베어물기만 해도 온몸에 열기를 식혀주는 과일도 있고, 얼음을 동동 띄운 콩국수나 냉면처럼 여름이 아니면 좀처럼 제맛이 나지 않는 음식도 있다. 이번 사연을 만나고서는 옥수수도 추가될 것만 같다. 생각해보면 옥수수도 참 여름다운 음식이다. 한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알알이 여물고 큼지막한 솥에 한가득 쪄내면 구수하고 달큰한 냄새가 집안을 채운다. 뜨거운 김을 후후 불어가며 한 줄씩 베어먹다 보면 어느새 입가에는 옥수수 알갱이가 묻고 손가락은 끈적해진다.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몇 개씩 앉은 자리에서 먹어치곤 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옥수수는 그저 여름철 간식이 아니라 보고 싶은 한 사람의 얼굴이 되기도 한다. 0181번님의 사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사연자분에게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수박도 바다도 아닌 옥수수라고 했다. 깊은 여름, 먹음직스럽게 익은 옥수수만 보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고 말이다. 그 이유는 약 30년 전 어느 여름날에 있었다. 결혼 후 친정집에서 차로 30분쯤 떨어진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던 사연자분은 어느 날 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했다. 집 구경을 마치고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셨다고 했다. 야야, 나 너희 집 오는 길 다 외워불었다. 눈 감고도 오겠다.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시대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딸은 그냥 웃어넘겼다고 했다. 엄마가 딸 사는 집 오는 길을 기억했다는 말이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었겠는가. 그런데 어느 무더운 여름, 관리사무소에서 갑작스런 연락이 왔다. 어머니가 1층에 와 계시니 내려와 보라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내려갔더니 그곳에는 정말 엄마가 서 있었다. 옥수수를 머리에 한가득 이고서. 처음 이 부분을 읽는데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그려져서 한동안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못했다. 삼복더위,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어느 할머니의 모습이 그려졌다. 자동차로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 빨리 걸어도 3시간은 좋게 걸어야 하는 길을 한 여인이 머리에 옥수수를 이고 걸어왔다. 딸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좋아하던 옥수수를 먹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아마 가는 길에 몇 번이고 머리에 이고 있던 소쿠리를 내려놓았을 것이다. 땀을 훔치고 허리를 잠시 펴고 다시 옥수수를 머리에 올렸을 것이다. 한낮의 햇볕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옥수수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굽은 허리는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막상 딸을 만난 엄마는 웃었다. 반가워서. 그 모습을 본 딸은 오히려 놀란 마음에 엄마를 채근했다고 했다. 엄마,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왔어? 그제야 보였다고 했다. 엄마의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과 굽은 허리가. 나는 이 대목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먹먹해졌다. 사랑이라는 것이 때로는 꼭 이런 모습이어서 그런 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먼저 말하지 않는다. 그저 가져온 것을 내민다. 이거 먹어라. 그 한마디면 끝이다. 그 안에 몇 시간을 걸었는지, 얼마나 무거웠는지,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같은 것은 좀처럼 설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에는 그 크기를 다 알지 못한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 사람의 나이에 가까워지고 나서야 뒤늦게 알게 된다. 아,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게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난 왜 그런 말을 먼저 던졌을까? 사연자분 역시 그날에는 엄마와 옥수수를 나눠 먹으며 분명 웃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옥수수만 보면 절로 눈물이 난다고 한다. 그때는 웃으며 먹었던 옥수수가 세월이 흐르고 나니 눈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참 이상한 일이다. 음식의 맛은 그대로일 텐데 그것을 먹는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 어릴 때의 옥수수는 그저 맛있는 간식이었다가 어느 날에는 엄마가 해준 음식이 되고 다시 시간이 흐르면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불러오는 기억이기 때문일까. 그렇게 음식에도 시간이 스며드는 모양이다. 한입 베어물었을 뿐인데 수십 년 전 어느 여름날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젊었던 엄마를 다시 만난다. 그렇게 사연을 다 읽고 나니 이번 노래는 오히려 복잡하게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사연 자체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어떤 멋진 비유나 그럴듯한 말들을 덧붙이려는 순간 오히려 엄마가 이고 온 옥수수 한 소크리의 무게가 가벼워지거나 훼손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최대한 사연의 모습을 그려내듯 그대로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 첫 가사는 아주 단순하게 시작했다. 여름이면 익어가는 옥수수 보면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 삶아주던 옥수수 보면 생각이 난다. 처음에는 생각이 난다는 말이 너무 평범한 건 아닐까 잠시 고민했다. 그런데 아무리 다른 말을 찾아봐도 이 사연에는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렸다. 그립다거나 보고 싶다는 말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생각이 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잊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난다. 옥수수를 보는 순간, 그 냄새를 맡은 순간, 한입 베어물다가 문득 엄마 하고 그래서 굳이 꾸미지 않기로 했다. 옥수수를 보면 엄마가 생각난다. 그게 이 노래의 전부여도 충분했다. 2절에서는 사연 속에서 가장 강렬했던 장면을 그대로 가져왔다. 무더운 여름길을 걸어서 무작정 나를 찾아온 엄마. 옥수수 삶아 한 소쿠리 머리에 이고 그 먼 길을 걸어온 엄마. 이 부분을 쓰면서 계속 무작정이라는 말을 생각했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서다. 오늘 딸을 보러 가야겠다고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고 어떤 특별한 날이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저 밭에서 옥수수가 잘 익었고 그것을 보는 순간 딸이 생각났을 것이다. 우리 딸 이거 좋아하는디. 아마 마음은 거기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옥수수를 삶고 소쿠리에 담고 머리에 이고 길을 나섰다. 차가 없으면 걸으면 됐다. 3시간이 걸리면 3시간을 걸으면 됐다. 딸에게 먹이고 싶었으니까. 이렇게 적고 나니 참 엄마라는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자신을 위해선 한없이 아끼면서 자식에게 주는 것은 좀처럼 아까워하지 않는다. 맛있는 것이 생기면 자기 입보다 먼저 자식의 얼굴이 떠오르고 어디 좋은 것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든 하나 챙겨주고 싶어한다. 어쩌면 사연 속 엄마가 머리에 이고 온 것은 옥수수 한 소쿠리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3절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싶었다. 옥수수 보면 생각나서 무작정 길을 걸어온 엄마. 한없는 사랑 가득 머리에 이고 나를 향해 찾아온 엄마. 처음에는 옥수수를 이고 온 엄마였지만 생각할수록 엄마가 머리에 이고 있었던 것은 결국 사랑이었다. 옥수수의 무게보다 훨씬 크고 무거웠을 사랑. 그런데 엄마는 그걸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딸에게 가져다 줄 생각에 발걸음이 조금 더 빨라졌을지도 모르겠다. 노래를 쓰다가 나도 모르게 내 주변의 사랑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사랑을 참 쉽게 당연하게 여긴다. 언제든 전화하면 받아줄 것 같고 고향에 가면 늘 같은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언제까지나 나보다 먼저 나를 걱정해 줄 것만 같다. 그래서 때때로 투정을 부리고 귀찮아하고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핀잔을 주기도 한다. 사연자분도 그날 엄마를 보고 반가움보다 걱정과 놀람이 먼저 나왔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우리는 그 장면을 다시 보게 되는 걸까? 엄마를 체근하던 딸의 시선이 아니라 3시간을 걸어온 엄마의 시선으로 그 길을 딸에 가보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의 크기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래서 후렴에서는 생각이 난다를 눈물이 난다로 더 깊은 감정을 표현해 보았다. 여름이면 익어가는 옥수수 보면 눈물이 난다. 우리 엄마 삶아주던 옥수수 보면 눈물이 난다. 같은 옥수수인데 시간이 흘렀을 뿐이다. 그런데 지나간 일들에 대한 생각은 종종 혹은 자주 눈물로 번진다. 나는 이번 노래에서 바로 이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젊은 날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사랑을 세월이 대신 알려준 것. 어머니의 나이를 따라가고 어느덧 자신 역시 황혼을 향하는 나이가 되어보니 그날의 엄마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사연자분은 마지막에 말했다. 올해도 옥수수를 먹으며 불러봅니다. 아, 울 엄마, 너무 보고 싶다. 이 말을 읽고 나니 노래의 마지막 역시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다. 보고 싶은 우리 엄마. 옥수수 보면 생각이 난다. 결국 이 노래는 옥수수에 대한 노래가 아니다. 엄마에 대한 노래다. 한때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기억. 삼복 더위를 3시간이나 걸어올 만큼 자신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그건 참 오랫동안 따뜻한 사랑일 테니까. 그래서 오늘도 사연자분을 위해 노래한다. 여름마다 익어가는 옥수수처럼 시간이 흘러도 익어가기만 하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보고 싶은 우리 엄마. 옥수수 보면 생각이 난다.
0: 네, 옥수수 보면 생각나는 사람 생각하면서 저도 곡을 만들었던 기억을 되살렸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에세이로 정리해봤습니다. 곡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이야기를 메시지화 했는지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납득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애틋한 사연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엄마 옥수수 이제 음원으로 준비된 버전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이 버전 들려드리고요. 저는 3, 4부 코너 수상한 추세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3, 4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AI 검색과 함께하는 리얼 서칭 쇼 수상한 추대석.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늘소녀 공작소의 윤슬기님 모셨습니다. 자, 저는 이분을 검색하다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바늘소녀라고 하는 이름이 야 이렇게 오래된 이름이었다니.
2: 이제 네. 소녀가 아니게 됐어요.
1: 네. 네.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코너가 될 것 같네요. 네. 바늘소녀 윤슬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바늘소녀 공작소 대표 윤슬기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처음 오셨죠?
2: 네. 처음.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전주에 가면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정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는 전주에서 15년 동안 바느질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는 윤슬기라고 하고요. 뭐 작업실도 하고 재밌는 그런 같이 놀 수 있는 자리들도 기획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삶에서 재미를 기준으로 삼아서 살고 있습니다.
1: 네.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기획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바늘과 실로만 삶을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너무 재미있다라고 또 흥미롭다,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요. 바로 검색 들어가겠습니다. 늘 똑같은 검색을 합니다. 네, 전주의 바늘소녀 윤슬기님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 검색을 네. 해보겠습니다. 검색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2: 가게 이름으로는 검색을 해봤는데 네. 제 이름을 넣어서는 검색을 해본 적은 없어요.
1: 네, 없으시죠? 좋습니다. 바로 검색 결과 떴는데요. 예, 전주의 바늘소녀 윤슬기 씨는요. 전주에서 핸드메이드 수제 소품 공방인 바늘소녀 공작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예가이자 청년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지역 청년 창업가이자 개성 있는 골목 상권을 지켜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2: 네.
1: 네, 틀린 정보 없으시죠? 아직.
2: 개성 있는 골목 상권이라는 게 좀 충격이네요.
1: 그렇죠.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또 그 얘기도 저 또 이어갈 것 같긴 한데요. 네, 바늘소녀 공작소의 시작. 전 이 검색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년 시절부터 바느질을 좋아해서 독학으로 실력을 키웠고 와, 이 내용도 좀 놀랍고 20대 초반인 2011년부터 동생과 함께 전주 한옥마을 인근 향교길 등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가방, 지갑, 브로치, 키홀더 등의 소품을 판매하는 공방을 열었습니다.
2: 네. 너무 충격적이에요.
1: 왜 충격이세요?
2: 아니, 그렇게까지 나온다는 게.
1: 정말. 저 지금 여기에는, 이 컴퓨터에는 네. 제 아이디가 로그인 되어 있지도 않아요, 심지어. 네.
2: 왜냐면, 제가 동생하고 같이 시작을 하긴 했는데,
1: 네.
2: 동생하고 함께한 시간이 정말 짧았거든요.
1: 짧았죠. 네.
2: 그래서 저조차도 그 같이 했다는 거를 잘 네. 까먹어요, 지금.
1: 그러니까요. 네. 첫 시작은 동생분이랑 하셨지만 사실상 주축으로 활동하셨던 그 지난한 15년의 생활은 사실상 윤슬기 씨 혼자
2: 네, 그렇죠.
1: 바늘소녀로.
2: 몇 개월 정도 동생.
1: 네네. 바늘소녀로서 해오셨는데, 네. 아, 그 이야기가 잡혔고요. 또, 가장 또 이제 최근에 활동들도 좀 잡힙니다. 네. 남문사잇길로의 이전과 활동,
2: 네.
1: 전주 한옥마을의 상업화와 임대료 상승 등 구체적인 이유까지도,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죠.
2: 네.
1: 네, 변화 속에서도 2014년 늦겨울 무렵에 지금의 남문사잇길 부근으로 자리를 옮겨서 꾸준히 공방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마땅한 이름이 없던 이 골목에 상인들과 함께 이름을 붙이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박하고 단단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대량 생산과 빠른 속도가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물건을 만드는 아날로그적인 가치와 자신만의 소신 있는 청년 창업 스토리가 여러 지역 언론 및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네.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전주방송 다큐에세이 네. 여기 이 사람? 네, 뭐 소개됐다고까지도 네. 검색이 걸렸네요. 어떠세요?
2: 저도 잊고 있던 저의 그 과거들이 파헤쳐지는 그런 기분이네요.
1: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가 파묘 방송인가요?
2: 네, 파묘 느낌이에요. 네네. 그 다큐멘터리도 제 기억에서 지웠거든요.
1: 네. 네. 지우셨어요. 네네. 지우기까지 하셨어요. 네네. 네. 지워진 게 아니라 지우시기까지 하셨다는.
2: 지웠는데.
1: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네요. 전주 원도심 골목길에서 오랜 시간 자신만의 감각과 정성을 담아 바느질 작업을 이어오면서 지역의 문화적 색채를 더해주는 따뜻한 청년 장인.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네요.
2: 네. 네. 약간 미화된 것 같아요.
1: 네, 뭐 저는 개입한 바가 네, 없습니다. 네, 네, 그냥 그대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AI가 미화를 했는지 어쨌는지, 대화를 하면서 또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좀 신기하시죠?
2: 네.
1: 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반응이셨어요.
2: 아, 충격받고 이렇게, 네.
1: 네. 이게 맞아?
2: 네.
1: 어떻게 이 정보까지 나오지? 이렇게.
2: 저도 딱 그런 기분이에요. 그 전에 이제 네. 방송 하시는 거 찾아서 봤거든요.
1: 네네.
2: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막, 하셔서, 네. 왜 그렇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저도 궁금해서, 나도 한번 그러면 찾아볼까? 내 이름으로? 네.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니야, 이거는 재미를 위해서 그날 처음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참았어요.
1: 아, 그걸 또 참으셨어요?
2: 네.
1: 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 저 같으면 바로 검색했을 텐데, 난 어떻게 나오지? 이러면서 했을 텐데, 네. 바로 이걸 참아내셨다는 것 자체가, 이, 한 땀 한 땀, 바느질의 내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 검색 결과들을 또 토대로 해보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좀 검색들을 좀 더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오래된 기록 가운데 하나가 그, 나래 씨와 함께, 동생분 이름이 나래 씨더라고요.
2: 네.
1: 네, 이렇게 네. 하셨던 전북일보 기사가 있었어요. 그게 2013년도 기사인데요.
2: 네.
1: 네. 조금 더 애띤 모습의 사진도 있고요. 그 에코백을 이렇게 쥐고
2: 너무 무서워요.
1: 미소 짓는 이런 사진이 네. 잡혔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요. 유치원 때부터 바느질을 시작하셨고
2: 네.
1: 당시에도 이미 2014년 그 당시에도 3년째 공방을 운영했을 때니까
2: 네.
1: 정확한 무렵을 생각해보면 21살 무렵에
2: 네.
1: 이 공방을 차리셨다고
2: 맞아요.
1: 하는데요.
2: 22살에
1: 네네네. 어떻게 이, 그, 어릴 적부터 바느질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유치원 때부터 시작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2: 아, 그냥 놀잇감이었어요. 그,
1: 놀잇감이요?
2: 네. 그 반지꼬리에 있는 재료들이
1: 네.
2: 놀잇감이어서 동생하고 손으로 뭐 바느질 말고도 뭐 가위로 뭘 오리고 뭐 붙이고 이런 것들을 다 좋아했어가지고 그 중에, 놀이 중에 하나가 바느질이었던 거였는데.
1: 놀이 중에 하나가?
2: 네. 근데 뭐, 요즘에는 아이들이 바늘 가지고 놀면 위험하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1: 그쵸. 혹시나 뭐 찔릴까, 삼킬까 네, 뭐 이런 맞아요. 걱정들을 하는데요.
2: 근데 사실 뭐 안전하게 그걸 가지고 노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은 그렇게 위험하기는 어렵거든요.
1: 아, 네. 그래요?
2: 네. 그래서 아이가 뭐 일부러 정말 자기 손을 세게 찌르기는 쉽지 않아요.
1: 네.
2: 그리고 이제 살짝씩 찔려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2: 근데 뭐, 네, 저도 그렇게 해서 그냥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렇게 놀이로 하다가 계속 그 시간이 이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직업이 된 거예요.
1: 그러니까요. 그 놀이가 근데 어릴 적의 놀이 저도 물론 많이 있었는데요.
2: 네.
1: 그 놀이가 다 직업으로 이어지진 않잖아요.
2: 아, 그렇죠. 네.
1: 네. 저는 제 생각을 해보면은 손으로 하는 뭐 작업들 저도 좋아했었던 네. 것들이 있는데 뭐 사진기 갖고 노는 거 뭐 차르 뭐 이런 거 다 있었지만 바느질을 유치원 때부터 갖고 노셨다가 이게 직업까지 이어진다는 게
2: 네네.
1: 그 과정이 상당히 빈 공간이 많잖아요.
2: 아, 그렇죠.
1: 그 이야기가.
2: 네.
1: 그 이야기도 좀 설명해 주시죠.
2: 네. 바느질 말고도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어린이였어 가지고
1: 네.
2: 그래서 뭐 그냥 공예도 여러 분야들을 해 봤었고 뭐 그리고 막 마술 한다고 막 그런 재료 사가지고도 막 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취미들이 많았는데
1: 어머니 영향이세요? 바느질이나 뭐 그런 스타일 취미들이?
2: 엄마는 바느질을 아예 못하세요.
1: 아예 못하세요?
2: 네. 평균 이하.
1: 네. 네. 그럼 거의 저랑 비슷하신.
2: 네.
1: 네.
2: 네.
1: 네.
2: 네. 그랬는데 이제 수많은 취미들을 해보니까 네. 오히려 계속해도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구나라는 거를 빨리 깨달았어요.
1: 아. 그 어린 나이에요?
2: 네.
1: 그래도 그러면 그런 취미들을 하실 때 있어서 어머니가 뭐 말리거나 만류하거나 뭐 아프던 부모님이
2: 네네.
1: 뭐 그래도 그 많은 취미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네.
2: 그냥 하고 뭐 나 이거 해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뭐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인터넷이
1: 네, 활발할 때가 아니었었잖아요. 네.
2: 그러니까는 막 책 사주고 아니면 뭔가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줬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봐라. 뭐 그게 나쁜 게 아니면
1: 네.
2: 네. 그래서 바느질 뭐 바느질은 나쁠 거는 없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도 뭔가 주머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하고 뭐 아파 이런 거 해서 엽서 같은 거 만들어서 아파. 또 선물하고 아,
1: 네.
2: 책갈피
1: 네네 책갈피로 네. 코팅해가지고
2: 네. 네. 그런 것들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이 그런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수용적인 부모님이었어요.
1: 그렇게 수용적인 부모님 밑에서 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하는 슬기님의 그 유소년, 청소년기를 생각해보니까
2: 네.
1: 되게 조화롭기도 하면서도
2: 그쵸. 합이 좋은 거죠.
1: 네, 합이 되게 네. 좋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평범한 가정 느낌은 아니에요.
2: 네.
1: 확실히 범상치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네네.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대학생 시절에 시작을 했지만 직업으로까지도 이어진다는 것도 좀 달라요.
2: 네.
1: 대학 때는 무슨 전공을 하셨어요?
2: 저는 일어일문을 전공했습니다.
1: 그러면 상당히 보통 제 주변의 일문과 친구들을 돌아보면
2: 이 스타일이 좀 네. 남다르죠.
1: 스타일도 네. 약간 보니까 그 네. 우리 그 뭐 생가치로 행방불명이라거나 네
2: 그런
1: 토토로라고 이웃집 네. 토토로라거나 약간 네. 그런 의상도 생각날 것 같고요.
2: 네, 네.
1: 그런 모자 사실은 소화하시기 쉽지가 않거든요.
2: 네, 네.
1: 그렇기도 하고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네. 일문과 친구들은 대부분 오타쿠 기질이
2: 그렇죠, 예,
1: 매니악한
2: 그렇죠.
1: 기질이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몰두하고 골몰하게 막 이렇게 파헤쳐가는
2: 집요하게
1: 하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보면 대부분 취미 부자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2: 네.
1: 더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2: 그치, 일문과.
1: 네. 그럼 어쩌다가 또 일문과를 가게 되셨어요? 청소년기에도 바느질을 계속 하셨던 거잖아요.
2: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고등학생 때부터도 이미 제가 만든 거를 팔았었거든요.
1: 이미요?
2: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플리마켓을 전주에서 네. 처음으로 만들어서
1: 네.
2: 하는 팀에 저도 들어가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같이 들어가서 기획하고
1: 네.
2: 막 해서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1: 고등학생
2: 했었고
1: 때부터.
2: 동생은 이제 중학생이었어요.
1: 네네네.
2: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이미 그런 활동들이 가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꽤 몇 년이 지난 후였고
1: 네.
2: 네, 대학을 일문과를 가게 된 거는 대학도 원래는 뭔가 만드는 거 관련된 과를 저도 갈까라는 마음이 있었고
1: 네.
2: 뭐 학교 미술 선생님도 내가 너를 정말 밀어줄 테니 가르쳐줄 테니 공예 쪽으로 진학을 해라 라고 하셨지만
1: 네.
2: 근데 이제 제가 수능 성적이 생각만큼 좋지 않았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데를 갈 수 없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랬다가 어차피 뭐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늘.
1: 그렇죠. 늘 예기치 않게 뭐 다 뜻밖의 상황들이 막
2: 네,
1: 펼쳐지잖아요.
2: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삶에서 어떤 저의 이제 멘토인 어떤 분께서
1: 네.
2: 사람이 삶에서 세 가지 정도는 꼭 꼭 하면서 살고 싶은 거가 정해져 있으면은 좋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네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선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한테 그 세 가지가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1: 그런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2: 네네. 네. 좋은 어른이시죠.
1: 네네.
2: 그래서 하나는 뭔가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
1: 만드는 일.
2: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
1: 언어.
2: 어떤, 네. 뭐 그게 외국어일 수도 있고요.
1: 네.
2: 언어를 공부하는 것.
1: 네.
2: 그리고 세 번째는 음악과 관련된 어떤 것. 저는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1: 네.
2: 그래서 그 세 가지는 꼭 삶에서 계속 가지고 가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1: 네.
2: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뭔가 만드는 거를 전공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그러면 2순위인 것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1: 네.
2: 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불문과도 되고 일문과도 됐는데 일문과를 가게 된 거였어요.
1: 네. 둘 다 어울리셨겠어요. 네.
2: 네. 뭔가 더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일본어였어서 그때는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였어요.
1: 그렇게 선택하셨군요. 네. 확실히 이제 일본이 이웃 나라니까 네, 네. 더 가볼 기회도 많고 네. 그런 선택 후회하진 않으시죠?
2: 네.
1: 네. 너무 잘 선택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나 22살에 그 대학을 다니다가
2: 네.
1: 창업을 하는 건 또
2: 다른
1: 문제잖아요. 네. 용기도 필요하고
2: 네, 네.
1: 어떤 마음이셨나요?
2: 네.
1: 공부가 어려우셨나요?
2: 아 아니요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2: 그리고 막 교수님 대학원 가라고 막 부추기시고
1: 아우 픽 당하셨군요.
2: 네. 약간 그 파고드는 기질이 있으니까 네. 문학 쪽으로 조금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1: 아, 일본 문학도 너무 매력 많겠더라고요. 네. 많더라고요.
2: 그래서 근데 이제 3학년까지 하고 휴학을 했어요.
1: 어.
2: 그리고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갈까?
1: 네.
2: 라고 이제 생각을 하던 참에
1: 네.
2: 아까 그 저에게 삶의 3순위까지를 정해 놓으면 좋다고 하시는 그 어른 또 만나게 된 거예요.
1: 어.
2: 우연히. 그냥 그래 가지고 또 너 휴학하고 뭐 할 계획이 있냐라고 하셔서 저 뭐 딱히 큰 계획은 없다. 근데 이제 이대로 대학 졸업하기 전에 뭔가 좀 그래도 해보고 싶어서 일단은 휴학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뭐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제가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가게 차리는 게 꿈이었다고 바느질 해서 작업실 차리는 게 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그거를 왜 꼭 졸업하고 나서 해야 되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고 그래도 어디든 취업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 창업 비용을 마련을 한 후에 시작을 하려고요 라고 했더니
1: 그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2: 네, 그렇죠.
1: 그게 맞죠.
2: 저도
1: 지금.
2: 그러려고 했어요. 네네. 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하시면서 내가 언젠가 이렇게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는 그런 누군가를 만나면 쓰려고
1: 뭐야 이분 뭐 하시는 분이죠?
2: 아, 네 쓰려고 네. 모아둔 돈이 있다.
1: 네.
2: 근데 그것을 너에게 네가 만약에 한다고 결정을 하면은 내가 무기한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좀 충격적인 제안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그러면 저에게 3일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그럼 어떤 부분이 고민이냐 뭔가 자신이 없냐 지금 하면은 잘할 자신이 없냐라고 하셔서
1: 네.
2: 저는 지금 해도 잘할 자신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대신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를 가게를 연다는 건 고려해야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전 졸업도 안 했고 아직.
1: 맞아요.
2: 그래서 3일만 생각할 시간 달라 하고 제가 그때 오랫동안 이제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 사장님하고도 뭐 상의하고 주변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다 너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1: 약간 이분들 진짜 뭐 다 짠 분들이 아니죠.
2: 약간 트루먼 쇼처럼.
1: 네, 트루먼 쇼처럼 무슨. 네네.
2: 근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또 서로는.
1: 그러니까요. 야, 우리 다 슬기 공방 차리게 다 지금 짜. 이렇게 한 것처럼 마치 한 것처럼.
2: 시작하게 해보자.
1: 네네.
2: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1: 네네.
2: 그랬는데 그 사장님도 너 가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 잘 응대하고 제가 뭐 이렇게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했더니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래요.
1: 와.
2: 너무 사기 같죠, 이 얘기가.
1: 야. 어떤 귀인이 이렇게
2: 네. 그분은 이제
1: 음악으로 치면 뮤즈세요.
2: 아, 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 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국엔 바느질이라는 거를 매개로 내가 따뜻하게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가게를 통해서 라는 거를 그때 딱 이렇게 느끼고 한다고 결정을 했어요.
1: 야.
2: 네.
1: 3일 만에.
2: 네, 3일
1: 만에. 네. 뭐 갑신정변도 3일.
2: 네,
1: 네. 네, 그런가. 네.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 차리게 되신 곳이 한옥마을 인근이셨군요.
2: 네, 네.
1: 그 장소를 택한 이유도 궁금해요.
2: 거기도 정말 또 이상한데
1: 네.
2: 이제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대모님한테
1: 네.
2: 저희 엄마랑 친구이셔서 뭐 이런 슬기가 이런 가게 좀 자리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옛날에 뭐 한옥마을에서 살았었는데 아는 데 있어? 라고 하셨어요.
1: 네.
2: 그랬더니 정말 옛날에 알던 어떤 분한테 엄청 오랜만에 전화를 거신 거예요.
1: 네.
2: 그래서 혹시 가게 거기 자리 나와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와 있다는 거예요.
1: 마침이요?
2: 네. 그래서 지금 와봐도 된다고.
1: 지금 또 당장?
2: 거예요. 네.
1: 이야. 이거 진짜 막, 너무 트루먼 쇼 같은데요?
2: 그쵸.
1: 네네.
2: 그래서 그날 비가 정말 막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1: 네.
2: 아, 오늘 이렇게 바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나도 좀 뭔가 생각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원하는 거를 좀, 원하는 바가 명확해야지 이거를 하고 말고를 결정을 하는데, 그랬는데, 아, 그래도 뭐, 샛불도 당김에 뺀다고 가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1: 네.
2: 그래서 갔어요, 또. 비가 막 퍼붓는 날에. 갔는데, 그 자리가, 제가 너무 그 오래된 건물이 귀여워서 사진을 찍어놨던 그 가게인 거예요.
1: 와, 나 지금 소름 돋았어요.
2: 네.
1: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던
2: 네, 비어 있는
1: 곳이었던 거잖아요.
2: 곳이었지만 네.
1: 그 사진을 찍어 놨던.
2: 네, 그렇죠.
1: 야. 이거 무슨 운명이죠, 이게?
2: 그렇죠. 근데 또 심지어 들어가서 봤더니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1: 네.
2: 가게를 차리면 이런 구조였으면 좋겠고 이런 뭐 가구 배치여서 이렇게 동선이 되어서
1: 나오면 좋겠고.
2: 사람들이 구경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그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림이.
1: 네.
2: 근데 너무 그 그림에 딱 맞는 구조인 거예요.
1: 야 이거 지금 네. 방송이라고 지금
2: 아유, 아니에요.
1: 만드신 말 아니죠?
2: 아유, 네네.
1: 전 진짜로 너무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아유. 그걸 또 그리셨던 것도 저는 슬기 씨가 너무 지금 신기하고요.
2: 네네.
1: 그 장면을.
2: 네.
1: 야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셨나요?
2: 그거는 지금 네. 이제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1: 네네네네.
2: 안 나는데 거의 얼마 안 돼서 며칠 안
1: 그러니까요.
2: 돼서 했거나 그날 했거나 거의
1: 네네네.
2: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제가 계약하고 아빠를 감자탕집으로 불러내서 나중에
1: 네.
2: 며칠 후에 아빠 내가 오늘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 그랬더니 뭔데? 말해봐. 그래가지고 내가 가게를 계약했다. 그랬더니 아, 뭔 소리야? 이래가지고 아, 내가 원래 가게 하려고 했잖아. 근데 그게 뭐 너무 좋은 자리가 있어서 계약을 했어.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약간 한국의 일반적인
1: 네.
2: 아버지라면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뭐 혼내거나 이렇게
1: 네.
2: 그러실 것 같잖아요.
1: 그쵸.
2: 그래서 아빠가 아, 그래? 그럼 너 계획이 있어? 계획을 말해봐.
1: 바로요?
2: 네.
1: 네, 네, 그랬어요. 야, 역시,
2: 네.
1: 네, 그분의 그 아버지시군요.
2: 네, 네.
1: 네네.
2: 그래가지고, 뭐,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잖아.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서 일단은 뭐 2년 동안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내가 잘 꾸려나가면은 뭐 계속 하는 건데, 만약에 2년 동안 하는 동안, 그때 월세가 3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월세 30만 원어치도 못 판다. 그러면은 난 아직 젊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세를 내겠다. 월 공과금과 세를 내겠다 내가. 그런 각오로 시작한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아 그러면 해야지 뭐 이렇게.
1: 쿨하게. 너무 쿨하셔가지고 지금 스튜디오가 너무 추워질 지경이에요.
2: 아 그래요? 너무.
1: 네네.
2: 네. 네. 네. 가족이 좀 그래요. 네. 전반적으로.
1: 네. 전반적으로 좀 이걸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멋지다라고 하는 말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2: 네,
1: 네.
2: 좀 희한하죠.
1: 네. 네, 그래도 그런 부모님의 또 응원,
2: 네.
1: 어머니는 뭐라고 그 어차피 소개하신 분이니까,
2: 왜 그거 네. 같이 갔으니까.
1: 네, 아무튼 이 가족 참 신기한 네. 가족인데요. 네, 아무튼 개인적으로 좀 부럽기도 하고,
2: 네,
1: 좀 보기 좋네요. 그래도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첫 오픈을 하셨겠잖아요.
2: 네,
1: 첫 작품도 궁금하고 첫 오픈 날도 기억하시나요?
2: 네. 원래는 제가 정해놓은 오픈 일이, 정식 오픈 일이 있었어요.
1: 네.
2: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물건들을 열심히 만들어서 채워놔야 되는 거였어요.
1: 그렇겠죠, 아무래도.
2: 네. 그래서 네. 인테리어가 끝나고 그냥 그 안에서 계속 작업을 해서 채우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모르는 여자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1: 네.
2: 그냥 문이 어쨌든 열려 있기는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 아직 저희 문 안 열었어요라고 말했어요. 근데 네. 저는 가게를 이 가게는 공식적으로 뭐랄까 아직 오픈 전이에요가 그쵸? 아니라 가게 아직 가게 안 해요 이거였어요. 가게가 아니에요.
1: 뭐 가오픈도 나는, 아닌
2: 거. 가오픈도 아니에요. 네네. 가게를 준비 중이었던 거니까. 근데 그분이 보기엔 이미 뭔가 운영 중인 가게였던 거예요.
1: 그분이 봤을 때.
2: 네.
1: 네.
2: 그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 그냥 그럼 보시라고. 근데 또 여행 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구경하지 못하면은 또 언제
1: 올지 네, 장담할 수 없는
2: 안 올 수도 있는
1: 네,
2: 거잖아요.
1: 네, 그런 거죠.
2: 그래서 아 그럼 구경하셔도 된다. 근데 지금 아직 제가 정식으로 여기 가게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연계 아니라서 뭔가 좀 갖추어지지 않았다. 모양새가.
1: 네네. 양해 바란다.
2: 네.
1: 네 보는 건 허락해도.
2: 네. 고생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런 말이었냐고 자기는 아직 오픈 시간이 안 됐다고 한 줄 알았다. 그래서 아 괜찮다. 보시라 했어요. 그래서 네. 보셨어요. 그러더니 정말 그 제가 만드는 열쇠집이 있어요. 마트로시카 모양의 네. 그 머리 위에 새가 달려있는 그 열쇠를 안으로 이렇게 쏙 넣을 수 있는 네. 그런 열쇠집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살 수 있냐고 또.
1: 네네.
2: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거, 저 근데 아직 오픈을 안 해가지고 좀, 아, 막 이랬더니, 아, 근데 제가 전주를 다시 올지 모르고 이거를.
1: 오히려 사겠다고 설득을 하는 네네. 상황이 됐어.
2: 네, 제발 이제 팔아달라. 네. 저희 할머니한테 꼭 선물을 하고 싶다. 제가 또 할머니 얘기는 좀 마음이 약하거든요.
1: 그렇죠.
2: 어떻게 어머니도 아니고 할머니면은 어떻게 드려야죠.
1: 네.
2: 그래서 아 할머니요. 네. 아 그러면은 네네 제가 어떻게 지금 좀 잠깐 기다려 주시면 빨리 포장을 해드릴게요 하고 네. 막 진짜 손이 벌벌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포장을 네네. 하는데 막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판매를 했었죠.
1: 그 오픈도 하기 전에.
2: 네, 네, 그렇죠. 그게 첫 손님이었어요.
1: 뭐 카드 포스기 이런 것도 준비도 안 돼 있었겠죠.
2: 근데 다행히 해놨어요.
1: 와,
2: 카드기를.
1: 야, 너무 잘하셨다. 네. 그래서 그렇게 판매를 처음 하셨군요.
2: 네.
1: 그거 아직도 만들어서 판매하세요?
2: 그래서 그 종류가 근데 네. 손이 정말 많이 가고 작은데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1: 맞아요.
2: 좀 막 이렇게 이거 좀 가격이 좀 비싸네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 품목이었어요.
1: 네.
2: 그래서 중간에 없애려고 했었거든요.
1: 네.
2: 근데 이제 단골 손님들이 엄청 항의를 해서 무슨 소리냐 얘는 시그니처다. 무조건 얘는 바늘소녀 공작수 없어질 때까지
1: 유지해달라.
2: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1: 아 그럼 진짜 그 완전 스테디 품목이 됐네요. 아 궁금합니다. 그것도 다음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또 기대해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요. 예, 시간이 또 금방금방 가고 있어가지고 오늘 또 저한테 준비해 주신 노래들도 있어요.
2: 네,
1: 한 곡 듣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네. 어떤 곡 틀어드릴까요?
2: 저는 이영훈
1: 네. 노래. 우리 내일도 네. 네, 그 곡 들려드리고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3, 4부 수상한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상하신 분입니다. 예, 트루먼 쇼를 방불케 하는 그 공방 오픈 스토리 듣는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요. 네, 그 이야기 저희 방송에서 나눠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해요. 이게 또 기록의 가치도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런 슬기님의 시작, 바늘소녀의 시작이 이렇게 담겨질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는 네. 앞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갈 건데요. 그렇게 그 당시에 그런 멋진 손님도 만나고 귀인도 만나시고 그런 시작을 어쩌면 되게 순탄하다로 봐야 될까요?
2: 그렇죠. 순탄하죠.
1: 네. 그렇게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네. 배가 밀려가듯이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그 이후의 스토리도 좀 궁금합니다. 어렵진 않으셨어요? 어려운 순간도 분명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2: 있었죠. 네. 순탄하지 않...

0: 기업들이 하나둘씩 쫓겨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저도 결국에는 이제 그 건물이 제가 나간다는 조건으로 파셔가지고 물론 법적으로는 제가 그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1: 있었겠죠.
0: 네,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뭔가 다툼을 하다가 도저히 거기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쵸. 그래서 다른 이사할 곳을 알아보다가 이제 지금의 자리를 찾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2010년 말이었으니까 한옥마을 주변에 이제 다른 동네를 조금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찾아서 첫 번째로 봤던 게 또 지금의 자리예요. 네. 그랬어가지고 복덕방 있잖아요. 부동산 말고.
1: 네.
0: 복덕방 할아버지한테 네. 제가 이제 예산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데가 요 근처 다른 동네에 있냐라고 했더니 아, 하나가 있기는 한데, 아, 젊은 사람은 거기 안 좋아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왜요, 왜요? 이랬더니, 거기 너무 낡았다고, 오래된 한옥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낡은 집 진짜 좋아해요. 보여주세요. 이제 해가지고,
1: 네.
0: 갔어요.
1: 네.
0: 그랬는데, 또 거기를 들어갔는데, 너무 그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공간에 갔을 때.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주변에서는 다 뜯어 말렸어요. 아, 거기 무조건 망한다. 일단 유동인구가 없고 상권이랄 것도 없는 곳인데 네가 거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새로 다시 그냥 리셋이다 이거는. 가게를 새로 시작하는 거랑 똑같다.
1: 찾아오기도 쉽지 않을 거다.
0: 네,
1: 뭐 이런 식으로.
0: 맞아요. 네. 그리고 거기 좀 무섭다. 주변 동네가. 안전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거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었고 아 그래서 일단은 뭐 집을 산다는 거는 또 그런 임대차랑은 다른
1: 그렇죠.
0: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여러 군데를 또 돌아다녔는데 다른 데 갔을 때는 다 뭔가 너무 저한테 그 공간들이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재미도 없고
1: 네.
0: 그래서 이제 돌다가 몇 달을 돌다가 엄마 그 나 거기 처음에 갔던데 한 번만 더 가보자. 나는 거기가 진짜 좋았어. 그랬더니 아 그래 가보자. 그리고 다시 갔어요. 근데 엄마도 제가 왜 좋은지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아, 그래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고쳐가지고 여기서 해보자라고 돼서 저희 아빠는 또 목수이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아빠도 보고 하면서 거기로 이제 결정을 해서 하게 됐죠.
1: 거기서 그럼 지금 벌써
0: 12년
1: 된 거죠.
0: 네.
1: 야. 그러니까 저도 그 바늘소녀 공작소가 거기 있는 걸 이제 지도상에도 보고
0: 네.
1: 뭐 지나가면서도 아 저쪽이야. 아, 근데 쉽게 이렇게 찾아가기가
0: 어렵죠.
1: 네. 근데 저 공간에서 이 긴 시간을
0: 네.
1: 그게 너무 존경스럽고 그 공간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 뚝심.
0: 아.
1: 이게
0: 네네.
1: 진짜 되게 참신했었어요. 제가 저도 이제 서학동에서 작업실을 구해서서 네. 지냈었으니까 그때부터도 이제 바늘소녀님의 이야기를 들었었으니까요.
0: 네. 네.
1: 그리고 어떠셨어요? 그렇게 다 고쳐보고 하셨는데 처음에 어쩌면 그 한옥마을 상권에서 비껴난 곳에 오셨는데
0: 그렇죠. 이제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쳤죠. 사장님 여기 찾아오는 길이 너무
1: 힘들어요.
0: 무서워요. 어려워요.
1: 어.
0: 그리고 맨날 제가 손님 찾으러 나가고 전화 오면. 근데 재밌는 게 동네 어르신들이 거기가 옛날부터 그 바느질하는 분들이 많은 골목이거든요.
1: 마침.
0: 네.
1: 아, 또 이 역사적인 또 흐름이 또 많네요.
0: 또 있는데 중간에.
1: 어떠냐.
0: 그 이제 거기를 공사를 하는 동안에 임시 작업실로 쓸 공간이 필요했어요.
1: 네.
0: 임시 작업실로 쓰려고 얻은 공간이 나중에 보니까 제가 시장에서 밤에 한번 길을 잃어가지고 시장 근처에서
1: 네.
0: 길을 잃어서 진짜 좁은 어떤 골목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커튼이 살짝 열린 틈으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바느질을 하고 계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 재봉틀 소리와 이렇게 은은하게 새어오는 불빛과 그 어두운 골목에서 그 모습 풍경이
1: 네.
0: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선생님 이제 얼굴은 안 나오게 가게 밖에서 또 찍었어요.
1: 그걸
0: 네 루비 한복이라는 곳인데
1: 네.
0: 그랬는데 이제 그 옆 칸이었던 거예요.
1: 또 마침
0: 네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네.
1: 네.
0: 네.

0: 그 흐름이 또 그러니까 그런 뭔가 약간 계시를 받듯 큰 무슨 우주의 존재가 네, 좀 도와주는 그런 느낌. 하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팬들이 또 관객 손님들이 그렇게 완성에 자자했는데 네. 그걸 어떻게 또 극복하셨어요?
1: 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동네 어르신들이 네. 유일한 젊은 사람인 거죠, 제가.
0: 그렇죠, 갑자기.
1: 잘해주세요. 그리고 저의 생계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이 한옥마을에서 해야지 왜 여기로 왔냐. 여기 사람도 안 다니고 여기는 미래가 없다, 이 골목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아니라고 저는 여기가 너무 좋다고 막 이런 오래된 건물 풍경도 좋고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많은 것도 저한테는 되게 안정감을 준다. 네. 하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들이 한 마음으로 저를 돕기 시작한 거예요.
0: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기분 좋아지는 말이죠. 네. 아, 이곳이 좋다니 우리가 좋다니라고 읽혔을 거예요.
1: 저는 엄청 존경하거든요. 네. 그분들을. 왜냐하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몇십 년 동안 하신 그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옛날부터 돈 벌려고 그냥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한 거야. 자랑할 일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제 눈엔 다 장인인 거예요. 그 골목의 모든 그쵸, 분들이.
0: 그 오랜 시간을.
1: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말씀을 드렸고 너무 멋있으시다.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어르신들이 맨날 먹을 거 갖다 주시고 젊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서 헤맨다. 그러면
0: 알려주시고.
1: 어디 찾아 해가지고 네. 데리고 여기요. 여기 들어가.
0: 에스코트까지.
1: 네. 네. 안에까지 들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점점 뭐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장님, 처음에 사장님이 여기로 왔을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됐다고. 근데 여기 계속 오면서 보니까 왜 여기를 선택했는지 알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아니, 우리가 요즘 진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그 외곽까지 가서 막 카페를 찾아가잖아요. 또 여행도 막 더 힘든 오지를 찾아가기도 하는데 사실 공방은 더 가까이 있는 건데.
1: 그렇죠.
0: 그렇죠.
1: 그런 정도는 아닌데.
0: 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는 기존과 비교하기를 너무 즐겨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워낙 접근성이 있었던 공간에서 어쩌면 낯선 공간으로 간 거였으니까.
1: 그리고 정말 그 여기를 오기 위해서만 와야 하는 곳이니까 그것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더 바늘소녀의 서사가 거기만의 또 이야기로 싹 튀어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왔을 올 만큼 가치 있는 곳.
1: 네, 그리고 정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니까 저도 일할 때 어떤 무례하거나 뭔가 부정적인 말들로 저한테 상처 주는 분들이 한옥마을에 있을 땐 진짜 많았는데.
0: 네, 뭐 또 여기 그런 2014년에 쓰셨던 글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1: 네.
0: 이때 초반에 여성 사장으로서 들었던 막 그런 어려운 또 고충들.
1: 집에 돈 많아서 뭐 이거 취미로 하냐 뭐 이런.
0: 네, 막 그런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도 여기 있었는데. 네. 아,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런 속된 말로 이제 진상 고객들을 만날 진짜. 수밖에 없는. 예, 네, 조금은 이렇게. 정말 애정으로 그곳을 찾아오지 않는 호기심으로만.
1: 그쵸, 그냥 지나가다가,
0: 오는
1: 여기도
0: 분들.
1: 뭐가 있네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0: 네.
1: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다 걸러진 거예요. 누가 일부러 관심도 없는 데를 한참 걸어와서 오진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제가 만든 것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분들, 그리고 저를 존중해 주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지금 공간으로 와서.
0: 그러니까 개방적인 공간에서 이제 그 접근성은 포기했지만 더 매니악하고 더 이 공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는 장소가 된 거네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처음에 제가 느꼈던 게 되게 둥지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곳이. 네. 왜냐하면 오래된 그런 건물들이 저희 집보다 조금 높게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 한옥이 161년 됐거든요.
0: 네.
1: 네. 근데 그게 딱 안에 숨어 있어요. 밖에선 잘 보이지도 않고.
0: 네.
1: 근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머무르고 싶어 하고 되게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말 그 공간 자체가 가지는 어떤 특성을 내가 또 일로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약간 품어주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를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기 가고 몇 년 뒤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15년이 흐르고 보니 정말 그런 공간이 돼서 약간 아지트 사랑방 이런 느낌이 돼서 정말로 뭐 제가 만든 거를 살아 오는 게 아니라도 그냥 그 공간 자체를 좋아해서 오시는 분들이 머무르다가 가고 그냥 제가 개입하지 않아도 있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그 큰 테이블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가고 그렇게 됐어요. 네.
0: 아, 진짜 저는 도시를 생각하거나 여행자의 마음으로 한번 전주를 돌아본 적이 있어요. 네. 저도 그런 곡 작업을 했었으니까. 근데 보면 크고 멋있고 화려한 장소, 뭐 랜드마크 같은 네.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렇게 내 마음 둘 곳, 아, 전주하면 거길 찾아가야 돼.
1: 맞아요.
0: 예, 그렇게, 그런 매력을 갖춘 곳은 드물더라고요, 네. 지역에. 근데 얘기를 들을수록, 아, 전주에 찾아가고 싶은, 예, 그런 공간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너무 받고요. 그런 전주의 매력의 한 부분을 자극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우리 검색에서 나왔던 그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닌데요.
1: 감사합니다.
0: 네, 지역의 문화적 색채를 더해주고 계세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정 때문인지 또 그런 많은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고 힘입어서 그 공간이 더 따뜻해졌던 것처럼 그 거리를 돌려주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그 바로 남문사이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었나요?
1: 네.
0: 그렇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1: 뭐 여러 가지 중간에도 마을 공동체 사업들을 했었지만은 네. 가장 최근에 한 거는 이 저희 있는 골목뿐만 아니라 그 동네
0: 네.
1: 자체를 우리가 브랜딩을 해서 사람들한테 우리를 개별의 가게로 인식시키는 게 아니라 이 마을로 인식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변 가게 사장님들하고 같이 하게 됐고
0: 네.
1: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끼리 이름 공모전을 했어요. 뭐가 있을까 하다가 맨날 사장님 가게에 손님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뭐 이렇게 서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뭐 대체로 한옥마을에서 뭐 갱리단길로 넘어가는 어디 사이에 있어요. 라든지 아니면 뭐 풍남문에서 어디로 가는 사이.
0: 뭐 남부시장에서 어디로 가는 사이.
1: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 앞에 문구점 사장님이 이거는 제안한 이름이었어요.
0: 그래서 네.
1: 남문사이길이라는 이름이 딱 이렇게 그 중에 후보 중에 하나였고 결국엔 최종적으로 당선이
0: 어떤 이름들이 또 있었나요? 후보들 중에 민망한 이름들이 있나
1: 아니요,
0: 보죠?
1: 풍남문에서 풍동댕동
0: 아, 뭐 그런 식으로
1: 예, 그런 식으로
0: 동 이름으로
1: 네, 네. 뭐 방송에서 굳이 네, 언급하지 않아도 네, 되는 네, 네, 네. 그런 많은 이름들이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제일 뭔가 우리 모두를 아우를 수 있겠다 해서
0: 네네.
1: 정하게 된 거였어요.
0: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남문사이길이라고 하는 이름 명명을 하는 운동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그게 지금도 이제 계속 유효한데, 네. 그런 이름에 대해서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1: 아, 뭐 주변.
0: 원주민분들은.
1: 아. 네. 원주민분들은 네. 그냥 저희가 뭘 하든지
0: 그냥 서포터의
1: 해봐,
0: 마음으로
1: 해봐. 그냥 뭐 지도 만들었어요 이러면 아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그냥 다 지지 응원
0: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가게를 뭐 차리고 하는 거는 뭐 이 뭐랄까 한 사람의 뭐 공예가로서 한 네. 사람의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지만
1: 네.
0: 그 공간이 있는 거리의 이름을 명명하는 일은 이제는 어쩌면 그 기획자의 또 영역으로 또 확장이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본인이 하고 계시는 창작 활동도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으신데
1: 네.
0: 이제는 그 장소의 이름을 지는 일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그걸 확장해 가고 싶으신가요?
1: 일단은 어느 정도 그 남문사이길이라는 이름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빨리 그래도 알려졌거든요.
0: 좋으세요?
1: 네.
0: 알려지고 있어서.
1: 네.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그 동네에 어떤 삼거리가 있는데
0: 네.
1: 거기에 지도를 만들어서 붙여놓고 가게들의 새로운 소식을 또 막 거기다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붙여놓거든요.
0: 네.
1: 자유롭게.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걸 보고 골목 구석구석을 구경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뭐 책방만 보고 가고 뭐 문구점만 보고 가고 공방만 보고 가고 이랬다면 이 동네 자체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게 딱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점점 더 크게 판을 벌려서 재밌게 놀아야죠.
0: 네. 그러면은 지금 같은 동네로 남지 않을 수 있잖아요.
1: 네. 아, 너무 상업화돼서요?
0: 네.
1: 그런 일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런 걱정 없으세요?
1: 네. 왜냐하면 너무 건물들이 노후화되기도 했고 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되는 것이.
0: 네. 네. 지금의 모습에 지금의 또 어떤 가치들은 유지하되 네. 그 공간이 조금 더 활력적인 네, 공간을 네. 그렇죠. 상상하시는군요.
1: 네.
0: 네. 그런 공간이 생긴다면 전주에서 그 한옥마을만 딱 첫손에 꼽지 않고
1: 네.
0: 더 다양한 곳이 우리 여행자들에게도 또 우리 네. 시민들에게도 생길 것 같아서 더 기대가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거기 또 그런 공간들에서 이제 꿈꾸는 일들이 정말 다양하실 것 같기도 해요.
1: 네.
0: 근데 2024년 보니까 공간 리허설과 함께 전주사라? 라고 한 기획전도 여셨다고요?
1: 네. 그것도 뭐 설이라는 친구랑
0: 네. 나오신 네. 바 있으셨는데
1: 2주 전에 나왔죠. 네네. 네. 그랬고 같이 우리 둘 다 전주를 사랑하고 전주를 기록하는 거를 각자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같이 한번 전시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아 전시 제목 뭐라고 하지? 하다가 너 어디 살아? 어? 난 전주 살아. 이렇게 해서 전주사라가 된 전주사라. 거였어요.
0: 네. 아, 제가 좀 미리 알았더라면 음악이라도 찬조했을 텐데.
1: 네.
0: 네, 그런 의미 있는 작업이라면 네. 네, 저도 전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언제든 동참할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이 전주에서 이 반열소녀의 활동들이 이어왔는데
1: 네.
0: 뭐 다른 곳에서 활동해 보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세요?
1: 다른 지역이요?
0: 네.
1: 저는 없습니다.
0: 네. 그러면 그만큼 전주에 대한 애정과 애틋함이 있으신 것 같은데
1: 네.
0: 바늘소녀에게 전주는 어떤 곳이세요?
1: 저도 고향이 전주가 아니거든요. 저는 원래 인천이 고향이고 하지만 전주에서 훨씬 오래 살았어요. 근데 전주가 오히려 저한테는 어떤 고향이고 품안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여행 오시는 분들도 어떤 전주의 따뜻함, 편안함, 다정함 이런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 제가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전주에 온 사람들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한 요소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0: 그렇다면 이미 그 꿈은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1: 열심히 해야죠.
0: 네. 네. 그럼 그 다음에 바늘소녀 공작소 또는 윤슬기의
1: 네.
0: 꿈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더 확장된 꿈. 아까도 뭐 공간에 대한 구조까지도 상상하실 정도의 풍부한 상상력과
1: 네, 네.
0: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1: 네, 네.
0: 그런 계획들도 좀 나눠주시죠.
1: 있습니다. 네. 제가 20대 초반부터 인터뷰할 때 쭉 말한 것인데요.
0: 네.
1: 저는 그 동네를 실버타운으로
0: 실버타운이요?
1: 실버타운.
0: 네.
1: 근데 뭔가 엄청 뭐 쾌적하고 이런 걸 뜻하는 건 아니고 정말 결이 맞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그 골목에 지금 모여들고 있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나이를 먹고 제가 할머니가 되어서도 재밌게 지금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서로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동네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0: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서 계속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1: 계속 살고 계속 놀고 싶다.
0: 네.
1: 네.
0: 그러니까 안 질리세요? 그 네. 공간이 그렇게 그 남문사역길과 그 동네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1: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공간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지만은
0: 네.
1: 그 안을 채우는 거는 되게 유기적이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루할 때는 없어요. 네. 매일 새로운 거죠, 그냥. 공간만 같을 뿐이고.
0: 네.
1: 네.
0: 그런 새로움을 계속 느끼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 지역에서 사는 많은 분들에게 또 귀감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대부분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역을 얘기할 때. 막.
1: 지루하고.
0: 뭐 지루하고, 할 거 없고, 뭐 놀 거 없어.
1: 고여있다.
0: 뭐 이렇게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런 분들이 들으셨으면 되게 놀라실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지역이 그렇다고? 그렇게도 느끼는 사람이 있네?
1: 네.
0: 네.
1: 저는 그래서 제가 재밌을 것을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벌여서 더 크게 만드는 거죠. 네.
0: 좋습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더 많이, 더 많은 분들이 또 그 결에 맞는 분들이 그곳에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1: 네.
0: 저도 그 한재 일조할 수 있다면
1: 네,
0: 음악으로.
1: 네, 네.
0: 네. 저도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네. 있으니까 그렇다면 언제든지 또 함께 또 해보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어느덧 저희도 방송이 시간이 거의 다 되어버렸어요.
1: 네.
0: 보니까 저희가 띄워드릴 수 있는 마지막 곡 곡은 내일이라는 곡을 준비를 네. 하셨는데요. 이거 이 곡에 앞서서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는 이 자리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네. 분들께 제 카메라 있거든요. 보시면
1: 어느
0: 됩니다.
1: 쪽 카메라
0: 네, 지금 한번 봐드릴게요. 카메라 보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또는 네. 미처 다 전달하지 못한 이야기 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전주에서 네. 놀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놀거리를 저희한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같이 한번 재밌게 만들어서 놀 수 있는 판을 깔아보겠습니다. 언제든지 놀고 싶으시면 남문사이길로 와주세요.
0: 네. 끝까지 남문사이길 네. 홍보를 하셨는데요. 또 많은 귀인 분들도 만나셨고 부모님의 역할 또 함께 처음 시작하셨던 동생분도 생각나시고 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스쳐가셨던 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도 슬기진과 이렇게 만난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 지역에서 서로의 존재를 알았어도 이렇게 활동해 오셨던 얘기들을 직접 만날 기회들은 흔치 않았는데 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나눠주셔서 또 이게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어서 저에게도 너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코너를 마무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아무도 이 관심 갖지 않았던 골목들을 바늘과 실을 통해서 엮어내고 또 매듭 짓고 또는 우리의 삶의 그 빈 공간들을 바느질을 하고 계시는 바늘소녀 윤슬기님과 만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치는 저희의 그 구호가 있습니다. 네. 통과 의례 같은 건데요. 네. 전주에 오면 제가 외치면 네. 윤슬기입니다. 이렇게 외쳐주셔야 네. 저희 방송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네. 준비되셨을까요?
1: 네.
0: 됐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전주에 오면
1: 윤슬기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슬기님과 함께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마지막 곡으로 슬기님의 신청곡 네, 박성일과 장들기가 함께 부른 내일 띄워드리면서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요즘 잠 잘 주무셨나요? 긴 열대야의 더위에 잠 못 이루진 않으셨나요? 여름 초입의 소식을 전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추가 지났습니다. 절기대로 기상청 일기예보대로 주말이 지나자마자 밤바람이 너무나도 반갑게 선선해졌습니다. 내일 말복이 지나고 나면 가을이 성큼 곁으로 다가오겠죠. 잠 못 이루는 밤은 어떠셨나요? 이루지 못하는 잠은 무수히 많은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데려오곤 하는데요. 찾아오는 것들은 되게 비슷합니다. 오래전에 했던 말 실수나 연락이 끊긴 사람의 안부,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한 일, 낮에는 그것들을 못 본 척할 만큼 바쁜 열기가 축적된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밤은 미루어둔 것들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지만 야박하게 내치기도 어렵습니다. 올해 그 밤이 유난히 길었어요. 올해는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날이나 벌어진 월복의 해였습니다. 삼복더위가 예년보다 열흘쯤 길어진 셈이니 우리가 유독 지쳤던 것도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 긴 더위가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며칠 사이 창을 넘어오는 공기의 결이 분명히 달라졌고요. 또 열흘쯤 뒤면 처서입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풀이 더 자라지 않아 이때쯤 벌초를 한다는 그 절기입니다. 오늘 밤은 장과 밤에 관한 음악들로 잠들기 전 시간을 함께 걸어봅니다. 늘 사심 가득 담은 B급 클래식 전문 방송 한밤의 음악제. 오늘 첫 걸음은 아주 오래전에 바로 그 잠 못 이루는 사람을 위해 쓰여졌다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해지는 음악.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골드메르그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번 두 대의 기타 편곡 버전입니다. 티보 가르시아와 앙투안 모리니의 연주 워너 클래식 레코드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골든베르크 변주곡으로 오늘 첫 문을 여는 아리아였습니다. 이 곡은 바흐가 붙인 이름이 아닌데요. 1741년에 출판된 이 곡의 표지에 적힌 이름은 두단 건반 챔발로를 위한 아리아와 여러 변주였습니다. 그가 펴낸 건반 작품집의 마지막 권에 실린 곡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곡을 어느 젊은 연주자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여기에 아주 유명한 뒷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흐가 세상을 떠나고 50년쯤 지난 뒤 포르케리라는 사람이 바흐의 첫 전기를 씁니다. 거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러시아 주재 대사를 지낸 카이저링크 백작이 불면에 시달렸고 잠들지 못하는 밤이면 곁방에 있던 젊은 하프시코드 연주자 골드페르크를 불러 연주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백작은 바흐에게 부드러우면서도 생기 있는 곡을 하나 써달라고 부탁했고, 완성된 악보를 받고는 그 말을 가득 담은 황금 술잔을 사례로 보냈다고 합니다. 바흐가 평생 받은 어떤 사례보다 컸다는 이야기까지 따라붙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지만, 오늘날 연구자들은 이 이야기를 거의 믿지 않습니다.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판 악보 어디에도 백작에게 바친다는 헌정사가 없습니다. 귀족의 특별한 청탁으로 쓴 곡이었다면 그 시절 관례상 반드시 남았을 문구입니다. 그리고 출판 무렵 골트베르크의 나이는 열 서너 살이었습니다. 대사를 지낸 귀족이 그 나이의 소년에게 밤마다 이 곡을 맡겼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지막 30번째 변주에는 그 시절 유행하던 민요 두 곡을 한꺼번에 겹쳐 놓습니다. 하나는 오래도록 그대 곁에 없었다는 노래이고, 다른 하나는 양배추와 순무가 나를 쫓아냈다는 우스운 노래입니다. 이런 음악을 듣고 잠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0년 넘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잠들지 못한 밤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에서는 잠들지 못할 밤이 어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소리로 가득한 전주, 2026년 전주 세계의 소리 축제입니다. 어제 개막해 오는 16일, 일요일까지 닷새 동안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북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벌써 25번째를 맞았습니다. 2001년에 시작했으니 꼬박 사반세기를 지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축제 중 하나인데요. 올해의 키워드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입니다. 흩어진 소리와 사람, 전통과 현재를 하나의 판으로 모으겠다는 뜻입니다. 어제 개막식도 실내 공연장이 아니라 야외 놀이바닥에서 열렸습니다. 무대와 객석을 갈라놓지 않겠다는 것이 올해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소식인데요. 이 방송이 끝나는 밤 9시 정각. 소리문화의 전당 야외 놀이마당에서 두 번째 달과 소리꾼 장명서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달은 2000년대 중반 빅히트했던 드라마 궁 OST의 음악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공연 제목은 진찬, 나아갈 진에 반찬 찬자를 씁니다. 종묘 제례악에서 임금께 정성껏 차린 음식을 올리며 예를 다하던 그 절차의 이름입니다. 가장 존엄한 존재를 향하던 그 정성을 이번에는 관객에게 자려내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달은 2005년에 데뷔한 월드뮤직 밴드입니다. 아일랜드 음악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민속음악을 다루다가 국악으로 영역을 넓혔고, 판소리 춘향가를 재해석한 음반으로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크로스오버 음반상을 받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무대에도 올랐던 팀이고요. 오늘 공연에서는 이달 말 발매를 앞둔 정규 3집 미발표 곡들을 처음으로 들려준다고 합니다. 무료 공연이고 예매도 필요 없습니다. 1시간가량의 무대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은 무대는 모레 15일에 있습니다. 올해는 클래식 레퍼토리가 많지 않은데요. 그 중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후 5시 명인홀에서 열리는 쇼팽과 아리랑입니다. 폴란드의 루토 슬로비아니의 오케스트라와 우리 연주자들이 함께 서는 무대입니다.
폴란드 쪽에서는 고음악의 거장, 마리아 포비아 노브스카 교수를 비롯한 4명이, 한국에서는 전북 도립 상임단원인 이항윤의 대금과 위은영의 거문고를 포함한 6명이 오릅니다. 폴란드의 미조인 마주르카는 원래 폴란드 평야지대의 충곡입니다. 쇼팽은 그 촌스럽다고 여겨지던 춤을 평생에 걸쳐 60곡 넘게 썼고요. 그리고 20살에 조국을 떠난 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 채 파리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곳의 춤을 끝까지 썼던 사람입니다. 아리랑 역시죠. 돌아갈 수 없던 우리 민족들이 오래도록 부르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노래입니다. 이두 나라의 소리가 나란히 놓이는 건 우연이 아닌 셈입니다. 이 폴란드 연주자들은 내일 오전 11시 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에서 워크숍도 엽니다. 마주르카의 리듬이 쇼팽의 음악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짚어보는 자리이고, 100년 전에 잊혔던 폴란드의 민속 바이올린, 빌고레이 숙화를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무료이고요.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공연보다 이 자리가 더 흥미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축제는 공연장 밖으로도 나옵니다. 바로 소리 프린지입니다. 내일 14일부터 16일까지 팔복 예술공장과 전주 대사습청, 덕진공원, 전북대학까지 도시 곳곳이 무대가 됩니다. 도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서고 모두 무료입니다. 그중 하나만 짚어드리면 16일 일요일 오후 1시에 덕진공원 연화정 도서관에서 던스타드 앙상블과 인사운드 비올리스트 앙상블이 함께 연주합니다. 피아노와 플룻, 현악의 비올라 앙상블이 더해지는 편성이고 클래식부터 영화 음악까지 이어집니다. 연화정 도서관에서는 이날 오후 5시 반까지 8팀의 무대가 30분 간격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16일 일요일 밤 8시, 축제는 야외 놀이바닥에서 문을 닫습니다. 폐막 무대의 이름은 숨결의 판, 내일의 삶, 모두가 판이 되다입니다. 모두가 판이 된다는 그 말이 올해 축제가 하려던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듯합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도시 하나가 통째로 소리로 채워지는 일은 흔치 않은데요. 이번 주말 잠시 시간을 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베토벤입니다. 피아노 소나타 제27번 마단조 작품 번호 90번 2악장입니다. 1814년에 쓴두 악장짜리 짧은 소나타인데요. 이 곡에는 베토벤은 여기서 빠르기와 표정을 이탈리아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적었습니다. 이 악장에 적어 놓은 말은 너무 빠르지 않게 아주 노래하듯이입니다. 수백 년된 관행을 버리고 모국어로 적었다는 것은 그만큼 틀림없이 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뜻 아닐까요? 이야기도 하나 붙어 있습니다. 베토벤이 1악장을 머리와 마음의 다툼, 2악장을 연인과의 대화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증언을 남긴 사람은 베토벤에 관해 여러 차례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골드베르크에서도 그랬듯이 이런 이야기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이때도 역시 가십이 횡행했었나 봅니다. 머리와 마음이 다투다가 결국 노래 한 곡으로 가라앉는 밤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일까요? 잠들지 못하는 밤은 대개 그렇게 끝나곤 합니다. 다음 곡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7번 마단조 작품 번호 90번 제2악장 그레고리 소콜로프의 연주입니다.

지난 일요일, 신기하게도 남쪽에서 불어오던 방향이 북쪽으로 자리를 바꿨는데요. 그 북쪽에서 내려온 음악입니다. 장 시벨리우스의 안단데 페스티보인데요. 1922년에 현악 사중주로 쓴 짧은 곡을 훗날 작곡가 자신이 현악 합주로 다시 옮긴 곡입니다. 이 곡에도 역시 남아있는 소리가 있는데요. 39년 새해 첫날, 시벨리우스가 직접 지휘한 이 곡이 라디오를 타고 뉴욕까지 전송됐습니다. 그가 지휘한 기록으로 오늘까지 전해지는 것은 이게 유일합니다. 세계가 다시 전쟁으로 기울던 무렵에 73세의 작곡가가 고른 곡이 이 조용한 5분가량의 곡이었습니다. 핀란드의 여름은 짧고 그 짧은 여름의 밤은 끝까지 어두워지지 않죠. 이 음악엔 그 흐린 밝음이 들어있는 것만 같습니다. 시벨리우스 축제풍의 안단테. 2022년 2월 26일에 있었던 피에타리 잉키는 지휘의 KBS 교향악단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라이브입니다.

시벨리우스의 안단테 페스티브였습니다. 다시 베토벤으로 돌아갑니다. 이 곡은 저도 처음 듣는 곡인데요. 아주 늦은 베토벤 곡입니다. 현악 사중주 제13번, 작품 130번, 다섯 번째 악장, 카바티나입니다. 베토벤이 세상을 떠나기 한해 전, 1826년에 쓰여진 곡입니다. 이 무렵 베토벤의 귀는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이 음악을 그는 소리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종이 위에서만 존재했던 음악입니다. 가까이서 그를 지켜본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베토벤은 이 악장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기 곡을 두고 그렇게 말한 경우가 달리 없는 사람입니다. 악장 중간에는 베클렘트라는 지시어가 적혀 있는데요. 숨이 막힌 듯이, 짓눌린 듯이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그 대목에서 제 1바이올린의 선율이 실제로 끊어지듯 들리는데 흔들립니다. 이 음악에 관해 한 가지 덧붙이자면,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탐사선에는 지구의 소리를 담은 금속 음반이 실렸습니다. 그 음반에 실린 서양 고전 음악의 마지막 곡이 이 카바티나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쓴 음악, 지금 이렇게 태양계 바깥을 날고 있네요. 준비한 곡은 브로드스키 콰르텟의 2017년 암스테르담 프린스텐 라우트 콘서트 실황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 베토벤의 카바티나였습니다. 카바티나라는 말은 원래 오페라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길지 않은 노래 한 자락을 가리키고요. 베토벤은 그 이름을 현악기 넷에 붙였습니다. 가사도 목소리도 없이 노래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방금 그숨 막히듯 대목에서 제 1바이올린의 선율이 끊어지며 흔들리는 것은 말문이 막힌 사람을 흉내낸 것입니다. 저도 사실 요즘 목 디스크가 살짝 와가지고 말문이 가끔 막힐 때가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오네요. 이걸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다들 거북목 그리고 자세 늘 조심하시고요. 말 없는 노래를 들었으니 이제 진짜 목소리를 들을 차례입니다.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가곡입니다. 스트라우스는 평생 200곡이 넘는 가곡을 썼죠. 16살에 시작해 80이 넘어서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 대부분이 오늘 들으실 것과 같은 성악과 피아노만을

음악을 위한 곡입니다. 오케스트라를 그토록 크게 다루던 사람이 평생 곁에 둔 것은 목소리 하나와 피아노 한 대였습니다. 여기에 사정이 있어요. 그의 아내 파울리네는 소프라노였습니다. 1894년 결혼하던 해 스트라우스는 아내에게 가곡 네 곡을 선물로 주었고 그 뒤로 오랫동안 자신이 피아노를 치고 아내가 노래하는 무대에 함께 섰습니다. 그의 가곡이 유난히 사적으로 들리는 것은 그래서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고른 시들은 대개 밤쪽으로 기울어 있는데요. 황혼과 꿈과 장과 별. 오늘 이 시간에 참잘 어울리는 음악입니다. 자리를 바꿔봤어요. 여자 피아니스트 김수영과 남자 테너 김세일의 노래이고요. 2023년 8월 실황. 성악가 피아노를 위한 세계 가곡. 첫 번째 곡. 그리고 내일 태양은 다시 빛나리라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아침, 그리고 장미화환, 세 번째 곡 밤산책, 연이어 듣겠습니다.

0: 정말 아름다운 국내 젊은 연주자들의 무대였습니다. 김수현 피아니스트는 이번 11월 한병문화관에서 명품 시리즈로 만날 수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한 곡만 남았고 여름도 벌써 저물어 갑니다. 올해 여름은 길고 뜨거웠습니다. 밤마다 뒤척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선풍기 방향을 몇 번이나 바꾸고 물을 마시러 일어나고 다시 누워 천장을 보다가 어느새 창밖이 밝아지던 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밤들을 다 견디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계절을 하나 있는 그대로 통과한다는 것은 몸으로 시간을 다 겪어냈다는 뜻입니다. 내일은 말복입니다. 더위가 마지막으로 기승을 부리는 날이고, 달리 말하면 더위가 물러날 날짜를 스스로 정해둔 날입니다. 여름은 물러날 때를 압니다. 오늘 첫 곡의 그 아리아가 30개의 변주를 다 지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돌아오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 더웠던 름을 너무 억울해하지 않는 건 어떨까요? 잠못 이루던 밤에 찾아왔던 그 생각들도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창을 조금 열어두고 주무셔도 좋겠습니다. 바람은 달라졌으니까요. 오늘 마지막 곡 펠릭스 멘델스존 한여름 밤의 꿈중 제7번 녹턴 야상곡 이병욱 지휘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92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있었던 2021년 3월 12일 라이브 들으며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1: 93.5MHz 전주 FM 한밤의 음악제는 격주 저녁 8시 본방송, 격주 같은 시간 재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다음 방송은 쉬고 9월 중순 선선한 바람과 함께 건강해진 모습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꿈속에서 만나.
1: 좋겠죠. 만나.

0: 꿈속에서 만나.
1: 꿈속에서 만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도시 이야기 전주와 나. 좋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뭉클해지는 순간, 혹시 그 소리를 우리 귀까지 안전하게 보내주는 무대 뒤 숨은 손길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리의 고장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 뒤에는 늘 묵묵히 소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땀 흘리는 현장 스태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들려주는 무대 뒤 이야기는 들을 기회가 참 드문데요. 오늘 도시 이야기는 소리의 도시 전주, 무대 뒤 진짜 소리를 말하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겪은 소리의 가치부터 전주 문화 생태계에 대한 솔직한 시선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재훈 음향 감독님, 청취자분들께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네. 음향 감독 또 중계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AMX 대표 고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아, 예,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제 그 섭외 흔쾌히 응해주셔서 흔쾌하지 않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이긴 했습니다, 저희가. 저와 얘기를 하니까 보통은 이제 카메라보다는 저희를 네. 보고 얘기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감독님을 음향 엔지니어이고 또 중계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주로 어떤 일들을 맡고 계신지,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청취자분들께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1: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장 얘기를 하자면 굵직굵직한 행사 위주로 얘기를 하면은 그랜드 하얏트 호텔 서울 호텔에서 앙코르 팀이라고 그 내부에 그 미디어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계 회사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발주를 받고 협업하면서 프랑스 대사관 이렇게 그 행사들을 중계로 함께 한다든가. 네. 또 S2O 코리아 굉장히 이렇게 물 요즘 그 워터밤 축제 같은 거 비슷한
0: 그렇죠. 네.
1: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0: 네. 많이 하죠.
1: 네, S2O 코리아 송크란이라고 하던데요. S2O 코리아 2025년 2026년 작년이랑 네. 또 그런 데서 또 중계도 크게 하기도 하고 불러주셔서 그리고 이제 공연 쪽으로는 당진시 충남 합창단, 네. 수원시립 합창단, 국립 합창단 이런 네네. 데에서 이제 또 발주를 주셔가지고 녹화도 하고 네네. 또 현장에 또 그 공연장들이 커서 아까 그 JK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클래식 합창단임에도 불구하고 네. 요즘에는 공연장들이 커서 이렇게 현장에도 약간의 그 확성을 해가는 추세거든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제가 또 중계도 녹화도 하면서 또 음향도 발주를 받아서 현장 음향도 하고 또 좀 더 당진시 충남 합창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의자님이 굉장히 섬세하시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셔서 네네. 저하고 거의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걸 다 녹화를 받습니다. 녹화를 네네. 별도로. 생방송 하듯이 지금 우리가 이제 생방송 하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개별 카메라를 녹화 받진 않으시잖아요. 네. 네. PGM이라고 하죠.
0: 네. 개별 카메라에.
1: 개별을 다 6, 7개, 8개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 재편집합니다.
0: 아, 본인이 또.
1: 네, 같이 저랑 같이 하고.
2: 생방송을 진행한 것도.
1: 네. 녹화한 것을 다 하고 음향도 마찬가지. 음향도 30채널이 됐건 50채널이 됐건 그걸 다 멀티로 받아서 저랑 같이 또 막 그 섬세하게 믹싱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최종의 결과물을 유튜브로 올리죠. 이따가 들을 우리 그 음악도 그렇게 다 그런 과정들을 약간은 지난한 쉽지 않은 것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사실은 굉장히 분야가 좀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죠. 예, 중계라는 부분, 또 녹화 편집이라는 부분, 영상에서도, 그리고 또 음향도, 또 현장의 음향과 또 녹음의 음향, 녹음 믹싱의 음향, 네. 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제가 그 사전 인터뷰에서 여러 전문 용어들을 사실 받았는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일반인이다 보니, 저도 음향을 살짝 배우고 있긴 하지만, 너무 그쪽 영역이 딥한 거니까 뭐 그런 것까지 뭐 일반 소비자들이 뭐 일반 시청자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 뭐 그리고 요즘 유튜브가 워낙에 활성화돼서 개인 방송도 많이 하시니까 아마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추가 질문인데 그 연장 선상에서 과거에 음향 감독님 하시기 전에 녹음실을 운영하셨다고 하셨고요. 또 제가 그런 과정들을 보니까 어떻게 음향 감독이 되었는지 이것들이 살짝 궁금하더라고요. 아, 어떻게 음향 감독이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1: 굉장히 딥하면서도 굉장히 프라이빗하면서도
0: 아, 그렇죠.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렇게 네. 다 할 수는 없겠죠. 네네. 분명히
1: 썰을 좀 풀어보자면 네. 오늘 사실은 이제 오늘 아까 와서
0: 그렇죠.
1: 네, 질문을 이렇게 받았는데
0: 서로 간에 어떤 사전 교감 없이 제가 먼저 이제
1: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얘기를 하자 보면은 좀 굉장히 길어지는데 일단은 그 시발점은, 시작점은,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녀다 보니까, 그 교회 내에 이제 선교단체, 음악 선교단체라는 그런 활동을 좀 했었어요, 젊었을 때.
0: 네.
1: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음악을 하게 되고, 이제 음악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음악이 그 당시에는 또 굉장히 척박한 상황들이잖아요. 장비나 모든
0: 그렇죠.
1: 기술적 면에서.
0: 네,
1: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3: 아, 네.
1: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또 그러다 보니, 음악으로 교회 음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음향까지 또 해야 하는 상황.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음향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발전돼서 또 이제 제가 또 뭐 컴퓨터하고도 그 전부터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좀 친하다 보니까 컴퓨터 음악.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그
3: 효과음이나
1: 내가 현재 필요한 그 선교단 활동을 하면서 내가 필요해서 음악을 하게 되고 그 음악을 편곡하려다 보니까 컴퓨터 음악이 필요하고 컴퓨터 음악을 하다 보니까 녹음을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넓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넓어져서 녹음실도 뭐 같이 근무도 하기도 하고 녹음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그 처음에는 제가 이제 컨설팅 디지털 레코딩에 대한 장비 컨셉이라든가 교육을 컨설팅하는 입장이었는데 그게 이제 전주에 터를 잡으면서 뭐 같이 일을 하시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가서 거기서 또 몇 년간 또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또 그 음향을 설치하는 업체로 또 이제 이직하면서 그것이 이제 또 그 음향에 대한 그 스펙트럼이 그 안에서도 또 녹음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제 현장 그 설치하는 음향에 대해서 또 넓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넓어왔던 그러다가 이제 추후에 이제 개인의 또 사업을 챙기는 그 녹음실을 운영하는 전주에서 그렇게까지 발전을 해왔죠. 네.
3: 그 녹음실이라고 하면은
1: 네네.
3: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는 뭐 가수들의
1: 네네.
3: 음악을 녹음하는 이런
1: 맞아요.
3: 공간이죠.
1: 형태는 그래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방의 한계가 있잖아요.
3: 네네.
1: 그래서 전주에서 하다 보니까 뭐 누가 어떤 뭐 유명한 가수가 또 제가 사실 이렇게 터놓고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또래의 어떤 녹음실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는 그 어떤 그 발전하는 과정이 개인의 발전의 과정이 메이저한 어떤 그 스튜디오에서 그 그래도 네임드한 그런
3: 그런 같은데.
1: 그런 어떤 기사님 뭐 기사님들 혹은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스튜디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게 좀 구성된 역사가 있는 데에서 어시스턴트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3: 그렇죠.
1: 거기서 보통 생활하면서 갈고 닦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해야 하는 케이스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밟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전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메이저한 뭐 가수를 레코딩하는 일은
3: 그렇죠.
1: 거의 없었다고 보고요. 사실상 이제 그 전주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런 지역적인 안에서 하다 보니까 제 기억에는 거의 이제 그 순수 음악들.
0: 그리고 순수 음악.
1: 예, 순수 음악이라 하면은
0: 클래식
1: 성악, 뭐 피아노, 그다음에 뭐 바이올린, 뭐 이런 식으로 순수 음악 쪽, 클래식 쪽으로 많이 이제 필요한 그 소소한 레코딩을 했었고, 이제 또 이 후에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나올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 전주라다 보니 국악을 또 녹음을 많이 했었죠.
0: 네, 그래서 우리의 도시.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또 많은 그 자양분이 됐었죠. 네.
0: 되게
3: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1: 네.
3: 제 미래가 갑자기 그 오버랩이 되는데
0: 아, 미래요?
3: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도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오디오를 만지기도 하고 또 네네. 이제 그 영상으로 확대되고
1: 그렇죠, 그렇죠.
3: 그다음에 이제 쇼츠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가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3: 근데 이제 딱 말씀하신 게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 그렇죠.
3: 그게 분야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1: 맞습니다.
3: 오늘까지 네네 확장시켜 오신
1: 네네 맞습니다. 네. 잘 표현해 주셨네요. 네.
0: 지금 PD님이 굉장히 지금 깊어지고 있어서. 쇼츠가 굉장히 전문가서로 처음에는 되게 이제 단순하게 표현했는데 이번에 램을 업그레이드 하셨어요.
1: 아, 그러셨군요.
0: 그러더니 갑자기 하루에 쇼츠들이 정말 좀 이게 좀 기술적으로 좀 향상됐다는 게 바로 느껴질 정도. 그렇듯 우리가 이제 아까쯤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도 그렇지만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시켜서 한다기보다 각자 개인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집요하게 또 넓혀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청소년들 또 학생들에게 솔직히 좀 필요한 부분이지 네, 않나.
1: 맞습니다.
0: 뭐 저 개인적인 사단이고요. 네, 네, 요즘 네. 하도 극성 아빠가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강제 확장을 시키고 있는데 좋은 표본 같아요.
1: 아 좋습니다.
0: 뭔가 제가 관심을 가져서 그걸 또 직업적으로
1: 그렇죠,
0: 아니면
1: 그렇죠,
0: 제가 표현하고자 그렇죠. 하는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정진하는 모습들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더 나은 어떤 모습이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고요.
1: 네,
0: 네. 직업에 대한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음향 감독님에게 한 주에 한 번씩 규동량으로 사실 음향을 조금씩 배우고 있긴 한데요. 사실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엔지니어로서 기계를 다루고 또 조율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 말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조율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다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뭐 말을 한마디 건넬 때 굉장히 좀 상냥하고 또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실 음향 엔지니어라는 게 계속적으로 무언가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사실 제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제가 가끔 땜빵을 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막 계속 본인들이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왜 나한테 자꾸 본인들이 일을 자꾸 던져서 풀어달라고 그래. 너무 단순한 일인데 그래서 유심히 감독님을 관찰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아주 부드럽고 유려하게 잘 풀어나가시는데 그것도 음향 엔지니어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1: 맞습니다. 그 실제로 그 저의 경우는 굉장히 그 저의 그 분야가 사실은 서비스업이라고 정확하게 저는 내재적으로 규정하고
0: 서비스업.
1: 서비스업입니다. 네, 서비스업.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제 우리 분야가 조금 더 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배타적인 표현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상 아무리 어떤 뭐 박사 타이틀이 두 개, 세 개 있는 분도 그 분야 외의 분야에서는 일반인인 거죠.
0: 그렇죠. 맞습니다.
1: 네. 네. 그 분야에서는 박사지만.
3: 네.
1: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주에 관한 박사님이 그렇다고 해서 인테리어에서 박사는 아니니까
3: 네.
1: 인테리어 입장에서는 일반인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배타적인 표현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여튼 그 일반인들을 그 일반인들을 상대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서비스업을 하는 거죠.
0: 네네. 네.
1: 이제 분야가 좀 달라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장비들이 조금 일반인들 볼 때 조금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예, 조금 평소에 안 보던 장비니까.
3: 네.
1: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전제, 서비스업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때, 실례로. 최근에도 이제 뭐 올해 초에, 이제 그 경기도권에 있는, 그 관단체, 시립합창단의 이제 현장 음향을 맡아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히 또 시간이 돼서 전전날인가 전전전날인가 이렇게 해서 예고 없이 그 총연습이 있다라고는만 듣고 그 연습에 이제 제가 참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관해서 아, 연습 보러 왔어요. 이렇게 네네네. 얘기를 했더니 지휘자님도 그렇고 뭐 거기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되게 서프라이즈 하시고 놀라시고 놀라시고 미리, 되게 감동받으시고
0: 미리 사전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1: 네, 네 그렇죠.
3: 보통은 그 같이 리허설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1: 아, 리허설 말고. 그 총 리허설 연습. 말고?
3: 연습.
1: 네, 리허설, 무대 리허설 말고. 아, 아. 그 가, 그, 본인들.
3: 그 내부에서.
1: 내부에서 하는 총 연습. 아.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아, 오길 잘했구나. 아, 그리고 또 그 실제로 그런 단순하게, 아, 이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네. 내가 이런, 이분들에게 만족감을 줬네. 라고 하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지만. 네. 실제로도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 이분들은 사실은, 물론 이제 관단체다 보니까 당연히 뭐 페이를 받고 하는 전문가들이고, 시민의 어떤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몇 개월간의 그 켜켜이 쌓인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잖아요.
3: 맞아요.
1: 한순간에 시간의 예술이라 이 음악이라는 것이.
3: 정기적인 것이. 공연이 뭐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1: 몇 달 준비해서 하는 건데 아 이분들의 그 되게 좋아하시고 저의 방문 자체가 음향 감독이 어 이렇게 사전에 와서 들어본 그렇죠. 처음이다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갈급하셨다. 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고 또 그러면서 아 이분들의 그 쌓여 있는 그 시간들과 노력들이 시간들. 정말 어, 잘 발현되게 잘 전달되게 하는 것이 어 나에게 어떤 저의 일이구나 네. 어, 그런 것들을 또 새삼 느끼고 네. 예,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어, 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서비스업이다. 친절과 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친절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3: 제가 오늘 그 사전 정보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네. 어, 그 오늘 방송에 있기 전까지는 음향 감독이라는 분이 무엇을 할지 네. 이, 그 머릿속에 없잖아요.
1: 네, 네, 네.
3: 그 뭐 공연이 끝나면 네. 그 자막으로 네, 네, 한 줄 나오는 네, 네, 정도고. 네, 네, 네. 뭐 가끔 비치면 잠깐 스치고 지나가지만 그게 음향 감독인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그렇죠,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그 썸네일의 그 제목이 그 관객과 공연자 사이를 중재하는 네. 음향 감독이라고 그 저희가 표현을 했어요.
1: 네.
3: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 공연자들이 몇 달을 거쳐서 딱 선보이고자 하는 그 순간에 최적화된 음을 그렇죠. 어, 모아서 네. 그렇죠. 관객들한테 전하는
1: 맞습니다.
3: 이거잖아요. 굉장히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1: 맞습니다.
3: 계시고
1: 맞습니다.
3: 또 실제 공연장에서도 한 가운데 앉는 자리가 이렇게 그렇죠. 있기도
1: 중앙
3: 하고
1: 중앙 맨 뒤에 네, 어, 보통 있습니다.
3: 아니면 뒤쪽에
1: 네. 네.
3: 그런 걸 보면서 그 새롭게 눈을 뜨게 됐는데 굉장히 그 오늘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 방금 말씀하신 사전 그 연습하는 데 이렇게 찾아가시는 게 그 감동이 이해가 가네요.
1: 네네.
3: 네.
4: 이게 서비스업이라고 규정을
3: 표현은 뭐, 그렇겠지만
4: 하지만 어. 저는 사실 되게 지금 현재 시대에 되게 필요한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 주장만 하기 바쁜 시대잖아요. 네. 다원주의, 다원화된 이 세상에서 누군가 자기 말에 귀 기울여주고 또 누군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공연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그것 결과물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그것도 감정까지 배려해주는 모습을 사실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게 사실 어, 되게 저는 많이 지금 현재 보고 배우고 있거든요. 저한테 누가 이렇게 뭘 물론 저는 지식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렇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매주 반복되는 그 사고를 굉장히 좀 나이스하게 잘 풀어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적 그런 부분도 훈련이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 들고 그런 스트레스는 또 어떻게 풀어보시나요? 아, 계속 스트레스를 네네.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1: 어 일단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우리 JK님하고 마주하는 그 상황은 사실은 저희 어떤 저의 제 기준 일단 개인적인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로우 레벨이에요.
4: 그러겠죠.
1: 그러다 보니 나이스할 수밖에 없어요. 막 굉장히 스트레스풀하고
4: 네네네네.
1: 굉장히 막 그 크리티컬하고 막 굉장히 막 초집중해서 하는 정도의 아, 네, 지수는 아닙니다. 솔직한
4: 뭐,
1: 말씀.
4: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전문가 레벨에서 뭔가 완전 정말
1: 하는 것 가지고도 막 그 논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네. 때문에 실제적인 스트레스 지수도 낮을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예, 항상 그 자세로.
4: 근데 그 이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네. 그 이상으로 해서, 그런 마음들이 사실 전달되는 게 아닌가. 항상 보면, 감독님이 안 계시면 사람들이 감독님을 찾아요. 제가 앞에 있는데도 저를 찾지 않고 감독님을 찾는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누군가를 배려해준다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사실을 이 방송을 하게 된 그것도 감독님의 네, 그 사려 깊음에 네. 저도 감동을 받아서 사실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어쨌든
1: 사실상 저 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그 언어적인 부분이 좀 저번에도 말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4: 네네.
1: 그 좀 노력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성향 이렇게 나이스하고 성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젊을 이제, 때는 막 혈기 왕성하고
4: 저는 아직
1: 막,
4: 젊은가 봐요. 혈기 왕성.
1: 좀 노력 예를 들어서 뭐 김창욱 교수님이라든가 그 강사님이라든가 뭐 수많은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좋은 콘텐츠들이 명언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았을 때 조금 이렇게 하나라도 실천해 보려고 하고 좀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4: 이제 그래서 그런지 이제 둘째 아드님도 감독님과 같은 길을 이제 걸으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음향 감독으로 음향 중개인으로 이제 막 많은 일들을 음향에서 하셨는데 그것만의 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매력이 있다면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일단은 저희 분야의 매력 중에 하나가 사실상 이제 저의 그 아까 초두에 잠깐 이렇게 이제 저의 과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정체성이 사실은 많이 바뀌어온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계속 음향, 그러니까 레코딩도 음향의 한 분야고,
4: 네.
1: 설치 회사도 음향의 한 분야고, 스피커 앰프 이런 걸 설치하는 거니까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않았었어요.
3: 근데 주로 이제 소리와 관련된
1: 그렇죠. 네. 계속 음향을 있다가 급기야는 이제 여차저차 해서 제 기억에 2010년 11년께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방송 쪽 카메라, 네, 방송
3: 영상
1: 여기에 이제 반강제로 제가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음향을 하고 방송을 첨 더 얹은 이제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비교가 되죠. 파악이 되고. 그래서, 음향은 이런데, 영상은 이렇구나. 방송은 이렇구나. 음향은 이런 장단점이 있고, 방송은 이런 장단점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JK님의 질문과 좀 맞닿아 있는데,
4: 네.
1: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방송, 이제 여기도 지금 많은 카메라가 있는데,
4: 네네.
1: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스 하나 더 차렸어요. 카메라 이번에 좀 예산 있으니까 카메라를 좀 더 좋은 거 쓰겠어요. 견적을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딱 그 회사에서 견적을 딱 어떤 A라는 회사에서 견적을 줬는데
4: 네.
1: 똑같은 항목이에요. 카메라.
4: 네, 네, 네.
1: 근데 A하는 카메라 한 대가 300만 원입니다. B는 3천만 원입니다. C는 1억 5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일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놀래죠.
4: 그렇죠.
1: 네. 네. 똑같은 줄수는 똑같은데 금액이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3: 네.
1: 그런데 방송은 재미난 건 뭐냐면 그분들이 그 세 개의 A, B, C의 장비를 그대로 가져와서 모든 컨디션, 모든 여건을 다 동일하게 하고 카메라만 바꿔봐요.
3: 실제로.
1: 그래서 보여줘요.
3: 네.
1: 그러면은 처음에 뭔 카메라 하나가 3천만 원이야, 1억 5천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그 실제 화면을 보면
3: 달라지는구나.
1: 이래서 3천이구나.
3: 네.
1: 이래서 1억 5천이구나.
3: 네.
1: 이거를 객관화가 된다는 거예요.
4: 객관화.
3: 네.
1: 자, 그런데 이제 본론 나왔습니다.
4: 네, 본론. 네.
1: 음향은 객관화가 사실 힘들어요.
4: 왜?
3: 그렇죠.
1: 보이지 않습니다.
3: 네.
1: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객관화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영상하고 빗대서 방송하고 빗대서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상 이게 어려운 지점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매력이기도 하고 그런 좀 이렇게 동전의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이 한 문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네요. 네.
4: 저 같은 경우는 영상에 더 매료가, 왜냐면 좀 주목받고 싶기도 하고.
1: 아, 네네.
4: 뭔가 확실한 어떤 성과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음향은 참 오묘해요. 아무도 이제 만약에 리벌브를 안 넣어줘도 네. 모르는 사람들은 다.
1: 태반이죠.
4: 네. 뭐.
1: 사실은 네. 예, 지금 맞닿아 있는 네. 그 지점에서도, 네. 아무 사람들의 반응이 없으면 콜이 없으면 잘한 거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4: 그렇죠.
1: 근데 뭐가 삑 하거나.
4: 그렇죠, 그렇죠.
1: 사고가 생기면 찾게 되거든요.
4: 그런.
1: 그런 지점들이 있죠.
3: 곁가지이긴 하지만, 아까 예로 든 300만원,
1: 네.
3: 3천만원, 1억 네. 5천만원 실제 금액인가요?
1: 네. 오, 맞습니다. 네. 방송용 카메라는 기본 뭐, 저희가 쓰는 것들이 뭐,
4: 장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1: 네, EFP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그나마 이제 좀, 그 방송 쪽에서는 저렴하다고 보는 것도 보통 세트에 바디 뷰파인더 포함하면은 뭐 한 광까지 포함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하고
3: 네.
1: 기존에 이제 뭐 MBC 뭐 KBS 뭐 이런 방송국에서 쓰는 카메라들은 기본으로 뭐 EFP 하면은 기본으로 카메라가 뭐 바디만 그러니까 앞에 렌즈 빼고 요 바디만도 뭐 한 4천만 원. 요거 아답터가 뭐 3천만 원 이렇게 기본 그렇게 한 대. 예. 갑니다. 예. 그 앞에 있는 붙어 있는 렌즈에 따라서 렌즈가 뭐 기본이 뭐 2천만 원. 4K 기준. 싼 것이 2천만 원. 그다음에 뭐 이제 제가 쓰는 이제 현장에서 쓰는데 뭐 일명 사적인 자리에서는 대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박스 렌즈라고 하죠. 고배율 렌즈.
3: 네.
1: 이제 이런 것들은 렌즈만 1억 5천, 1억 2천 뭐 이렇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저희 분야.
3: 지금 그 말씀 하니까 갑자기 네. 생각이 나는데, 우리 이제 정석 교수님이 작년 이맘때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방송을 이렇게 하고 갔어요.
4: 네.
3: 근데 그 교수님이 유튜브도 하고 하는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카메라도 여러 개 있고 하니까 장비가 좋다고 하고 가셨었거든. 근데 여기서 끝나고 딱, 다른 자리에서 그 유튜브 팀 촬영을 하러 갔어요. 근데 저도 이제 같이 가봤거든. 근데 그 카메라 한 대가 여기 있는 그 모든 장비 다 합친 것만큼.
1: 맞아요. 천차만별입니다.
3: 그게
1: 진짜.
3: 다섯 대가 쭉 이.
1: 네, 맞습니다. 네.
3: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4: 가격보다, 물질보다 가치를 전하는.
1: 제이키님 멘트 좋습니다. 네.
4: 아, 그런가요? 아, 이것도 멘트에서 살짝 앞에 다 나온 것 같긴 한데, 살짝 철학적 질문일 수도 있고.
1: 네네네.
4: 감독님이 생각하는 무대의 완성은 그때 저희가 사전 인터뷰시 무대의 완성은 네네. 장비와 예술, 네. 기술과 아티스트 퍼포먼스의 결합이라고 정의를 저한테 주셨는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무대, 이상적인 그 결과물은 어떤 모습인가요?
1: 일단은 뭐. 저 개인이 뭐 어떤 그런 좀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건 좀 송구스럽고
4: 네네.
1: 부끄럽고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할 때 그냥 평소에 느꼈던 그런 것들을 자주 쓰던 표현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의 전문가는 아니어도
4: 네네네.
1: 모든 사람이 아 음식 맛있다
4: 그렇죠
1: 네. 맛없네 다음에 안 가야겠네 네. 돈이 아깝네 뭐 이런 건 네. 누구나가 다 말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식의 전문가는 왜 맛이 없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이 잘못 들어갔는지, 네. 이런 것들 이렇게 막 딱 먹어보면 다 아시잖아요.
4: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전문가와 어떤 분야의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는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뭐, 크든 작든, 어떤 무대에서 어떤 퍼포먼스 혹은 공연이 이루어졌을 때, 그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그 공연자, 혹은 연주자의 그 결과물이 좋으면 작든 크든 관객은 굉장히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너무 좋다 감동적이다 잘한다 이런 반응들이 100% 오더라고요. 네, 그 아까 그 음식의 얘기처럼 그래서 일단은 그 콘텐츠 그 무대에 올려진 사실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도구일 수 있고 통로일 수 있고 네. 음향이란 것은 영상이란 것은 사실은 그 본연의 콘텐츠는 연주자 자신들이잖아요.
3: 네.
1: 연주
3: 네.
1: 자체고.
4: 네.
1: 그래서 그거의 어떤 완성도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단지 스텝으로서 또 저희의 위치에서 그 좋은 연주들, 그 아까 또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많은 분들이 많은 시간을 쌓아서 그 준비한 그 공연물, 그 연주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돕고 또 함께 조절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일을 하면서도 서로 간에 굉장히 해피하고 즐겁고 막 껄끄럽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 한 마음 돼서 정말 공연이 끝나고도 이렇게 수고했다고. 사실 이제 제가 느끼는 보람, 큰 보람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중간에 좀 이렇게 저의 서사를, 저의 그 삶을 얘기하면서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떤 뭐 무슨 유명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이계통에서 어떤 뭐 유명한 그 스튜디오에서 막 뭐 한 5년, 10년 일한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떤 그 전주에서 그냥 아까 우리 JK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있는 위치에서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에서 그런 그 프로페셔널 단체들 관단체들과 협업을 하면서 저를 불러주시고 맡겨주시고 또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 얼굴을 봤을 때 오는 그 만족감 희열 또 그런 것들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현장에서 갔는데 뭐 저의 어떤 부주의라든가 뭐 제 좀 덜 챙겼다라든가 긴장을 좀 덜해서 아쉽게 뭘 놓쳐서 살포시 사고가 났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고 그러면 상당히 침울해요. 예. 근데 그런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5: 맞춰주고
1: 너무 수고했다고 너무 좋았다고 이런 거 얘기하시면 정말 피로감도 정말 뭐 한 반절 이상으로 줄고 정말 해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그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좋은 무대를 만들고 뭐 공연자도 또 스텝도 또 특히나 관객들 또 만족하는 공연이 됐을 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3: 그게 그 이를테면 그 연주하는 사람과 소리를 받쳐준 사람들이 상호간에 호흡을 하고
1: 맞습니다.
3: 같이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1: 맞아요.
3: 그것이 서로간에 읽힌다는 말씀인 것
1: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3: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아카데미만 해도 주로 이제 스포트라이트는 배우들이 받겠지만. 네. 거기에도 음향이라든가,
1: 그럼요.
3: 뭐 각본이라든가 다 있잖아요.
1: 맞아요.
3: 그래서군요.
1: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3: 뭐 보통은 잘 그 거기에 그 눈길을 안 돌리기 쉽지만 그 일템 배우들에게서는 그런 게 중요하게
1: 그렇죠.
3: 나의 그 소리를 어떻게 다뤄지는가,
1: 그렇죠.
3: 이런 게 중요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1: 네, 네, 맞습니다. 네.
4: 일단 이야기를 쭉 피디님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 네.
4: 좋으신 분이에요. 참 착한 사람. 그래서 제가
1: 옛날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4: 아 그래요. 지금의 저한테는 뭐 그렇게 보이니까 뭐 상대적인 거긴 한데 저랑 사실 PD님도 서로 그렇게 호흡하려고 노력. 저는 역시 살짝 기대고 있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 뭐 요즘 들어 사실 좀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사실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 이제 저희 둘만 아는. 내용이지만 감독님이 저희 뭐 할 때 계속 사부작 AI로 코딩을 막 하고 계시잖아요.
1: 나왔다.
4: 그렇죠. 네. 지금 코딩으로 바이브 코딩으로 맞습니다. 코딩으로 막 이것저것 만들고 계신데
1: 네네.
4: AI 코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뭐 있는데 전문가 현장들이 현장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 그 AI 코딩, AI의 힘을 빌은
4: 엄청나더라고요.
1: 네, 바이브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결국은 니즈에서 필요성에 대해 기반해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시작점은 이제 사실은 누군가가 제가 원하는 어떤 제 현장에서 필요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라고 했던 것들이 상용 프로그램 있고 이거 얼마예요라고 하면
4: 비싸죠.
1: 예, 뭐 이제 있으면 일단은 뭐 있고 그 가격이 내가 지불할 만하면 충분히 제가 이제 당연히 사서 쓰는 게 빠르죠. 효율적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없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런 게 왜 없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마침 이제 그 바이브 코딩, 그러니까 AI가 그 사실상 이제 그 전에 얘기를 하면은 그 전에 이제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예예요. 그 전에 이제 이런 그 미디어 쪽 서버 스트리밍, 지금 우리도 지금 사실은 스트리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트리밍 쪽에 제가 이제 그 디벨롭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확장하는 상황에서 그 실제로 제 지인 형님한테 전주에서 그 실제 현업으로 지금도 프로그래머로 활동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형님 요런 부분 이렇게 만들어서 요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하나 짜주세요. 그럼 예산 얼마 잡아야 돼요? 그럼 이제 웃으면서 2,000만 원 그래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버짓이, 그러니까 그 예산이 없으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저는 크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게 가격이 맞는 금액이거든요.
4: 그러겠죠.
1: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은 뭐 그냥 뭐 코딩하는 뭐에서 슈퍼바이저 전체 끌고 가는 사람 한 명, 또 그 밑에 코딩하는 사람 한 명, 디자인 한 명, 최소 세 명만 붙여도 그 사람이 3개월, 6개월만 인건비를 책정하면은 사실상 그 돈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AI가 저한테 주는 어떤 혜택은 바로 그런 부분을 이제 외주 처리하지 않고 그 부분을 이제 그 AI 회사한테 일정 금액 조금 주고 네. 제가 이제 그 일들을 AI가 대신해서 어떤 때는 더 빠르게 사람보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었다는 그 일단 그 필요성이 있었고
4: 그렇죠. 네. 네
1: 그래서 그런 툴들을 아,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툴이 있으면 좋겠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 재미삼아 또 저희 업계가 사실은 이제 조금 이렇게 연초에는 조금 이렇게 시간이 좀 이렇게 일이 줄어서 시간이 없는 그런 사이클들이 있거든요.
3: 아, 그래요.
1: 네. 이제 저희 사석에서는 보릿고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4: 아, 겨울에는 좀.
1: 네, 네, 맞습니다. 공연이 없으니까, 행사가 없으니까. 예. 네. 네, 그래서 적으니까, 거의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릿고개 때, 아, 그러면 이거 해봐야지 하고 이제 시작했던 것이 이제 발전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AI의 도움에 대한 저희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음향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하울링이라고 얘기하죠.
4: 하울링
1: 하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요만한 박스나 뭐 이렇게 라이센스를 해가지고 실제 오디오를 얘한테 넣어주고, 그리고 이 안에는 AI 기반의 그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4: 네네.
1: 그리고 다시 그 리턴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 소리가 이렇게 갔다 오는데 디지털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의 딜레이는 있지만 실시간으로 쓸 수는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요거 이 AI로 그 피드백을 제거를 해버려요.
3: 아예 그 하울링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막는다는 거예요.
1: 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막 스피커 앞에 갖다 놔도 마이크를 막 이렇게 하는데도 거의 하울링이 안 나는 정도로.
4: 전혀 아예 안 되게.
1: 네, 뭐 그런 이제 제품들도 봤고요. 네, 소프트웨어 AI 기반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로우 레벨, 그러니까 좀 단순한 레벨로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딱 던져놓으면은 소리가 다 연결이 되면 아, 이거 베이스네요. 베이스 라벨 딱 추천. 그럼 이제 라벨, 그 디지털 콘솔에 라벨에 베이스. 내가 안 써도. 뭐 이런 기능들. 그리고 또 뭐 조금, 예, 조금 더 나가면, 아, 이게 베이스면은, 이 베이스 기타는 EQ는 이런 정도로 가면 좋아요. 뭐 추천해준다든가. 뭐 컴프레서 세팅은 뭐 이런 정도로, 이런 스타일로 가면 좋아요. 이게 추천을 해준다든가, 적용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기능들을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현장에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고, 아직은.
4: 네,
1: 그래서 이제, 현재 제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아,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또 써보고, 또 제가 또 판매도 하고 있고, 그런, 현재 정도는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스텝이, 네.
4: AI를 통해서, 많은 삶의 변화가,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현재도 있고요.
1: 네.
4: 이 음향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적용될 것 같고 또 확대도 시킬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4: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앞장서가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제가 저희가 그래서 지금 같이 다니는 소속된 단체에서 또 뭔가 또 같이 해보려고 지금 붙잡고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좀 품도 많이 들어가고 힘든 부분들을 AI를 통해서 많이 공존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4: 자
3: 맞습니다.
4: 이제 일, 업무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현실적인, 좀 우리 업무를 하면서 그 두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이제 사전 인터뷰 하실 때 이야기가 참 딱 꽂혔거든요. 왕복 6시간이 넘는 출장 부담에도 불구하고 거의 수도권 일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일들을 왜 전주에서 하지 않고 모든 일들 이렇게 긴 왕복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타지역 일에 주력을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1: 일단 지금 그 저의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뭐 제가 의도했거나 주도적으로 계획을 했거나 뭐 그런 거의 결과물은 아니어서 이렇게 무엇라 이렇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네네.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 그렇고 단지 이제 아무래도 사실상 그 지금 뭐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뭐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 네. 그거에 대한 대책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우리가 좀 민감해 있고 이슈화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대 담론과 맞닿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4: 그렇죠.
1: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저를 찾는 그런 현장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2: 네.
1: 네. 양적으로나 네. 질적으로나
4: 네.
1: 네. 네.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해가 많다 보니까
4: 그렇죠. 네.
1: 네. 그렇게 이제 불러주시는 대로
4: 그렇죠.
1: 네. 네. 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지역에서 그러면 왜 안 하나 하는 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면은 뭐 저의 어떤 그런 지역 내에 입지가 좁아졌다 개인적으로 좀 부족했다 영업이 뭐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네.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동경대도 네, 있고
1: 맞습니다.
4: 그런 부분도 네,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을 지역 내에서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 저도 역시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사실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대하고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막 그런 부분들을 막 뭔가 좀 터부시하는 느낌도 사실 지역 내 없지 않나 뭐 어느 세상에 다 가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

0: 관계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1: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중계로 갔으면
2: 내일만 한다.
1: 오, 그렇죠, 그렇죠. 내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고, 그래서 확실한 만큼 사실은 책임도 분명한 거죠.
2: 그렇죠.
1: 예, 그 부분에 그 책임에 대한 긴장감은 훨씬 높죠.
2: 그렇죠.
1: 아무래도 대신에
2: 올라오니까.
1: 그렇죠.
0: 그냥 지켜준다.
1: 대신에 이제 그런 그 선은 명확하다. 예, 명확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내 거를 먼저 다 하고 여유가 생기고 내가 또 도와줄 수 있는 것들 그 내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오피셜한 그 경계선은 아니지만 경계선 바뀌지만 어,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줬을 때 어, 굉장히 어, 고마워하고
0: 네.
1: 예, 굉장히 좋아하고
0: 네.
1: 예. 박수해 주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2: 네. 네. 일단 뭐 조심스러워 하시니까
0: 그리고
2: 제 이야기로 어. 끌어들어서
0: 어. 제 상대적으로 그 대척점에 드는 표현을 안 했지만 다 이해가 된다.
2: 충분히 제 부분을 끌어들이면 제가 요즘 이제 극성 아빠라고 아까 질문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연이나 그 문화 혜택에 대한 살짝 갈급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확실히 적어요.
1: 맞아요.
2: 적고 그래서 아, 왜 이 전주는 전라북도 어떻게 보면 메인인 스트릿 들을 가지고 있는 시티인데 뭐 이렇게 이런 문화적 혜택들이 없을까?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감독님 이야기를 끌어들이면 이렇게 어 적당한 페이 또 그리고 정확한 롯 그 일들을 이렇게 분장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또 어 약간 끌어주고 댕겨주고 하는 그런 로컬 문화가 사실 있어서 이런 양질의 그 전문가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 수도권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염려도 사실 좀 있더라고요.
0: 거기다 이제 좀 더 좀 위험하게 살짝 들어가 보자면 이 그 뭐 지난번에 박수지 선생님이나 김심정 선생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그 예술이나 이런 문화 영역에 그 관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네,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게 결코 예술을 이렇게 그 잘 그
1: 순수하게 발전되는
0: 발양시켜가기에는 그 방해가 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 네. 대부분 발주가 어쨌든 가장 큰 발주는 아마 지자체.
0: 그렇죠.
2: 네. 전북도나 이제 전주시에서 네.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각도기를 이제 감독님 이렇게 넓히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다시 좁혀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또 틀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정도까지만 저희가 네.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중간 광고, 중간 음악을 들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 감독님이 신청해 주신 이게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소양의 한숨?
1: 그냥 뭐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서. 예. 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2: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시간 없이.
1: 근데 요즘 저는 네.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좀 요즘 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동료 의식이랄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우리 또래의 성인 남자들, 가장들.
2: 아, 그때 얘기하셨어요.
1: 가장들. 네네네. 우리 가장들 참 애쓴다. 여러 가지로 사실상 뭐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나 미디어의 분위기가 상당한 어떤 그 많은 요구 사항들이 겹쳐 있는 그런 그 아빠라는 혹은 남편이라는 가장이라는 그 무게들이 있는데 그 무게를 최소한 방기하지는 않고 도망가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이제 그것에 이제 물론 그 주변에 계신 가족들의 어떤 요구 사항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일단은 방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의 위치 가장의 그 의무와 어떤 그런 그 가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하고 계신 그런 가장들이 좀 귀하다.
0: 네.
1: 애쓴다.
0: 네.
1: 네. 좀 그런 위로의 말을 좀 공감하고 싶어서.
2: 뭐 자기를 위한 응원가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소양의 한숨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들께서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도시이야기 전주와 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금요일 아침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아, 네. 이야기가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 왔는데요. 아, 이제 아까쯤에 저희가 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 아드님도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 질문에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감독님과 같은 지역에서 음향 송출 기술의 길을 걸으시고 비슷한 업무를 하고 싶어하는 아마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의 젊은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이 있다면 아드님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그 질문의 킥이 아드님이란 워딩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되게 좀 약간은 좀 당황스러웠고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랬었는데 일단은 전제는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라는 전제를 하고 네. 음향이라는 이 카테고리 이 분야를 가고자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일단 좀 이렇게 좁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그 서비스업이라는 표현하고 또 일맥상통한 표현인데 이제 서비스업을 하려면 제가 서비스업을 표현했다는 것은 저를 불러준 저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고객이 그러면 이제 서비스업 입장에서 당연히 뭐 평소보다 더 에너지를 쓰고 더 상냥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더 나이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이스함만 있고 친절함만 있고 전문성이 없다면은 네. 그건 또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분야일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사실은 음향이라는 분야에서 결국은 이게 이제 좀 깊어지고 진해지고 깊어졌을 때 결국은 맞닿는 게 뭐냐면 무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동네에서 뭐 간단한 무슨 뭐 이렇게
2: 공연이라도
1: 공연이 아니라 뭐 간단한 무슨 행사다. 네. 그냥 그 MC 마이크 소리만 잘 나가면 되는 네. 뭐 BGM 하나 잘 나가면 되는 네. 그런 행사와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막 그 굉장히 그 섬세한 거 네.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막 진지하게 논하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현장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결국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당연히 수반돼야 하는 전문성은 기본이고 그리고 그 거기에 서비스업이라는 어떤 그런 전제하에 친절함과 그 나이스함들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 전문성이란 부분, 그러니까 친절함이란 부분은 결국은 뭐 나의 애티튜드, 아까 표현하신 애티튜드에 해당되는 부분일 거고 네. 그 부분은 누구나 마음가짐을 가지면 충분히 뭐 개발되고 나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제 그 중에 그거 말고 전문성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사실상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결국은 음악하고 맞닿기 때문에 가능하면 음악을 전공하면 좋겠다. 음악을 전공한?
2: 그렇죠.
1: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성악인데 뭐 그 클래식 성악을 하는데 음향이 필요해요. 그러면 음향 오퍼레이터 중에서 성악을 전공한 친구가 음향을 한대? 그럼 마음 편안하겠죠.
0: 네네네.
1: 이런 것들. 네. 그러면 물론 이제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죠. 예.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음악을 하고 음향을 하는 것 너무 좋고.
0: 네네네.
1: 그렇지 않고 그렇다면은 최소한 뭐 어떤 교회가 될까 아니면 뭐 어떤 네네. 무슨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그 저기 이렇게 취미가 됐건 기본 이상의 악기를 음악을 하는 하면 크게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과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음악에 대해서 전혀 용어나 이런 것들이 낯설고 하면은 대화 자체가 힘들겠죠.
2: 그러겠죠.
1: 네. 그래서 그러고 그렇지 않고 그것도 힘들다. 아, 네. 최소한 음악을 많이 들어야죠.
0: 아, 네. 아드님한테 이야기하신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네.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사실 만약에 더 하실 이야기가 저희가 있다면 2부 방송에서 네, 네. 또 다음 기회에 네. 시간을 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2: 네.
0: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0: 자, 이제 저희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저희 문제, 저 JK의 문제의식이 시즌2 오늘이면 마무리합니다. 원래 멘트가 길게 있었는데요. 우리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가족, 또 우리 피디님, 또 우리 같은 동료분들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즌3에서 다시 만납시다. 아듀. 네. 노래 마무리 노래 듣겠습니다. 위로 당진시 충남 합창단입니다.

0: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송촌 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와 이웃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송촌 FM 읽어주는 마을신문의 남지숙 기자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가 평소보다 훨씬 더 밝고 활기찬데요. 바로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과 7월 두 달 동안 미디어 리터러시와 어린이 기자단 수업을 진행한 송촌도 마을신문 유수경 편집장님과 전라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기자단이 오늘 함께합니다. 아, 청취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송촌 FM 진행자 남지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편집장님도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6월달과 7월달 네. 아주 두 달 동안 열심히 네.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어린이 기자단 수업을 진행해 오셨고 네. 오늘 그 결과물들, 물론 결과물들 훨씬 더 아름답고 결과물들이 풍성했지만 그 중에 몇 학생들이 오늘 저희 네. 스튜디오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2: 네.
0: 너무 덥죠?
2: 글쎄요. 요즘에 40도를 넘네요.
0: 네. 이제는 우리가 이 기후변화 자꾸 얘기하지만 이제는 적응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2: 네.
0: 적응과 동시에 이제 기후, 지구의 온도를 좀 낮추는 실천 행동들 함께 해 나가야 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어린이 기자단 수업을 진행하고 또 함께 했던 친구들과 이야기 나눈 코너입니다.
2: 네.
0: 네, 어떠셨어요? 이번에 그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신다면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네.
2: 저희가 매년 봄에 하고 있는데 올해가 4회차이거든요. 이제 그 전라북도권에 있는 학생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5개 학교 중에서 오늘 온 친구들이 전라초 아이들이에요. 그 어린이 기자단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미디어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고 또 마을 지도를 그려서 우리 동네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요구하고 또 교내 선생님들을 또 인터뷰해가지고 우리가 평소 궁금해했던 내용들을 친구들이 기자가 되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급 신문을 마지막 결과물